서양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 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내일까지입니다.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이게 내일까지입니다. 예. 아, 이번 우대 활동이 참 좋았습니다. 예, 교습도 더 드렸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전원시 빼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까지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우대 활동은 잘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많은 약을 써봐도 효과 보지 못했던 이런 만성질병 치료에서 현저하게 효과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예. 특히 요즘 제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냥 로백성들이 말이 치매지 우리 보통 이런 그 노망이요 치매요 하는 병들 우리 의학적으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총 치매 가운데서 50% 내지 80% 자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주로 이 대뇌에서도 대뇌 겉에 바깥 부분 쪽에 뇌세포가 이 위축이 오고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오는 치매를 말합니다. 금방 한 일을 쉽게 잊어먹습니다. 옛날에 일어난 기억 잘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람이 이름이라든가 또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금방 한 일을 잊어먹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 약을 먹었는데 내 이제 금방 약을 먹었던가 냉장고에 갔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는데 뭐 가지러 왔던지 모른다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딸한테 다 전화합니다. 야 아무개야 난 오늘날 지금 내 이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러죠. 그 다음에 딸이 말하죠. 엄마 지금 이 엄마 핸드폰으로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말 오기찬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도 그렇고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노화에 의한 치매, 또 유전적인 치매, 음주와 흡연으로 오는 치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모두 뇌세포에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고 뇌세포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세포 위축이 오면서 사령부라는 이 뇌조직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가 그렇게 심통치 않습니다. 치매 치료 잘 된다는 소리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원인이 이제 치매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 우리 간하고 콩팥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저는 전풍이 와서 지금 건립 보현 쓰고 있습니다. 네. 밀레 경력이 없고, 그래서 아침 먹어도, 아침 먹었는 거, 조선 먹어도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냥 집 쓰고 있는데, 지금 먹으면 경력이도 돌아왔고, 그분은 맥이 미네 없어서, 자기가 걸지 못하면 피곤하고, 그런데 이거 쓰니까, 맥이도 있습니다, 지금 뭐. 네. 효과 또 써서 쓰라고 그랬나.
1: 네. 이번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독특합니다. 이번 우대 활동.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이 콩팥이나 간에서 문제를 찾는가. 먼저 이 콩팥이 작용을 봅시다. 콩팥은 우리 골수를 만들어내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네.
3: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와서 병원에가 비호과에 치매 시터랍니다. 그래서 이 건네버시아는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 되던 게 이번에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당에 와서에 말도 좀 얼물물이던 게 어떤 많이 나사지고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던 게 지금 정신 좋으니까 다시 와도 말도 할 수 있고 이래고 바깥으로 염색이 나갔댔습니다. 근데 저를 어디 아는지 바깥으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원래 좋습니까? 약을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먼저 번에 원래 쌌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회 없대 그 뭡니까? 오늘이 또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 드립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약이.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치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네. 뇌수가 충분히 보장돼야 뇌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그 신진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진대사란 것은 새 영양 성분이 흡수되고 그 노폐물이 빠지는 걸 말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이 건네보시안 우리 아버지에 두 달 열을 썼습니다. 그런 게 병력이 없어 다 못 자는 게 특질이었습니다. 전에 다 못 자는 밤에도 소변이 또 대여섯 번 오거나 그게 한 벌써 한 달을 쓰고 나니까 벌써 어린지 말고 이 머리 기운이 좀 달아서고 그 다음 밤에 뭡니까 그 소변 자주 오는 게 어서 두 시간밖에 안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목소리에 내 숨기 이제 스물다섯 썼는데 나중에 좀 거리 좀 기운이 좋아지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자꾸 자는 게 조금 꿈이 흥망했는데 꿈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4: 예, 꿈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난 게 거리 거뿐하고 좀 정신 안 감이 나고 조금 이약수가 좀 맥이 납니다. 심장 든든해지고 어르신들이 애들이 든든해지는 감도 나고 그 전번에 나는 전번에 전번 주일에 쌌는데 우리 오빠도 오늘 싸겠단다요. 어서는 낮자 얼마 없으니까
1: 우리 하여튼 내일까지입니다.
4: 예, 압니다. 예, 오늘 싸겠습니다. 우리 오빠는
1: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수고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대뇌는 전체 체중이 2%밖에 안 합니다. 대뇌 무게가. 그런데 피를 수요하는 대학로는 전체 우리 몸속의 혈액이 20%를 수요라 합니다. 그만큼 대뇌에서 많은 신진대사가 진행된다. 이거 말합니다. 신진대사가 진행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노폐물도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잘 소화가 하이된 나쁜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서 치매가 오는 원인.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치매 원인을 많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단백질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콩팥이 기능이 나쁘다 이런다 할 때에는 이런 나쁜 단백질을 빠져내보낼 뇌수가 적어집니다. 뇌수가 우리 그 대뇌에서 산생된 많은 노폐물을 가지고 순환한단 말입니다. 뇌수, 척수, 그 다음에 골수 이게 순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어내는가? 선주구성수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콩팥이가 골수를 만들어내고 뼈를 주관합니다. 이 원리는 누기도 반대할 수도 없고 거의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5000년 역사를 내려오는 중국 중의학에서 우리 콩팥이 기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래 보신환 왜서 우리 보신하는가 보신이라는 게 콩팥이 허한 걸 딱 뭐 콩팥이 뭐 신염이 생기고 녀독증이 생기고 쇠지간이 올라가고 이래야만 이야기 쓰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허하다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이거 말합니다. 이런 걸 치료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를 꼭 써야만이 이 골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딱 골수가 만들어지면은 얘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 골과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골수가 많아지면은 빈혈이 해결됩니다. 혈이 부족하던 사람들이 혈이라는 거는 많은 우리 몸에 영양성분을 공급하는 한 개의 이런 영양 성분이고 혈을 이용해서 우리 몸 각 세포에다가 영양 성분이 공급될 수 있는 이 교통 도구가 한 가지입니다. 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몸에서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각 조직 기관 세포들이 다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골수는 우리 혈세포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 근원입니다.
0: 네, 그럽니다. 땀뿐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소비 자꾸 손발이 말아 안 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있거든요. 보시관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서시대 우선 먼저 이 머리가 흐릿허분하게 맑아지고 그렇게 터지는 것 같은 게 예, 좋아지고 있고 건망증 심하던 게 예, 지금 하나하나 예, 생각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소변 그리졌던 게 예, 좋고 그리고 그런 저 당나의 백이 그렇게 두껍던 게 예, 그것도 지금 입이 뜨겁던 것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밤잠 잘 해랍도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잘 자니까는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을까 이 몸이 헷갈아진다. 그렇게 천구만 거 된 게.
1: 네.
5: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활동도 내일까지라는데 배달 받다 그랬나.
1: 예,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까지기 때문에 우리 501-2797 이 약국 전화인데 여기에다가 쓰려니 전화하셔서 나는 돈이 아직 뭐 한 이틀 있어야 나오는데 3일 있어야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다 먼저 예약해 놓으십시오.
5: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콩팥이 좋아지면 골수가 잘 만들어진다. 이도에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파키슨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파키슨병이라는 게 뭔가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흑질 대뇌하고 손의 그 중간에 있는데 이 흑질이라는 게 기실 그 해부 구조로 보면은 그 손톱끝만큼 그 정도로 큽니다.
0: 네.
1: 크지도 않단 말입니다.
0: 땅뿐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6: 언니 보시면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건 좋습니다. 네. 허자품은 혼자 있으면 허자품하고
1: 전화 효과가 해줬습니다.
6: 네. 여보세요?
0: 네.
6: 여보세요?
0: 네, 말씀하세요.
6: 예. 그래던 게, 이건 지금 쓰

0: 심장도 좋아지고 진짜 소리 잘 되네. 어지럼 쪄야 해요. 얼마 전도 모르겠다. 그리고 예. 맥이 난다, 이건 입으셨으니까.
1: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0: 여기 맥이 나용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 이제 하급밖에 없다니까, 오늘이 15가구 배달 받자고 그런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를 잘 이용하십시오. 예.
0: 예.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이 흑질이란 부분이가 우리 대뇌에 있고 이 흑질이란 대뇌 세포에서 도파민이란 거 분비한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운동 신경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연결하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내가 화장실 가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일어나야 돼야 됩니다.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그리고 건네버시 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쁘게 서변이 어떤 때는 잘 나가고 좀 막 자주 보고 어떤 때는 서변이 잘 아예 나갔습니다.
1: 예.
3: 네, 이 학생이 서변 잘 짧고 서변 용 시원하게 잘 나간다.
1: 예.
3: 그리고 뭐 허리 다리 세게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면 우감 지고 일어나고 이런데 아, 이 골까지 용서했습니다. 이제 일어납니다.
1: 예.
3: 그런데 영역이 없어서 빈살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영역이 회복됐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가 혈지 높은 것도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역이 예. 이용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내면의 효과 효과 예. 이 중풍에도 효과네 우리 남편을 쌓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 걸음걸이 방송 저한테 너무 잘 걸어댕깁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또, 중풍학, 경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예. 기력도 돌아왔습니다.
1: 예.
3: 그 예, 나머지 근무는 예, 이렇게 걸음걸이 이제 방송 취하는 데가 자꾸 들거리면 한대 나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 예. 나머지 자꾸 문을 두드리던 게 이건 나머지 문을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1: 네.
3: 봐봐, 중심에 띠약수기 때문에 치매하고 딴 중심이 있던 아이한테 되겠습니다.
1: 그렇죠.
3: 네. 중심이 치매 때는 그렇지 않고 뭡니까?
1: 예. 네.
3: 내일까지 우대 활동한다고 우린 둘이 쓰기래 이야기는 것도 오늘도 많이 대답 받겠습니다.
1: 네. 중풍도 그렇습니다. 다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배란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 건뇌보신환을 쓰게 되면 은 중풍 후유증 치료에서 뚜렷한 현저한 효과를 봅니다.
3: 예, 약이 용서했습니다. 선생님.
1: 의대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활동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서둘러서 주문하셔서 빨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 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여름의 열기를 가셔주는 시원한 연변 가요들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요즘 연변 축구의 뜨거운 열기가 가슴을 뛰게 하죠. 잔디 위에서 용맹한 질주로 우리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물해주는 축구건아들, 그리고 그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축구팬들의 열정과 함성은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연변 축구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연변 필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형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배서윤 작사, 방동글 작곡의 연변필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경쾌한 선율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삶의 길목마다 피어나는 소소한 행복들, 그 순간을 노래한 코스모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친구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기에 행복이 배로 되는 거 아닐까요? 계속하여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를 자미령 최려영의 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온 친구는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인 친구를 그리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선물처럼 다가온 사랑, 기적처럼 스며든 사랑의 온기를 이어지는 노래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그대는 나의 기적, 양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너울이 지는 전경처럼 행복한 삶의 황혼을 흥겹게 다룬 가요.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허방한 멜로디로 새 연변의 활기찬 기상을 담은 가요. 김학성 작사, 량성어 작곡이 연변령가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요. 리하경 작사 김창근 작곡의 칭찬하며 삽시다를 강화 리진아의 인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리홍국 작사 우영일 김혜연 작곡의 추억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이 및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침근세포를

활성화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2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질,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새로 승급한 황진수산 타의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세트에 세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여덟 세트 가게 되죠. 약과로 따지게 되면 16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거나 18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36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7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과학을 공장 측에서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30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60과학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혈배강 10과학을 또 더 드리죠. 그럼 모두 70과학 가게 되죠. 예, 그래서, 45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 또 우리 침구가 12번 또 따라갑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삼복처리는 원래 도르대를 놓고 말하게 되면 황제 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을 자주 맞으면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건 제일 좋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황제 내경이 그 원칙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그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시간에 제가 그 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전화 온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을 소개해 드리겠는가 하면 옛날에 이 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성对你隐瞒了什么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가 쓴 겁니다. 이 작가 이름이 린네이 마이크 다그터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크 다그터.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무슨 걸 속였는가 예, 이걸 몽땅 폭로하는 책입니다. 네, 뭐 CT로부터 시작해서 혈압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혈압약에 대한 이거 네, 막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0: 이분이가 말하는 게 뭐인가? 고혈압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우리 음식을 좀 조절하고 단련 좀 하고 사람이 이 마음 겪거나 가짐 겪거나 평형을 하고 방송하고 예,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조절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병원에 이사말 듣고서 대고 혈압이 아까지고 하는데 글쎄 혈압을 조절하는 건 좋겠지만 문제는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약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리니어제에 속한 칭류사친 같은 약, 그 다음 베타쇼티제캉지, 메톨롤 같은 약에, 가일리즈 통도 주단지, 뭐, 쇼번디핑 같은, 리쉐핑이라는 이런 진정되는 이런 약이라며, 클로딩이라며, 이런 약들을 많죠. 자지도바라며.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서리 혈압은 별로 공제됐지만,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저혈압 증상이라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저혈압이라는 뭔가 T-way식 低血压라는 게 생깁니다. T-way식 低血压라는 뭔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불을 턱 일어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 나고 엄중한 사람들은 저를 그 자리로 쑥 쓰러집니다. 예, 요새 지금 날씨가 더우면서 혈압이 잡순 분들이 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제 그런가 혈압이 낮다는 것은 머리에 거지 피를 공급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저혈압 표준이 뭔지 지금 환자분들이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혈압만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만 집중하고 혈압이 우선 내려가면 좋다. 다 병원의 의사들 말 듣고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대뇌에 혈액 공급해야 되게 되면 심장에도 혈액 공급해야 되고 청력감퇴가 생깁니다. 이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 막 소리 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 어째 요새 자꾸 귀에서 자꾸 소리 나서 막 신기해 난다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어서 저혈압이 생기면서 녹공실 부주 생기면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겁니다. 예. 글쎄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뭐 콤파치를 상해서 그렇다. 막 당연하죠. 모든 서약은 콤파치를 다 상합니다. 예. 우리 그 리노제도 콤파치를 대단히 상합니다. 간도 손상받고 예. 간이 많이 손상받게 되면 특히 저혈압이 간이 손상받습니다. 그러면 밥맛이 없고 배가 짱이 나고 예,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소변도 잘 나가지 않고 예.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심장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서 평상시에 아니 무슨 우리 가족에는 당뇨병 이런 병사가 없는데 내력이 없는데 아니 맨 안에 당뇨병이 오고 왔습니다. 혈당이 막 높아집니다. 우리 이 책에 썼습니다. 리뇨제를 쓰기 쓴 사람들 특히 대부분 혈압약들이 리뇨제가 많습니다. 칭류이사이친 같은 약을 오래 쓰게 되면 당뇨병 발병률이 1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톨롤 오래 쓰게 되면 로엔분들이 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토플리 같은 이런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 콤파치가 손상받으면서 髋구 구조라는 게 생깁니다. 髋구라는 게 어딘가 골반 그 다음에 쪼구, 전진통 쪼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틀어서 우리 髋구랍니다. 그래서 차구하고 쪼구 이걸 합해서 우리 髋구라죠. 이런 데 자꾸 골절이 생긴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구도 활수가 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 이래 말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유 혈압이 막 높아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이랬는데 예, 이럴 때 우리 옛날에는 이런 좋은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황진수한 타이드 2년 전에 우리 잠깐 이렇게 하다가서리 약을 미처 생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약을 뭐 아무래나 갖다가 뭐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꼭 당지에 이런 약재들, 그러니까 우리 천연적인 약재들 다 검사가 엄합니다. 이걸 몽땅 갖다가서리 전 그거 거기면서 유효 성분 추출한 기술이가 500달러든 작은 분자로 된 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45가지 중약제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45가지 중약제는 45개 이런 지방에 독출한 이런 약제를 또디어 차리겠다가 한다.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래 이번에 생산이 따라가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쉐베캉하고 황진수한 타이가 지금 승급해서 장창련소 이래 하나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고 하나는 전문 심장 치료하는 게고 이래 결합해서 나온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이 황진선 타이거

0: 치료를 좀 안개를 한 100명 넘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골이 아프고, 그냥 매였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다스리, 혈압도스리, 아이들, 술이, 좀 관심이 정전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냥 특히 어떤 때문에 가슴도 좀, 그래서 확 맥히는 것 같고, 네. 숨이 올라오고, 예, 일단, 좀 뛰어들 때까지, 좀 교대도 있고, 또 어떤 때까지 호시가도 또 밤에 또 방송이 또 그렇게 이런 증상도 또 나타나고, 예.
1: 요새 더 하겠는데,
0: 그렇지만, 예. 그리고, 예, 두분또 또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두분도
0: 그리고, 예, 예. 이 혈압도 그렇게 할 때서도 많이 하고, 이거 또 바꿈이 많이 바꿔서, 예,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 어때, 제대로도, 예, 하고 선택하지 못해 그런지, 잘, 좀니까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이 손발이 자꾸 많이 마하고, 그 다음에, 마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꾸만 죽는데, 계속, 그 다음에, 그래도 아이들의 사람 막, 이런 매이고, 예.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래서, 예, 이약, 좀니까 예, 왜, 좀니까 이약을 먹었습니다. 혼지성 타일에. 네. 예, 좀 안개라, 예, 15가지 이런 천연 약재로 조합된 이런 약이다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예. 그 다음에, 예, 이전에 약 그렇게 여러 가지고 이거 조금 넣고 술이고 좀 먹고 이래도 예전에, 잘 나선 거 모르겠는데, 이 한 가지만 뭐, 없습니다. 저도 선생님들, 그러니까, 친구 치료도 받고.
1: 친구가 또,
0: 예, 예. 그래, 오긴 남서 보니까. 그 신고를 같이 또 해 먹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러니까 여러 말로 있으니까 예, 효과를 보고 지금은 좀 많이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예, 이렇게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예, 이거 예, 계속 예, 먹으려고 그런데 이사 좀 뭔가 약을 먹긴 우선은 한 달간 두 달 먹었는가 계속 이렇게 좋아질 때 좀 계속 좀 더 먹자고 그랬다.
1: 네. 이분이 우리 활동 좋습니다. 10세트 이상부터 우리 또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관 결과 또 더 드리지 않습니까? 공장 측에서. 예, 이분이 활동 참가하신.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신.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3: 예전에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예. 선생님, 저는 예, 혈배관 이제 쓴 지 8달 가깝습니다.
1: 네, 황진수한테 혈배관 지금 같이 쓰죠.
3: 예, 예, 예.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근데
1: 예.
3: 병원에서는 예, 진단받기는 위축이라고 진단받았는데,
1: 예.
3: 예, 내시만은 뭐,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
1: 네.
3: 계속 증상이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1: 네.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3: 예,
1: 뭐,
3: 예.
1: 연세들은 다 그렇다 하면 연세들은 다 뇌위축이 옵니까? 치매 오니까.
3: 예. 너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네. 예.
3: 예. 전화를 걸면서 전화기를 찾는 게 한두 번입니다.
1: 예. 예.
3: 예. 시장 갔다가도 여러 가지 물건 사고는 한두 개는 당사꾼 앞에 두고 올 때가 있고, 예.
1: 예.
3: 머리 굳어지 않으면 기운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층집에서 사는데 어떤 때는 두고온 물건이 내려와서 생각난단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래서 다시 또 힘이 없는 것들은 올라가서 씩씩거리고 소리는 또 그 물건을 생각난 것도 가지고 내려올 때 한두 번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관심병이 돼서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맥였고 어떤 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요실금이 있어가지고 소리는 정말 창피한 대로 기저귀를 타고 다니고.
1: 네.
3: 변비는 무슨 어떤 너무 오래 해서 기억도 안 난다. 너무 몇 년 했던지도.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아, 이게 좀 안에 한번 좀 믿어보자고 소리는 혈배관하고 권신고를 같이 썼는데.
1: 네.
3: 근데 그 친구에서 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친구에서 요실금도 아무래도 거기서 효과를 봤는지 요실금도

0: 해결됐고,
1: 네.
0: 지금 기저귀를 아예 탄다.
1: 아, 예. 대단한 예. 효과를 봤죠.
0: 변비도 기본상 떼었습니다.
1: 예.
0: 변비도 약을 떼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효과 나서 지금 혈압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혈배강 덕분에 이젠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1: 네, 됩니다.
0: 만약에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는, 혈배강 자량해서 먹으니까 나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혈배강이 네. 직접 혈압을 조절해 주는
0: 예, 어떤 날에는 막 8알씩 먹은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8알씩 잡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0: 맞습니다. 그래서, 걔도 아무리 혈배강 8알 먹어도, 부작용이 없더라 말이야.
1: 없습니다. 500도
0: 인데. 그러니까 난 내 지금 애들도 좋고 임신부도 좋고 다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나
1: 그렇지.
0: 믿음이 더 간다 말입니다.
1: 예.
0: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주말에 저도 이런 날이 있구나 늙음하게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 이런 큰 효과를 보고서는 너무 기쁩니다.
1: 네.
0: 특히 선생님 두 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예.
0: 믿고 약을 쓰면서 큰 활동에 참가해요. 친구도 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소리는 이번에 무슨 활동에 꼭 참가하겠습니다.
1: 네. 지금 활동 15세트 더 드리고
0: 아, 15세트
1: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도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침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0: 예예 그 침 맞기 위해서 또 그런 큰 활동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1: 예예
0: 예,
1: 예.
0: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0: 변연들을 위해서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혈배강을 요구를 합니다.
1: 네, 예, 예.
3: 그래서, 예, 아바이는 부음 받아가지고, 저리, 다 숟가락도 어디 갔다 떨어진지 모르고, 예, 대소변도 가리지 모르고.
1: 아, 파킨슨 증상 소이 너무 떨려가지고.
3: 그런데, 예, 지금 이 혈배강 먹으면서부터, 예, 아니, 말도 똑똑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습니다.
1: 예.
3: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1: 옆에 사람 편안하죠.
3: 영 바꿔댔습니다.
1: 아, 예.
3: 혈압이 운동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머리가 허리터분한 게 정신이 나지 않나 됐습니다.
1: 네.
3: 근데 지금은 예, 저기 그런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그렇던 그것도 낫고, 예.
1: 네.
3: 저기 그런 90만원 먹지 않아도 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어찌나 좋은지, 예. 우리 둘이 다 지금 이것을 먹고서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1: 네.
3: 일단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싸서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1: 네. 예, 이번에 큰 활동 참가하세요. 침도 12번 맞을 수 있고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2880018. 예,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
3: 선생님.
1: 예, 예.
3: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다나까나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동맥경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기실은 우리 메토롤 오래 쓰게 되면 예, 동맥경화도 생기고 기응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절대 예, 의사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무슨 걸 속였는가 예, 이런 말은 해야죠. 예. 메토롤 오래 먹게 되면 기응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좁은 디핑 오래 먹게 되면 피부병이 온다. 이런 말 해야죠.
2: 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예.
4: 예, 나는 이 방송 듣다가 그래. 나는 나도 기뻐서 모두 환자들도 그렇게 효과 보고 이러고 나도 효과 많이 보니까 기뻐서 내 지금 전화 또 겁나.
1: 네, 예.
4: 어제 그랬는가 뭐 예, 나도 네. 이 날씨 더우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1: 네.
4: 꼼짝 못했습니다. 저혈압이 돼서.
1: 예.
4: 예, 이래 햇빛에 나갔다 오게 되면 벌써 꼭 증상이 나온다 말인다.
1: 네.
4: 머리 쉰하고, 예, 성배수하고, 예, 며칠은 그럼 죽어난다 말인다.
1: 네.
4: 아, 그래도 내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올해 얼마 덥습니까?
1: 네.
4: 두 분이 네. 한세 나갔다 해서 싸가서 와도 일 없습니다.
1: 네, 비충족함 일 없습니다.
4: 네. 야, 나는 이 세답이 한 일 이날 때까지 60에 90에 초간 못된 환담다.
1: 대단히 센 저혈압입니다.
4: 예, 그래서.

0: 이날 때 거서 계속 휑 하고 이 맥이 없이 살고 거서 이 무슨 맑은 날이 없이 머리띠에 하고 서리 밥이 맛이 없고 이 정말 형편없이 지내봤습니다.
1: 네.
0: 그런 게 내 황진선 터에도 내 써봤습니다. 그런 게 약이 떨어지는 바람에
1: 네.
0: 그런 뭔가 고약을 쓰다가 약이 떨어지거나
1: 네.
0: 선생님 문의돼서 그 다음에는 중단받고 혈액을 다시 또 바꿔서 쓴 게 두 개 다 내 써봤습니다. 두 개 다 용 줬습니다.
1: 네, 나 좋죠.
0: 예. 그게 아직은 내 지금 요 종합으로 나온 거는 못 써봤단 말이에요.
1: 예.
0: 예, 못 써봤는데 이따가 그 두 가지 다 써본 게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머리 어지러운 게 없고 예.
1: 그렇지.
0: 한번 예, 이때가 선생님 밥이 맛이 없다는 게 없습니다.
1: 예.
0: 얘네 다른 해 이리 더보면 이 사람이 더보면 밥이 얼마나 맛이 없어지니까
1: 네.
0: 그런 게 올해 들어와서도 이 날씨 더운데도 하나도 일 없습니다. 어지럽거나 이
1: 네.
0: 머리 아프거나 맥이 없거나 이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1: 맞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심자가 전신의 오장육부를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위장도 움직이는 게도 심자 잘 뛰어야 위장도 잘 움직이는 겁니다.
0: 예. 그래 내 선생님 돼서 친구 맞고 이러고 하면 내 작년 여름부터 올 여름에도 또 어떻게 하는가 내 지내봐도 하나도 증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약이 정말 특수하게 효과 달라는 약입니다.
1: 네.
0: 두 가지를 다 써봤지만 해도 이때 거기서 약 써도 이 약이란 약은 못 써본 게 없습니다. 나오는 쪽쪽 다 써봐도 다
1: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약 선택한 게 그런 뭔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서 이 혈압이 다 올라가 봐서 80에 120 온다 지금.
1: 어머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대와 치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데가 다 치료해보고 아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제한테 와서 또 치료한 게 다 서로 우리 환자분들이 서로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서로 교류하면서.
1: 교류하면서, 예.
0: 예, 나도 그 사람 그런 중요한 환자인데.
1: 예.
0: 예.
1: 병이 나서지니까 서로 교류하는 게지요. 예.
0: 예.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말이 이게 얘기도 나누고.
1: 제 소리 얘기 나가죠.
0: 예. 아, 선생님도 용 교류 잘하시죠.
1: 예.
0: 농담하고 그랬거나 우리 환자들에게는 병이 절반 다 떨어진다.
1: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래 기분이란 게 그래 이 기분이 몇십 프로를 차지한다는 게 그래 하는 게겠을 때다.
1: 네.
0: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나는 아픈 데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나는 예, 어찌서인지 어지러운 거는 저래 친구 마저가 없을 때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그런 뭐 계속 가슴이 답답해서 소화 아이 되고 얼른 일어서리 줄이 막 꽂히던 게 구슬살 사라지니까 살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잠 자지 못해서 예. 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잠이 잘 오겠습니까?
1: 네.
0: 당연하지요. 이 잠 자지 못해서 그랬던 게 네 선생님 그 방법 이렇게 달걀에다 해주고 이래고 한 게 우선은 이렇으니까 그 방법 아 있어도 영 잘 된다.
1: 네,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는 술금이 있어서 약이란 약을 먹어도 아이 되던 게 그 못쓰겠는가? 신호 맞은 게 그거는 뭐 어느 까마귀 없어졌는지 없어졌습니다.
1: 저기 그 뇌실금 독특한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 그거는 이 아무 약을 그렇게 오래 써도 잘 아이 됐대다. 그래도 내 선생님께서 친구 맞으면서 그거는 해결 이렇게 보고 해결 본 거는 예, 욕 많습니다. 이것저것 맞았으면
1: 네.
0: 하루 되다 아이 됩니다.
1: 예.
0: 예, 너무 이래 효과 본 게 많아서 옛날에 하도 날씨 이제 더운데도 야 올해는 이렇게 잘 비치는구나 이랬습니다. 네.
1: 네.
0: 이 밥이 용 잘 먹으니까 나 힘도 나고 기억력도 내 용 없었으니까
1: 네.
0: 그런 우울증도 있고 말도 하기도 싫어하고 하던 게 말도 잘하지
1: 네.
0: 어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고 내 어떻게 효과 보면 자꾸 말하기 쉽고 이렇다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더우니까 나 그렇지 아프니까 나 언제 그런 말하기 싶은 용기 나오겠습니까?
1: 네.
0: 예, 그래 어찌서인지 얘네 너무 도와서리 이제도 그래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구나 해서리 이제네 그래 전화 또 다시 그렇습니다.
1: 네.
0: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그래 나도 이제 이 그 황제살 탈곡이 처방 큰 게 나왔으니까
1: 네.
0: 이제 조금 싸서 그건 하루 한 번씩 먹는다 했다가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제 장마에 싸가도 이따가 이미 헬자랑 싼데 하고 같이 먹을 예정이다.
1: 대단하셨죠 그럼. 예.
0: 예. 내 지내볼까 이렇게 올여름에도 이렇게 더운데도 잘 지내는 거 보면 내가 뭐 선생님인데 어떻게 감사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그렇지. 정말 효과 빠른 약입니다.
1: 예.
0: 이 좋은 약은 나는 이때가 좀 처음 써본다. 약이란 거 많이 써봐도 정말 진짜 사람은

0: 고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1: 정말. 맞습니다. 예예.
0: 예. 네, 내 같은 게 되는 거 보니까 나 정말 진짜 사람 구하는 이야기 없을 때라.
1: 예예.
0: 예,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네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고혈압이하고 오래 먹게 되면 또 우울증이란 경우고 성공동 장애는 무조건 옵니다. 예, 콩팥이 대량적으로 상하기 때문에 피로하고 또 밥맛이 없고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없고 욕망이 없죠. 예, 이런 현상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거 예, 그 만약에 믿기 쉽지 않으면 예, 그 약을 싸다가 그 약이 그 설명서를 쭉 보세요. 거기 부작용 다 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네,
3: 혈배강승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이긴 색도 있고 풍도 오고 해서 이 약을 쓰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동안에 머리에 좋다는 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1: 네.
3: 선생님이 혈배강을 설명하시는 걸 듣고서 싸서 쓰기 시작한 게 그런 우리 운동치 못했는데 그런 우리 인증 돌아오고 우울증이 심하고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도 얼마 안 있으니까 인증이 혈압이 도절돼 있겠다.
1: 네.
3: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약이
1: 황진수한탈.
3: 예. 들어간 약이고 45가지 약제 들어간 약이니까 효과 특수하게 좋습니다.
1: 네.
3: 이 약 먹기 전에는 위하고 딸로 먹고 골과하고 딸로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새로운 약을 먹으니까 난 다리하고 팔이 울어드는데 그 2, 3일이니까 난 먹으니까 난 다리하고 팔이 울어드는 게 인증이 났습니다.
1: 예.
3: 팔이 지금 하기 납니다.
1: 예.
3: 그리고 정신이 나고 그래서 지금 연구도 기분이 좋고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이렇게 효과도 빨리 본 약은 내 처음입니다.
1: 그렇지.
3: 이 약이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1: 예.
3: 예, 전분의 약도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 약이 더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 이거 써보느라고 먼저 적게 쐈습니다.
1: 예.
3: 그래서 너무 효과 좋아서 내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3: 예, 예.
1: 예. 288-0018번이 전화 치시.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전화 칠 때 앞에다 0433 붙이고 소리 하세요. 그렇게 되면 전화 무조건 걸립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0: 요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오 동지, 누가 왔나?
2: 류용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0: 오호이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0: 모태똥은 단추를 채우며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류영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0: 류영이 왜 웃는 겁니까? 어? 그러자 류영은 참지 못하고 깔깔 소리를 웃었다. 조금 전에 이를 잡는 거 봤는데 남들이랑 다르더군요.
1: 이를 잡는데 남다를 게 뭐가 있나?
0: 남들은 이를 잡으면 눌려 죽이는데 주석동지는 잡아서 풀에 던지더라고요.
1: 오호호, 나는 인도주의자여서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0: 모태똥이 익살스레 말했다. 화장? 제가 봐서는 수장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동지더러 물을 끓여달라고 해서 데우면 더 좋을걸요.
1: 데워도 봤지. 그런데 또 생기더라고. 어?
0: 모태똥의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1: 이도 정말 끈질겨요. 일부러 혁명에 맞서는 것 같단 말이야. 꼭 내가 뭘 좀 생각할까 하면은 물어요.
0: 류영이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1: 류영이 홍두멍을 보았겠지?
0: 모태똥이 물었다. 어릴 때 얼추 읽었습니다.
1: 가보기 한 마리 기억납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물로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이가 많은 겁니다.
0: 저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1: 강서를 떠난 뒤로 옷을 벗고 잠을 자본 일이 없고 각반도 푸는 일이 없었으니 누군들 이가 없겠어요. 머리를 안 감으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0: 그러자 유영은 모태똥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요, 모두석 동지, 머리가 여자처럼 길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머리 깎으라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1: 고맙지만은 류영이 오늘은 안 돼요.
0: 그럼 언제 갈까요? 류영이가 풀이 죽어 물었다.
1: 솔직히 말하지.
0: 모태똥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농담인 듯 아닌 듯 말했다.
1: 한번 멋지게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머리가 삼천자가 되어도 안 자를 겁니다.
0: 그는 유영을 보며 겸연쩍게 웃었다. 그러고는 오호의병과 함께 뜰을 나서서 홍군 본부를 향했다. 홍군 본부는 강서묘라고 부르는 옛절에 있었다. 허름한 절이지만은 다른 농가보다는 넓었다. 모태똥은 밭 가운데 난 오솔길을 지나 작전실에 이르렀다. 졸레와 주려, 작전국장 설풍이 지도 앞에 코를 박고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태똥이 밝은 얼굴로 들어서자 졸레는 벌써 대책에 섰다는 걸 알아차리였다.
2: 신통한 방법을 찾아내보군요.
0: 모태똥은 다른 사람이 더 없는 것을 보고는 여유있게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나직히 말했다.
2: 아무래도 말머리를 돌려야겠습니다.
1: 말머리를 돌린다고요?
0: 졸레가 눈을 반짝이었다.
2: 다시 동제 준이로 가자는 겁니까?
1: 그래요.
0: 모태똥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2: 지금 전세는 불보도 뻔합니다. 적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홍군을 치려고 하죠. 그러니 이곳에 더 머무를 수를 없는 노릇이고 30개 류가 넘는 적의 부대가 장강을 막고 있어서 북으로 장강을 건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준이 지역은 병력이 허술하니까 한번 호되게 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나중에 적들이 우리가 간 곳을 알아낸다 해도 그때는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3: 묘한수군, 묘한수야.
0: 주덕이 희색이 만면하여 손을 비비며 말했다.
2: 적들은 생각도 못할 테니 뒤통수를 제대로 칠 수가 있겠어요. 훌륭하군요.
0: 졸레가 감탄하며 덧붙이야 한다.
2: 하지만 우리는 북으로 장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적이 착각하게 말이죠. 이를테면 일부 병력을 주력부대로 위장을 시켜 기강 쪽으로 보내는 거죠.
0: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지도에 있는 기강을 바라보더니 머리를 끄덕이었다. 졸레가 내놓은 계획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전국장 설풍이 이마살을 찌푸리었다.
2: 지금 산 아래에 적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산을 못 내려가거나 적들한테 발목을 잡히면은 어쩝니까?
0: 모태똥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여유 있는 얼굴로 대꾸를 했다.
2: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오솔길을 골라다니면서 큰 길을 모두 적에게 내줄 거거든요. 산과 산은 모두 이어져 있으니 적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길을 다 막겠습니까? 적들이 눈치 못 채게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번에 거치장스러운 장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조울래가 말했다. 요 백성 동지가 부대에서 돌아오면 자세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합시다. 그때 통신원이 전보문을 갖고 들어왔다. 조울래는 전보를 보더니 슬며시 웃으며 모태똥에게 전했다. 설악이 보낸 전보인데 보십시오. 금방 해독했다는군요. 조덕도 가까이 다가왔다. 전보는 홍군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써놓고 홍군을 동안에든 주인의 어쩌네 하고는 이렇게 맺었다. 공산당 비적 주력 부대는 우리 사천 운남 군대한테 당하고 서쪽으로 자시 진웅 우가 지역으로 도망쳤다. 거기에서도 발붙일 곳도 없는 데다가 굶주리고 지쳐온 데서 약탈을 일삼고 노약질을 하는 떠돌이 도둑대가 되었다. 괴수 주덕과 모태똥은 변장하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짜하다. 모태똥과 주덕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태똥은 담뱃재가 옷에 튀는 줄도 모르고 웃었다. 맙소서. 지금 우리는 물살 틈 없이 포위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니 길이 없고 땅으로 숨어들려니 문이 없는 처지가 돼버리는데 어디로 도망가지? 이제는 꼼짝 못하고 잡혔군. 주덕이 경멸하듯 말했다. 장계석이 이따위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아래 놈들도 가짜는 소식만 꾸며 보내는 거냐. 불쌍한 놈들. 종소리가 요란하고 적은 바싹 추격해옵니다. 어지러운 종소리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태어났다.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새도 없이 종망이 떠나는 하자제는 속으로는 피를 흘리며 또 한 번 참기 어려운 고통에 빠진다.

정원군은 28일부터 자시 동쪽으로 몰래 진군하다가 저항하는 귀주 군대를 눈 깜짝할 새에 물리치고 이랑탄과 태평나루토에서 두 번째로 척수하를 건넜다. 그리고 습수의 구석진 오솔길을 따라 서둘러 동제로 진군했다. 포상을 울리며 사천 군대가 뒤를 쫓아왔다. 산은 온통 안개로 뒤덮였고 하늘도 어슴푸레하였다. 귀주에는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움직임이 재빠르기로 이름난 중국 로농홍군이지만은 지난 한동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느라 느려 터질 수밖에 없었다. 자시에서 재편성을 하고 나니 장비가 가벼워져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간부 휴양년의 젊은 연장 후정은 부대원들의 행동이 가뿐하고 빠를수록 더 힘들고 어려웠다. 원인은 간단했다. 이연은 특수연이기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름있는 다섯 노인 가운데 세 분이 이연에 있었다. 또 등용초와 하자진처럼 장정에 나선 여성 전사 30여 명이 대부분이 이연에 있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고위급 간부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후정은 워낙 다른 군에서 의무대장으로 일을 했다. 외에서 휴양년으로 가라고 하자 그는 골치가 아파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가 휴양년으로 가기 힘든 이유를 대려는데 명령을 전하러 온 사람이 물었다. 동지는 공산당원이겠죠? 그런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곧 추울 내가 홍군 종청 집입원 자격으로 그를 찾았다. 부드럽고 친절한 대화였지만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호정 동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동지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졸레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후정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0: 무엇보다 동필무 서특립 사각제 세 노인이 가장 걱정이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지만 노인들은 대오에서 뒤처지지도 않았고 수경제 이름에는 이일저일을 앞장서서 거들었다. 특히 동필무는 이 특수른 지부서기를 맡고 있었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을 하는 데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옳은 방향을 찾아 세심하게 풀어나갔기에 일손을 반은 들어주었다. 여성 동지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승부욕이 어찌나 강한지 남한테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정 중에 여성 동지들이 아이를 낳는 일만은 좀처로 익숙해지지 않았다. 처음 부딪혔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그 여성 동지는 걷다가 진통이 왔다. 수경제 거의 이르렀을 때는 어느새 피가 두 바지가랭이 사이로 흘러나왔다. 후정은 바짝 긴장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얼른 두 여성 동지를 찾아 부축하게 했다. 어렵사리 이 삼리길을 걸어 제일 가까운 집에 찾아들어가 어두운 집 위에서 겨우 아이를 낳게 했다. 두 번째도 또 다른 불안이 있었다. 이 여성 동지도 행군을 하다가 진통이 왔다. 다행히 길가에 집이 있어서 무작정 둘치없고 들어갔다. 그런데 진통이 심하여 대굴대굴 뒹굴어도 아이는 쉽사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쫓아오는 적군의 총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버리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함께 포로가 돼야 할지 후정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했다. 다행히 동필무가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더니 뒤에서 옹호를 맡고 있는 오군단 구단장 동진당들어 한동안 더 붙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진당은 통쾌하게 대답했다. 동어르신 천천히 나오라고 하십시오. 아기는 한 시간 뒤에야 나왔다. 오군단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응원 끝에 아기는 세상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또 언제 아이를 낳게 될지 몰랐다. 이번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후정은 하자진의 들것을 바싹 달았다. 동필무와 외과 의사 리치, 간호사 이수죽도 함께 움직이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동필무가 꼼꼼하게 챙긴 덕이었다. 그렇지만 언제 아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었다. 엊그제도 하자진이 배가 아파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킨 적도 있었다. 좀비를 다 갖추고 기다려봤지만은 소식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진통이 왔지만은 별일이 없었다. 하자지는 겉보기에는 부드럽지만은 속은 단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형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아름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 더욱 때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강부 휴양연은 깊고 외진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 하자제는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들것에 누워있었지만은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들것에 누워 자면 아주 편안할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귀주의 산길은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였다. 들것을 든 사람은 발밑을 보기가 어려워서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다. 후정은 들것 대원에게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일렀다. 제발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라. 이제 곧 수경지에 닿을 텐데 거기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후정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자는 듯 누워있는 하자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동필무를 보고 말했다. 보안이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래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0: 동필무는 언제나 침착하고 노련하였다. 두 갈래 검은 수염

등을 늘어뜨리고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찼으며 그 위에 외투를 걸쳤는데 걸음이 날랬다. 긴 두루마기를 입고 베레모를 쓰고 다니던 젊은 시절과는 모습이 완연 달랐다. 과연 동필무

0: 호정은 저도 모르게 동필무를 바라고 왔다. 동필무도 마음이 급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앞에선 동지들도 좀 빨리 그러라고 하세요. 부대의 행군 속도가 빨라지었다. 한참 들추며 가던 들것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바삐 다가가보니 하자진의 낯빛이 해스케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돋아있었다. 후정은 순식간에 마음이 전화들었다. 사방에 마을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아픈 안개에 가려운 구불구불한 오솔길 뿐이었다. 등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효정이 속이 타서 물었다. 먼저 앞으로 가서 집 있나 보세요. 동필무가 고갯짓을 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들것을 들고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달리듯 걸었다. 호정은 걸으면서 두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 3리쯤 걸었을 때 눈치 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1: 호련장 동지, 저기 삼모통에 집이 보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0: 경기 종합전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일 건군절의 즈음에 7월 3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연변 주둔부대 장병들과 우대무휼 대장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연변 주둔 인민해방군 전체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민병 예비역 인원, 전주부대 리퇴직 간부, 혁명영예군인, 제대 퇴역군인과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하면서 그들이 장기간 당과 인민 사업을 위해 세운 부류의 공헌과 연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 역사적 기여의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손으로 연변 군분구 32124 부대와 93032 부대를 찾아 부대 장병들과 좌담 교류하고 부대 건설과 훈련 정황을 논의했으며 그들에게 명절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기간 연변 주둔 부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과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견결히 관찰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겨냥해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화 군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정을 수호하는 데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연변 대지에 뿌리 내리고 여러 민족 인민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주동적으로 급하고 어렵고 위험하며 막중한 임무를 맡아 홍수방지 재해구조 응

응급구조, 변강 강화와 국방 공고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신시대 인민자제병의 훌륭한 작품과 드높은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주둔 부대와 광범한 장병들이 시종, 습근평 주석의 가르침과 당부를 명기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전투 준비와 전투라는 주요 책임,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추며 신질 전투력 건설을 다그치고 변강 수비와 안정 수호, 응급 돌발 사건 대처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 실제 행동으로 국가 안전과 변강 안정을 수호하기 바랍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로혁명 근거지로서 인민자제병과 천연적인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뇨 정부에서는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관심 지지하며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백방으로 장병들의 진로, 가정, 자녀 문제를 잘 해결하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광범한 장병들이 걱정 없이 강군 실전에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이어 호가복은 73세의 6급 영예군인 김영재와 86세의 7급 영예군인 전병삼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호가복은 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 상태와 일상 생활 정황을 물었으며 그들이 부대 생활을 회역하고 분투 나날을 돌이켜보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서 로인들에게 건강하게 만년을 잘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의 군복을 입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고 군인의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어 장애를 남겼습니다. 이 담당과 헌신, 희생 정신을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당지 당위 정부와 관련 부문 책임자들에게 영예 군인의 생활 보장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영예 군인 관심 봉사를 착실히 잘하며 생활의 실제 곤란을 적극 도와 해결하고 영예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해 그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 지도 일꾼 왕길보,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과 연길시 정부 주요 책임자가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왕청현에 단시간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왕청현 여러 도로에 감탕이 쌓이고 기초시설이 파손돼 대중들의 생산생활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여러 측이 연동해 구조 배치와 재해 후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58분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에 폭우가 내려 초민 19명이 홍수에 포위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즉시 왕청현 정부와 연동해 대형 공사 기계를 배치하고 오전 11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지휘원은 홍수 분포와 고립된 인원들의 위치에 따라 신속히 구조 방안을 내왔습니다. 점심 12시 4분 물이 가장 깊게 찬 구역에 있던 대중 5명이 소방 일꾼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은 대형 기계를 이용해 안전 통로를 열고 나머지 고립 인원 14명을 차례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장 응급 의무 일꾼들이 검사한 결과 구조된 초민 19명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9일 저녁 6시가 넘어 왕청현 동광진 삼도구촌의 대피 주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동광진 신흥소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촌 간부들이 인원수를 점검한 후 주민들은 질서있게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피소에는 이불, 침대, 식수 등 생활 물자가 구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중들의 정서도 안정됐습니다. 이날 동광진에서는 또 진위생원의 의료 구급차 2대와 이무 일꾼들을 배치해 대피 주민들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했습니다. 30일 아침 6시까지의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왕청현에서는 도합 9개 향진, 107개 촌에 8,145명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각 측은 강수 상황, 물 상황 동태를 주시하고 여러 지점에 대한 순찰 빈도를 높이며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도를 다그치고 대피 주민들을 타당하게 배치하는 한편 물자 보장 등 재반 사업을 다잡아 재해구조 재반 처리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신속히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대흥구진 재해 일선에 들어가 감탕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 장비들은 주요 도로에 두껍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은

0: 삽을 들고 골목구역의 감탕을 없애 대중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회복하게 조력했습니다. 왕청현 당위 조직부 실적평가봉사중심 부주임 박준걸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와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각 당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당원 선봉대를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60명을 파견했고 오늘은 55명이 대흥구진에 와서 감탕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진 당위 요구에 따라 두 개 조로 나뉘어 관련 감탕 제거 작업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의 충격으로 왕청현 일부 농촌의 전력시설도 심하게 파손돼 대흥구진과 주변 지역 여러 촌툰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국가배전망 왕청현 전력공급회사 대흥구 전력공급소에서는 전력공급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 복구 일꾼들은 걸어서 선로를 순찰하고 고장 지점을 조사했으며 고인물과 감탕 속에서 기자재를 운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장 제거, 전선주 설치와 전선 가설, 파손 설비 교체 등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전력 긴급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돼 재해를 입은 촌툰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아래 대상건설로 안정발전 지탱해야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국민 경제의 장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일 뿐만 아니라 장성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며 전환을 촉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141억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2.5% 장성했는데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는 두 개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467개를 실시해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세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의 배후에는 정밀하게 통괄한 과학적인 포치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전략적 견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열린 주당위 경제사업회에서는 중대 대상으로 전역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포치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1극 2지 3구 목표를 확정하고 대상건설을 한해 경제사업의 핵심적 줄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이 락착됐고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장원한 발전 동력을 비축했는 바 전성적으로 투자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변 발전 절주를 안정시키고 연변의 책임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3, 4분기 대상 시공 황금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제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述를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전주 경제운영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게 됩니다. 또 중대대상 비축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수 에너지 축적 삼협공사, 다국물류, 특색산업사슬 등 중점 대상들이 조속히 락착돼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대상 난관 공략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발전 동력을 비축함으로써 고정자산 투자의 선두 태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일내 우리 주에서는 대외 개방 우세에 입각해 외국 인원들이 중국에서 결제 시 봉착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제 봉사 편리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외 은행카드 접수 범위 확대, 현금 인출 봉사 제고, 구조와 개설 절차 가속화를 통해 섭외 결제 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고 섭외 문화 관광과 상업무역 교류의 질과 효율 향상에 조력함으로써 지방 섭외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금융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외 은행카드 접수 면에서 우리 주는 공항, 섭외 상권, 오예급 풍경구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경외 은행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외 은행카드 포스기 배치를 다그쳐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일곱 가지 소비 전경을 피복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적으로 경외 은행카드를 접수할 수 있는 상가는 2,254개로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경외 은행카드 거래는 루계로 15,800건, 거래액은 3,467만 8,300원으로 동기 대비 각기 28.3%와 34.8%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0: 류드밀라입니다. 연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결제가 매우 편리합니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과 소비에 지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올가입니다. 우리는 쇼핑을 마쳤습니다. 앞서 호텔에서 위챗을 내려받고 모바일 은행 기능을 개통했는데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피복된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외화 환전소 13개를 설립했고 127개 은행 영업 지점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경외 은행 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를 배치했습니다. 외국 인원들의 구조와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등 문제 대비해 우리 주에서는 구조와 개설 봉사를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중점 섭외 구역에 외국 인원 전용 봉사 영업 지점 22개를 구축하고 구조와 개설 녹색 통로 440개를 개통했으며 전용 창구를 설치해 도착 즉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인원들을 위해 개인은행 결제 구조와 1,591개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당위위원이고 부행장인 리환평입니다. 우리는 외국 인원들이 연변에서 겪는 결제 애로 사항을 주시하면서 문화 관광 소비와 일상 출행 등 핵심 전경을 둘러싸고 경외 은행 카드 접수, 외화 환전 등 금융 봉사를 끊임없이 완산하고 있습니다. 결제 고리에 막힌 부분을 하나씩 뚫어 외국밭들이 연변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데 더 편리하게 하고 연변 대외 개방과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더 잘 조력하렵니다.
1: 연길시 도시구역 출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속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선은 준공검수 단계에 들어갔으며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괴속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대중들의 일상 출행이 더 편리해지게 됩니다. 연길 BRT 2기 괴속 공공버스 대상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로선의 서시상 부역, 백리성역, 덕융호텔역, 진학소학교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에 착공했고 올 3월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2기 대상이 개통되면 기존의 BRT 1기 로선과 연결돼 도시 주요 구역 괴속 공공버스망이 1층 완성됩니다. 전체 로선은 연길 서역에서 진학소학교역까지 연장되는데 총 길이가 10.35km이고 연선에 15개 역이 설치됩니다. BRT는 상권, 학교, 주민구역 등을 연결시켜 아침, 저녁, 출퇴근 고분기의 통근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도시 녹색 공공교통 승격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대상 중심 부주임 김파입니다. 현재 2기 대상의 각 입찰 구간은 기본상 완공됐으며 준공검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괴속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도시 녹색 공공교통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 주요 구역의 동서향 괴속 공공버스망이 더 완정해지게 됩니다.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 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유한회사 운영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요금 지불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승객 여러분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로선 정보를 주의해보거나 319에게 문의하고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차량 정차 위치에 따라 대기해 순조롭게 승차하기 바랍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8일 대중평가 꼭 찾아봐야 할 음식점 명단 발포 10주년을 맞아 동북지역의 입선 상가들이 대련에 모였습니다. 장춘, 연변, 길림이 입선 상가 수 3위권 도시로 선정됐으며 우리주에서는 13개 상가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0: 연변주 여성가사봉사 육성대상 가동식이 28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가동식은 기능교수, 현지 참관,

0: 시장 연결, 업종 좌담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주 여성가사봉사 육성중심 현판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1: 연길시 교육국은 29일 연길시 2026년 이무교육단계 학교 학생 모집 온라인 모집 및 조절 배치 시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연길시 2026년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시간은 8월 3일 오전 8시입니다. 입학이 확정되지 못한 신입생은 단계별로 규정 시간에 따라 조절 배치를 완수해야 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원, 윤걸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3: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5: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3: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6: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일호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박사와 세신일호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CAMP 더불어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498원인데요. 며칠 후부터 가격 인상을 해서 598원으로 판매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 인상 전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니까 15각에 18각을 무료로 드리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정도 계담에 한 각의 가격이 한 2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698원 한 각을 하고 있는데요. 30

0: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며칠 후부터 200원 인상된 898원으로 나간다고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일 큰 우대활동 10곽에 15곽을 물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쓰게 되면 어지간한 컴팟 이상 그리고 컴팟을 비롯한 오장육부의 문제가 생긴 건 본 제품이 좋은 해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명서방이 눈병치료약품은 5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한각의 가격이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인데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관리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사회적인 공인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개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문의사나 한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제가 지금 선이 박사를 쓰고 있는 환자인데.
0: 아, 그래요.
2: 예, 그 머리가 그냥 이렇게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그냥 흔들며 골이 아프고, 예, 저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어떤 데는 맨날 핑 돌아가고 언제나 정신할 데 없단 말인데 골이 흐트분해가지고,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를 하니까 뇌경색이라 합니다.
0: 아, 그럼요.
2: 뇌경색 여러 가지 막혔다 합니다.
0: 뇌혈관이 많이 막혔습니다.
2: 예, 예. 그게 이게 이건 걱정이 되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2: 반신불신이 오나면
0: 상당히
2: 그렇게 되지 않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방송 들으려 내가 보통 이렇게 광고 이렇게 약품은 믿지 않았는데
0: 예.
2: 예, 그 선생님의 강의가 이 천희 박사가 예, 노벨상 받은 약이라니까 예.
0: 그렇죠.
2: 이게 내가 세월을 잘 만나서 문 앞에서 이렇게 노벨상 받은 약을 쓰게 됐구나,
0: 그럼.
2: 이렇게,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약이 또 심뇌혈관 병이 또 특별히 좋다니까, 예. 받아서 썼는데, 정말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이거 드시니까 확실하게 알리죠?
2: 예. 예, 고리도 아약고 무겁지도 않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서 밤잠 못 자겠는데, 그것도 해결되고, 예, 정신이 납니다, 머리가.
0: 예.
2: 뭐. 예, 그래서 이거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이 또 좋지 않다 말입니다.
0: 예. 예.
2: 그, 저기, 뭡니까, 가슴이다, 예, 돌 얹어놓은 것 같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예, 심율이 막 빨리 뛰고,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가 검사하면 또 이롭다 하고 그랬습니다.
0: 예.
2: 그런데 지금은 가슴이 편안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0: 심뇌혈관은 연대성이 아주 한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
2: 글쎄 말이 예. 조선이 그렇죠. 같습니다. 예.
0: 그렇죠.
2: 그래서 그 두 개 다 해결하고 예. 또 이렇게 뭔가 하게 되면 뇌실금이 있었습니다.
0: 예.
2: 예, 뇌실금이 있어가지고 서린이 소변이 자꾸 바쁘고 급하고 예. 또 저기 실수를 하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이게 정말 곤란했습니다. 나댕기게
0: 큰일이죠.
2: 예, 그래서 예. 그랬는데 그 문제도 또 해결됐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약 하나 가지고 예, 노벨상 받은 약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예, 이건 약이 정말 좋고 그다음 우리 집에서는 또 있잖아 소변이 잤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하룻밤에 한 대여섯 번 일어나다가 밤잠 못 해가지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몸이 불편해했습니다. 개우
0: 예.
2: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예, 콩팥지도 해졌고 저기 간도 해졌고 그랬는데
0: 예.
2: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심률을 쓰면서.
0: 세심률가 바로 그런데 특히 남성들은 이 제품 자체를 멀리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콩팥지
2: 예.
0: 이상으로 인해서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예.
2: 예, 그래, 지금 정신이 납니다. 그래, 또 선생님, 이게 약이 오른다 합니다, 가슴이.
0: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된 게 그렇습니다.
2: 예, 이 두 가지하고 오늘 주문받자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0: 이렇게 우수한 제품, 중국 광원의 원산이 처방이니까 뭐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죠.
2: 예. 정말입니다. 인터넷이
0: 예.
2: 발달하고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2: 예, 정말 좋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예, 이제 최신이라서는 한단다.
0: 예.
3: 염전은 이게가 석 달 아직은 좀 못 먹었습니다.
0: 예.
3: 예. 근데 이거 먹기 전에 자관제의 감기를 달고 살았단 말입니다.
0: 아, 그게 문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예, 예. 예. 원기 부석입니다. 예.
3: 그리고 용추위 세기 타고, 예. 아. 발이 특히 시려봐가지고, 예. 신발도 큰 거 신고, 거기다 신발 치게 두꺼운 거.
0: 아, 그 정도였어요.
3: 말도 두꺼운

0: 그것을 예. 심고, 이, 그래서, 이, 그래, 약, 내 맥이 약해져서 약 많이 먹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모든 장소를 금방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많은 데를 가면 금방 또 감기
1: 등록했습니다. 어, 예, 예.
0: 그래서 여름 내내 마스크 걸고 댕겼습니다.
1: 아, 그랬어요? 예.
0: 예, 예. 그래,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면역이 약하다니까.
1: 그렇죠.
0: 면역에 대한 것도 막 약은 무슨 좀, 어, 아이 먹어본 거 없이 먹어본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거.
1: 예, 예.
0: 예, 그런데 감기도 이제 뭐 열이 나거나 뭐 기침하거나 그것도 없다 말입니다. 약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 그런지
1: 예.
0: 자관 기침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거는 없는데
1: 열이 날 정도면 중하죠. 염증 생겼다는 걸 말입니다.
0: 감기 증상처럼 그래서 미지근하게
1: 그렇죠. 흐릿허근하고 예, 그렇죠.
0: 예, 이게 그래도 이 정말 이틀에 한 번씩 사례 한 번씩 감기약 먹고 그래서
1: 아,
0: 또 그 여기까지 예. 감기약이 진정제 그
1: 신경 억제제죠. 예, 신경 예. 억제 역할합니다.
0: 그때 조금 또 이 이름는 가투라다도 이틀 살 지나면 또 감기 증상 또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1: 예, 근본에 치료가 되지 않아요.
0: 감기약 같은 거 계속 달고 있으면 그게 몸에 아예 좋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생각하다 내이 좀 내 젊었을 때부터 조금요 콩팥이 기약하다는 거 조금 듣기 늘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콩팥에 대한 것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 이 최신으로 먹고 한 벌써 열흘을 되니까 이 자관 기분이 별로 이상하게 좋더라 말입니다.
1: 이 제품이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0: 예.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 지금 이 약 먹으면서 지금 감기약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감기 증상이 그래도 언데간데 없고 이 지금 뭐 빙골 먹어도 이렇고 무슨 이 냉면을 먹어도 이렇고 그전에는 여름이라면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1: 아, 빙골 냉면은 못 먹을 정도였습니까? 와 심각했네요. 예.
0: 예. 그럼 또 감기 증상이 그래서 먹기만 하면 또 감기 증상처럼 예. 그렇죠.
1: 흐릿허근하고 머리가 그렇죠. 예예.
0: 예. 그런데 예. 예. 이 최신 이뤄가지고 이 증상이 지금 진짜 없어져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기분.
1: 됩니다. 완전 됩니다.
0: 몸이 더 원하는 것 같고. 예.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방송 들으니까 또 뭐 가격이 인상된다지 해가지고 소리는 좀 배달받아야 되겠습니다.
1: 예.
0: 약이 있는데.
1: 보통 시장 기울러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니까 뭐 가격 인상이 산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선택이 너무 여사분한테는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앞으로 중노년 그 이후에 건강 찾는 데는 기본을 틀어진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실어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할 선에서.
1: 예, 건강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형님이 지금 예, 이 중풍 맞아서 선이박살 쓰는데, 어용 도와줬습니다.
1: 그런 분한테는 예.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이죠.
3: 예. 예. 부위과설이 이내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나오자마자 이 약을 썼는데 이전 한 8달이 되는데 어전에 이 손이나 머리 있는 데를 다 올라가고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움직인다.
1: 예, 중풍 후유증으로 그런 공능이 다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걸 쓰고 지금 좋아진다 예. 그렇죠. 예, 예.
3: 손가락이 요래 돌아붙어 됐단 말입니다.
1: 신경말 척까지 예, 순환이 제자리 되지 않아 그런 겁니다. 예.
3: 손이 뚝해져서 손가락이 요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힘이 없어서 예.
1: 그렇죠.
3: 뭐 진짜면은 못 든단
1: 예,
3: 말입니다.
1: 점차적으로. 예.
3: 예, 그래 그런 거리라면 이전에 그도 참 잘 봐야 그서 예 알기지 많이 도와줬습니다.
1: 큰 해결이죠.
3: 약이 떨어져서 이게 예. 지금 이 약을 그냥도 이전 장보고 해야겠다면서래 그 약 좀 배달받자고 그린다.
1: 예, 천일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자처럼 중풍 후유증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기본으로 정상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 씨의 연필 속가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님이 최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이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고 이 허리 다리 아프고 걸기도 바쁘고 밤에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시신이로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많이 나사십니다 지금.
1: 그렇죠. 네.
4: 옆에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허리 다리 아프고 걸기 바쁘던 것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1: 예. 예.
4: 그야의 소변 탈

0: 가서 하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기본입니다. 예, 예.
0: 이제 할때 장거리 정도 배달받겠습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셔. 이미 선택됐으니까 가격도 인상된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는 게 바로 노련을 무난하게 건강하게 지우는 좋은 비결이 바로 쇄신위로 이 제품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천이 박살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반이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은 손발이 마대고 밥도 발을 먹지도 못하고 이제 춤 계지지 흘리고 이 손발이 시리고 거기다가 손발이 시리서 덮어봐 신고 신고 또 신고 해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천약은 얼마 먹고 친구는 또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말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노벨상 두고 받아 그런지 이 효과가 빠릅니다. 한 열흘 쓰니까나 이 그 머리가 흐릿허분한 게 맑아지고 경력이 그렇게 상실돼서 예, 그래서 이기 갔다 저기 갔다 하던 게 그것도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1: 그럼요.
3: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그리고 거기다가 예, 소비나 밥솥에 어떻게 잔지 실수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러던 게 이 최신 1월 한 대 같이 있으니까 효과도 빠릅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이 소비 그냥 그저 실시 없이 당겨서 7번 보고 나면 자주 못하고 그러던 게 지금은 많이 봐서 2번 보고
1: 예.
3: 어떨 때는 아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 효과 얼마 좋습니까? 두 가지를 쓰니까 예, 대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효과도 빠르고 또 인상도 한다지 해서 예, 두 가지 다 배달받아 쓰자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이 천이 박살이 우리 어머니가 어떤 중풍이 와서 이거에 1년 석 달을 썼습니다. 병원에 입이 나고 나와서 인차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지금은 어느 장에 와서 말을 못하더니 어떤 말할 수 있고 그 억울한 이렇게 저 오른손이 다 억울해졌습니다.
1: 예.
4: 다 피해졌습니다.
1: 그리고 위치가 생겼습니다.
4: 화장실이라 못 가더니 어떤 자기소를 화장실 갈 수 있고 밥도 어떤 자기소를 잡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중풍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1: 바로 그렇습니다.
4: 제프야 역사
1: 예.
4: 말입니다.
1: 예, 천이 박사 CAMP라는 그 이술이 특수한 이술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또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믿고 야. 쓰시기만 하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귀해입니다. 예.
4: 그래서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근처에서 한 분이 이렇게 푹 맞아서 약을 쓰긴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대요. 무슨 약 써서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보는가. 그래 알려줬대는 그 집에서 그거 반년 쓰는데 효과 난 게 알겠어. 너무 좋아 나으신다. 그래서
1: 그렇죠.
4: 그거 계속 쓰겠답니다. 저는. 우리는 원래 이 약을 계속 선택 잘했으니까 계속 쓰자고 그랬는데 오늘이 두 집에서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쇄신위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그 효과

국가성에 넓은 깊은 이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가며 이 세신일의 성분은 그 조성 성분 자체가 다른 처방에서 익기 어려운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하나는 감은 녹혈증, 사슴이 핍니다. 사슴이 피는 기본으로서 우리 원기를 빨리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그 마시는 병 같은 고개에다서 딱 그 였는데 따뜻한 따운 물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서 흙 풀어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 흙 마시고, 그런 다음에 그날에는 이쪽에 그 전도권이라는 이걸 들, 전도관 전도권 같은 말인데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이 전도권 날 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녹혈증 이거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오징간한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녹혈증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우리가 보통 무서워한다면 뭐 녹영 하면 무서워하죠. 녹영하고 녹혈증은 구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빠르고 특히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서 피는 자기 생명 주기를 완성하고 탈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명 주기는 121, 그리고 적혈구는 121이고 그 외에 백혈구, 혈소판은 야들의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피가 나가는 속도는 꼭 자기 속도에 따라서 나갑니다. 생성되는 속도가 떨어지게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모로서 면역력도 저하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뭐 콩팥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심장의 문제로부터 소화계통 문제 전반으로 이렇게 오장육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세신일호 가운데서 바로 녹혈증이라는 성분 자체인데요. 이렇게 좋은 성분이 포함된 중약은 아마 촛불을 켜고 돌아다녀도 찾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전녹근이라는 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뼈, 살, 내장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 큰 보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요. 한기를 몰아내고 수축이 타던 분들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가면 상호흡도 감염으로 감기에 걸리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던 분들 그리고 지금 모든 공동의 저하로 인해가지고 비위가 허한 이런 분들 가운데서 간 공동 저하로 인해가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종합으로 좋아지는 성분이 바로 전도근 역에 전도관에 속하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일호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지금 1993년도에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1993년도에 이 장수촌에 내려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간에서 노동하는 이게 그 병원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 병원을 모르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간의 노동력이 주요한 대원은 8, 90세 이런 분들이 정간의 주요한 노동력이고 자기 돈으로 심어 먹고 병치료하고 하는데 병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으로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 재창하는 건 아니지만 해도 그때 행사에서는 사슴을 잡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처럼 전노권을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재로 자기네 절로 산에 가서 캐서 여기에다 더불어

0: 중심으로 해가지고 콤파츠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 든든해야만이 그리고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데는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심의 통지라는 이런 말이 심장과 위는 동치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심장 功能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콤파츠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모든 심장 혈이 콤파츠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뇌가 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파츠 든든하게 되면 우리는 남성들이 전열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변 차수가 작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밤잠 자기 힘들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십니다. 기억이 잘 됩니다. 젊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간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간이 토사자라든지 저실자라든지 그리고 보궐지라 염보궐지라든지 기본으로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콤파까지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장수촌의 장수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나고 90에 득자까지 할 수 있는가. 눈도 좋아지고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2편 준비했습니다. 처음 감상할 수필은 애도름법이고 다음 작품은 달팽이입니다.

콩날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벌판으로, 태풍이 휩쓴 마을로, 홍수가 삼킨 비호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서슴없이 달려가는 역행하는 사람들. 나라와 인민이 수여하는 곳에는 언제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여정 속에서 남긴 그대들의 위대한 업적은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수필 애도름법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애도름법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가 있다. 딱히 책에 적힌 정해진 법칙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학설도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삶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애도름법은 곧 느긋하게 여유롭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며 지친 마음에 내리는 잔잔한 비와 같다. 나는 어릴 적부터 조급한 성격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하고 기다리는 것을 못 참고 조그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이 긁혔다. 무엇이든 빨리, 확실히, 직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심하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늘 그런 나를 보며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 애도름법으로 살아봐.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느리게 가면 뒤처지고 여유를 부리면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았고 세상은 언제나 빠르게 달리는 자신만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애도름법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삶이란 한 번의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좋은 곳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여유를 잃은 채 달리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을 배웠다. 애도름법은 게으름도 아니고 나태함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이다.

흔들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깊은 태도이다. 자연을 보면 애로움법이 가장 잘 드러난다. 봄의 꽃은 피고 싶을 때 피고 여름의 나무는 자랄 때 자라고 가을의 열매는 익을 때 익고 겨울의 땅은 쉴 때 쉰다.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봄에게 여름을 재촉하지 않고 가을에게 겨울을 강요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저절로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고 그 속도 그대로 아름답다. 자연의 애드름법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 삶도 자연처럼 때를 기다리고 흐름을 따르고 여유를 품을 때 진정으로 빛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애드름법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이고 단기적이다. 스마트폰은 한순간에 지연도 용납하지 않고 인터넷은 클릭 한 번에 모든 것을 갖다 주며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고 비교하고 앞만 보고 달린다. 성공은 빨리, 성과는 확실히, 결과는 당장에 보여야 한다는 압력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마음을 잃어간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애드름법은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약과 같다. 지친 마음에 쉼을 주고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삶의 방식이다. 애드름법은 첫째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열매가 달콤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살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기다리는 동안은 외롭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있기에 더욱 값진 결실이 찾아온다. 애드름법은 기다림을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즐기는 것이다. 그 사이에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듬고 천천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나는 한때 꿈을 이루기 위해 너무 급하게 달렸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조그만 진도가 느리게 나가도 초조해 했다. 남들은 빨리 이루는 것을 보며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그 느낌을 느꼈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피로해졌고 오히려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애드름법으로 살아봐. 그 순간 나는 무리하게 달리는 것을 멈췄다. 조금 느리게, 조금 여유롭게 자신의 속도를 찾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속도를 늦추자 오히려 길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일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애드름법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가는 지혜였다. 둘째로 애드름법은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삶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다. 계획이 어긋나고 기대가 빗나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반항하고 억지로 바꾸려 하고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린다. 하지만 애드름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끼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을 견디고 길이 막히면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고 더욱 강해진 방법이다. 비바람이 불면 나무는 가지가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너무 강하게 버티지 않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바위는 굳건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흐리는 물에 의해 조금씩 깎여 나가고 물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끝내 바위를 이긴다. 에드름법은 바위처럼 굳게 버티는 힘이 아니라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힘이다. 셋째로 에드름법은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마음이다. 현대인들은 큰 성공, 큰 기쁨, 큰 만족만을 찾는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만 에드름법은 가까운 곳에는 행복을 찾는 것이다. 아침에 창밖으로 비친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책을 읽는 조용한 시간, 가족과 나누는 간단한 대화, 바람이 부는 소리, 잔잔한 파도 소리,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진정한 삶의 기쁨이 된다. 에드름법으로 살면 멀리는 행복을 쫓지 않아도 이미 주변에 행복이 가득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에드름법을 배우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주변 풍경을 느끼며 걷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일을 할 때는 급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세상이 더욱 부드럽게 보인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에드름법이 갖다준 가장 큰 변화이다. 에드름법은 또한 관계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부딪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럴 때 조급하게 말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빨리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어긋난다. 하지만 에드름법으로 대하면 다르다. 천천히 들어주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이해하려고 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모두 에드름법으로 키워야 한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우고 시간을 두고 키워야 진정으로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에드름법을 게으름으로 오해한다. 느리게 사는 것이 라태하고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에드름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제대로 꾸준히 하는 것이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고 강우린 순식간에 멀리 가지 않지만 끊임없이 흘러간다. 에드름법은 꾸준함과 인내심이다. 조급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살다 보면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다. 인생의 어려움, 슬픔, 상실, 좌절이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기 쉽다. 그럴 때일수록 에드름법이 필요하다. 너무 겁먹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않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으면 된다. 파도는 언젠가 지나가고 바람은 언젠가 멈추고 어둠은 언젠가 밝아진다. 에드름법은 그 시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흔들리지 않은 정신, 흩어지지 않은 마음, 그것이 에드름법의 본질이다. 에드름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천천히 숨을 쉬고 주변을 둘러보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품고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온해진다. 오늘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수많은 일들, 기대들, 압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에드름법을 잊지 말자. 느리게, 여유롭게,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소한 행복을 모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두름법이다. 애두름법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내리는 위로이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억지로 버티지 말고 그저 애두름법으로 살아가면 된다. 자연처럼 시간처럼 마음처럼 부드럽고 깊고 진실하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애두름법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곁에 둬야 할 마음의 등불이다.

소필, 달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세상에 아주 작고 느린 생명이 하나 있다. 바로 달팽이이다. 봄비가 내리고 땅이 촉촉해지면 길가 풀밭에서, 담벼락에서 혹은 집 화분 잎사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생명. 달팽이는 너무나 느려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한심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약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달팽이를 관찰하며 이 작은 생명 안에 삶의 가장 깊은 진리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다. 달팽이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약해 보이지만 스스로의 집을 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며,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지녔다. 어릴 적 나는 달팽이를 보면 이상한 생각을 했다. 왜 이렇게 느릴까? 조금도 빨리 가지 않을까? 왜 하늘거리는 껍질을 지고 다닐까? 주변의 개미들은 졸지어 빠르게 움직이고, 매미는 높은 나무에서 힘차게 울고, 나비는 훨훨 날아다니는데 오직 달팽이만 혼자 느리게 기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달팽이에게 안타까움을 느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언제나 뒤처지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어른이 되면서 달팽이의 삶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모두들 앞만 보고 달려간다. 조금만 쉬어도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나를 조여왔다. 그럴 때마다 길가에서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면 문득 숨이 돌아오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달팽이는 아무런 조급함도 없이, 아무런 불안함도 없이 오직 자신의 속도대로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 그 자체였다. 달팽이의 가장 큰 특징은 느림이다. 하지만 느림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달팽이는 자신이 갈 길을 알고 있다. 비록 한 걸음 한 걸음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걸음은 절대 헛되지 않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몸 전체를 사용하고 땅에 단단히 붙어 앞으로 나간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그 움직임은 결국 어느 순간 목표에 닿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이다. 빨리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곳에 도착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면 길을 잃고 주변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놓치기 쉽다. 달팽이의 느림은 서두르지 않는 지혜이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용기이다. 달팽이는 또한 스스로의 집을 지고 다닌다. 부드러운 몸을 감싸는 단단한 껍질은 그에게 피난처이자 안식처이다. 위험이 닥치면 몸을 움츠려 껍질 속으로 숨고,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어 길을 간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 상처받는 순간,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껍질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음의 방어벽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이고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다. 달팽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길을 간다. 그만큼 자립적이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달팽이는 조용한 생명이다. 시끄럽게 주장하지 않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다른 이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와 욕심과 경쟁이 넘쳐난다. 모두가 자신을 알리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하지만 달팽이는 조용함 속에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히, 꾸준히,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달팽이가 가진 아름다움이다. 달팽이의 느림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느리게 걷기 때문에 주변의 풀냄새를 맡을 수 있고 흙의 촉촉함을 느낄 수 있고 작은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놓치는 것들이 많지만 달팽이는 천천히 걷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기쁨들을 모두 느낄 수가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쉽다. 가족의 소중함, 친구의 따뜻함, 일상의 작은 행복들, 자연의 아름다움. 이것들은 느리게 여유롭게 살아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달팽이는 우리에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음을 알려준다. 달팽이는 또한 인내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은 인내 그 자체이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꾸준히 노력하고 힘든 순간을 버텨내야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달팽이는 그 인내를 몸으로 보여준다.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인내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어느 거대한 생명보다도 위대해 보인다. 가끔 달팽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너무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 너무 빠른 길을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은지? 그럴 때마다 달팽이는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너 자신의 속도를 찾아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닿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차츰 가라앉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달팽이는 비록 작은 생명이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느림의 미학, 자립의 태도, 인내의 힘, 조용한 아름다움, 꾸준함의 가치. 이 모든 것이 달팽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달팽이는 여전히 자신의 속도대로 길을 간다.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달팽이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단순하게 돌아가야 한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달팽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이다. 세상에는 빠르게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느리게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빠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느림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달팽이는 느림

으로 세상의 존재 의미를 더하고 우리에게 잊었던 자유와 행복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나는 달팽이를 사랑한다.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가장 강한 삶의 힘을 지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달팽이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조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다. 달팽이는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오늘 하루 천천히 차분하게 꾸준히 살아보려 한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이 현금도 감면해드리고 장약 심리방 번약도 더 드리고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도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면서 또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거기 조상에서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의 한 개를 증송해드리죠. 17곽을 사신다 할 때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또 총 금액에서 1,610원까지 또 빼드립니다. 그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번약 한 각을 또 더 증송해 드리죠. 그리고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의 한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또 총 금액에서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두 각을 더 증송해 드리죠. 그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 두 개를 또 증송해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이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를 하시고 우리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중인외과 3이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리고 또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증후군을 했다거나 또 화음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장약 심리방을 먹구설이의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2: 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 해로약을 먹구설이 살았는데, 방송을 듣고 장약 심리방을 먹게 됐는데, 해가 도저히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이 약을 먹고도 선생님이 지가를, 저기나 뭔가 받으면서, 해로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도 유지량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해랍도들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은 이 장량 시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원래 또
2: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네 경색이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이렇게 자꾸 났단 말입니다.
1: 예.
2: 눈까지 와가지고, 웃거나 말하나 해도 당기우고, 눈이 붙들붙들 떼서, 고생했는데, 8개월 사후 이거 먹었는데,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저기나 무슨인가, 위궤양이 이렇게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식후물이 올라오고, 또 위가 쓰리고, 아팠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좋아지고 몸이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이 약은 높은 소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약대들로 제조한 우수한 약을 저기나 뭔가 써서 그러는지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그렇죠.
2: 우리 부부는 이 장약 심리방만 먹으면서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네.
2: 선생님, 내 소개해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 있는데 누구나 다 이 약이 영 좋다고 하셉니까?
1: 이 약은 누구를 소개를 해도 욕을 쓸 때 아이 먹는 약입니다.
2: 네,
1: 이렇게 그래. 오랫동안 어서는 강의를 해봐도 욕 아이 먹습니다.
2: 이번이 오늘까지 우리 활동이 됩니까?
1: 예, 그렇죠.
2: 우리 신우의 한국에 있는데 심장도 영 나쁘고 내 경색이 이렇게 두 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고서 얼빠나던 것도 얼빠나지 않고 심장도 용서와주고 예. 맥이도 막 나고 예. 힘이 막

0: 난다 재물까.
1: 예, 이렇게 매기나게 하는 약입니다. 우리 약이 또 이게.
0: 예,
1: 그래, 항산화 예. 작용도 세게 해주고 피를 잘 순환시키면서 또 혈액을 많이 보충해 주십니까? 예?
0: 예.
1: 그래가지고 예.
0: 그래서 내가 예, 오늘까지 우리 활동이 용수 그렇게 좋다고 전화를 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우가 그렇게 좋을 적에 저는 예수각을 예, 오늘이 배달 받아 붙여달라 됩니까?
1: 아 예. 이번에 배달 받으시려면 예. 지금 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딱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당뇨 신유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오늘 심장병이 심하고 또 거기다가 내게 해도 두 번 나왔어요. 이 당뇨 쓰기 전에는 정말 1년에 몇 번씩 알린 게 실려서 입원을 하고요. 아, 입원이 받자 할 때는 난리 났습니다. 어지럼증이 나지 또 심장이 통쇄나지 땀증이 아프지 땀을 흘리면 흘린지 모른다 숨이 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 입은 아야 마야 되지 뭐. 아, 그래 근데 이 약을 먹고 지금 시장님 관계도 듣고 이 약을 먹고 지금 병원이 입원을 모르고 산다.
1: 아. 아,
3: 한 번씩 입원하면 돈 얼마나 쓴 거 지금은
1: 그렇죠.
3: 입원하니까 돈도 절약하고 정말 편안하게 산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1: 네.
3: 그리고 나는 고혈압 환자로서 30년 동안 가만 가서 그야요 고혈압 약이 보통 서약입니다. 서약이 30년간 먹은 있어야 이게 위로 상하지 어느 상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도하에서 지금은 혈압 약을 먹기는 먹이는데 그래서 3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선생님 지도하는 대로 이렇게 혈압 약을 간장 한 입술 먹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도 알려주더라 말인데 그 방법대로 먹었는데 혈압조절을 그리 잘 되니까
1: 네.
3: 정말 잘 되는데 혈압조절이 이제는 아무 약 먹어도 혈압조절 알지 이 약 먹고 지금 혈압조절을 잘 되지 아홉 달 만에 이 당약 신예방 먹는 게 혈압력이 혈압조절을 그리 잘 되니까 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기는 이 약 먹고 서 여러 가지 병증이 해결을 많이 보고 신체 우리는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그때 이 약 먹으면서 입을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또 내일까지 끝나지. 그래서
1: 오늘이 끝납니다.
3: 오늘이도 막
1: 끝나. 오늘이 끝납니다.
3: 오늘이 끝나서 활동이 이번에 그 선물도 주고 그 베개 역시 나 또
1: 베개 아주 좋죠. 이 베개가.
3: 예, 오늘도 그 약에서 약을 주지 이럴 때서 아서 언제 사겠지? 언제 배달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나는 내 병이 시어되고 우리 집이 다 병이 좋아 되어가지고 병이 좋아서 시간 자꾸 다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소개하기 싶어서 자꾸 사랑을 합니다. 그래 내 소개를 또 우리 활동실에 활동실에서 같이 다니고 또 후에 뭐 화토도 같이 노는 동무가 한 동무인 이 동무는 기억력이 없을 수 없지 또 어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기억력이 어찌 없는지 그리고 또 야 용의 기억력이 없어서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소개해서 먹었는데 아홉 달 먹은 게 효과 그렇지 않습니까?
1: 아, 예.
3: 지금 기억력이 좋아져서 이런데 야 기억력이 최근 이게 정말 제일 좋은 약 같다면서 나는 좀 이 약을 계속 먹겠다면서 근데 이번에 할 때 상관없어 하겠는데 제 동생이 또 자기처럼 이런 뭐 이런 이렇게 그런데 영희 동생한테 기억력이 없고 또 심장도 나쁘지 그렇다면서 머리 기억력이 없어도 너무 없단다 그래서 같이 먹길래 이번 아홉 달 먹은지 이렇게 효과 좋은 효과를 봤을 동시에도 이거 약 먹이겠다면 오늘 전혀 어떻게 가다를 받겠단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활동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예
3: 241-7979번 예.
1: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4: 예, 저도 당뇨약 신내방 오랫동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4: 약을 정말 선택을 잘한덕에 정말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병에서 해탈. 이거 쓰기 전에는 정말 그런 기울부족도 심한 사람이고,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거기다 뭐 재산이 두 번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두 번째는 지내 반신 질짓고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개 오는 당뇨에 약이나 물 먹자면 간에 태꽃이 떨고 밥 먹자도 정말 힘들었댔는데 이 약을 쓰면서부터 이 모든 증상들이 다 해결받아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마음대로 가서 뭐 말할 수 있고

0: 아예 남과 같이 웃고 떠들고도 싶고 이렇게 다 돼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1: 그렇죠. 예.
0: 요 심장도 정말 쓰지 않은 사람인데도 가슴이 따뜻해도 빨래지 싸듯 아프고 그 다음에는 숨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정말 심령도 배타시 넘어지고 하던 게 그 모든 것이 다 이야기이고도 얼마나 약이 효과도 없는 것이 이런 거 싹도 해결받아 지금은 얼마 편안하게 병원 모르고 사고 모든 검사 수치
1: 에이.
0: 검사 수치 정상이 되고
1: 예.
0: 야 정말 약은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 내가 원래 빈혈이 심해가지고 이 여름에는 정말 바빴댔습니다. 심장이 나쁜 거 사나이
1: 여름에 원래 심장이 나쁜 사람이 좀 바빠한다.
0: 예. 거기다 혈압이 낮지, 날이도 보면 혈압이 떨어지지, 어지럽지, 머리 아프지, 누구 이러 못나지. 야, 정말 죽게 고생했는데, 이 약 덕에 지금 그런 고생 다 내나고, 얼마 좋겠습니까?
1: 그렇지.
0: 사는 게 정말 사는 기분 난다. 이 약은 또 얼마 좋은 약입니까? 약재래원도 좋고.
1: 약재래원이 좋지.
0: 예. 아이 산소 조절량이 많은 약, 젤로 만든 게지. 아이 나라의 보물급 약이지. 아이 거기 호방에서 아니 연한금을 벌리는 약이 한 가지다. 그리고 네 가지나 들어가니까 약효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1: 그렇지. 그래 그렇게 심장병이 중하고 그다음에 이 그 뇌출혈이랑 그런 뇌경색 후유증이랑 다 치료해내니까.
0: 공주치고죠. 그 소장이 아이 중이들이 공동조치하고 우리 중이들이
1: 다 땄습니다.
0: 공동조치에 딱 예.
1: 딱 적혀 있습니다. 우리
0: 옛날에는
1: 예.
0: 옛날에는 이 공동조치에 자기병 치료한다는 게 없는 것도 아무런 효과 못 보고 보건기만 걷고 그것도 했던 막
1: 파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주치 공동을 잘 보고 써야 됩니다.
0: 예.
1: 예. 제일 기본이 기본입니다.
0: 많은 개발받고 이 약을 선택했을까 진짜 정말 공동조치 자기병 치료한다고 딱 씌워주는 약을 쓸까 이렇게 병에서 해탈되더란 말입니다.
1: 그렇지.
0: 그러니까 우리 한다들 정말 약이 선택을 잘해야 병에서 해탈될 수 있다는 거 정말
1: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예.
0: 예. 다 아무래도 이 방송 듣고 다 알았겠는다 모두 예.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약을 보면 정말 우리 환자들 딱 치료되게 그래서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아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런 신경재생제여 신경활성효소여 수복제여 하니까 아이 병에서 해탈될 수밖에 없대 뭘까
1: 맞습니다
0: 그러게 저는 이 약을 정말 사는 날까지 계속 그래서 대통령 어제 개예방하고 그래서 계속 사게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이번 활동에도 대답 받았습니다.
1: 예,
0: 선생님, 내가 소개는 우리 요술이 할머니도 그 집에 딸하고 어레비하고 세부 있었는데 소 있으니까 약이 많이 속이 난다고 조금 이따 팔이라고 떼서 한 게 싸겠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배달해야 달라.
1: 예, 배달이 받으시려면은 어서는 완전히 언어리꽃이 지금 우리 활동 끝이 나니까 예, 이 우리 네. 활동 잘 그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저녁에 되지요,
1: 예. 예, 오후에도 됩니다. 저녁이란
0: 예, 다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 신내방에 순지 오란다. 선생님이 예. 벌써 강의하신 지도 5년 어서 넉다.
1: 4개월이 됩니다, 이게, 이 양말.
3: 6년 전으로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면에서 이야기 쓰고서 정말 소개해줘도 여고 아이 먹는 이야기 이야기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난치병환자
1: 저희는 항상 공농주치 그래서 딱 따라서 공농주치에 있는 그 병을 똑똑히 보고 쓰시오. 이래글래 내가 여고 아이 먹습니다. 나는.
3: 정말 맞습니다. 아이 그런 병 그러니까 이거는 주치공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이 범위가 높지 않고 뭐니까 선생님
1: 저희가 지금 5년 4개월까지 지금 이 약을 강의하면서 예, 네. 그 이때까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비결이라면 공농 주치를 딱 존중하길래 합니다 그거 존중하 그거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그럼 이야기가 약제도지 그래가요 선생님 5년 4개월에 선생님 바꾸지 않고 혼자서 정말 이야기하고서 5년 4개월을 이렇게 긴 시간 한 약은 없고 또 긴 시간 그렇게 한 가지 하고 긴 시간 한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나는 솔직히 말해 못 봤습니다 나는 선생님 이게 이건 좀 얘기해서 지내려야지 결국 이 약 자체가 원래 이야기가 이게 그 정말 주치공에 딱 적혀있는 건 내 중풍 맞았다. 내 남편이 중풍 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중풍 맞았는가 아니 맞아 그게 그 뭔가 심장병 여러 가지 심장병에 질환하는가 동맥경에 질환 내 이름이 있으면 그런 명이 딱 적혀있는 거 써야 이게 되겠더라
1: 그렇죠. 당연합니다. 우리

0: 생각하거나 아, 이야기는 이야기는 그래서 노는 것을 치료를 하는 약재 가득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거 잡사도 됩니다. 이래면 이거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오.
1: 정말 예. 맞습니다. 그러길래 예 그러길래 예, 딱 주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약재를 보고 그다음에 종마 장애 집단에 오는가 서상약이 오는가 이게 그리 써 있어야 이렇게 서상약이 되고 뭡니까 선생님.
0: 우리 이거는 그래서 까맣게 장약 집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 예, 그랬거나, 예, 그랬거나, 소장약이라고 딱 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소장약은 누구나 다 달려 승인, 어땠으면 세계에서 다 승인하 되고 뭡니까? 어땠으면 합니까? 고산지구 약재거나, 중국에서 최고라만도 소장약이, 4,500원 이상 되는 약이, 네 가지, 연향금을 얻는 게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 들어갔지. 그것도 한 가지도 5,400원 예. 이상 되는 약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지, 아니, 믿을 수 없다만도, 거기 다 적혀있대고 뭡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런 약 쓰거나, 아이 고혈압이 그 양계 40 가서 넘어가고 어디 제프요면 난 어디 죽음이 길밖에 없다. 난 어디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다음에 곁에 사람 암살하라 그게 다 마음이 다 술취한 일이지. 그 뭔가 배신이 된 게 이제 70년 초반이까나 무슨 상관 같았겠어. 정말 이 약을 쓰고 우리 남편이 야 혈압 조절 잘 되고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혈압이하고 그 뭡니까 조절 잘하니까 아니 세 번씩 계속 이렇게 쓰니까 그거 예, 정말 이야기 좋단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뭡니까 머리 오지름 증이란 게 낫지 혈압이 조절 잘 돼 심장이 또 이제 40개씩 뛰는 게 그게 또 낫지 예. 아이 그다음에 또 그 뱀비 30년 동안 하는 게 어디니까 그거는 치료 아이들이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뭡니까 고가병도 치료 아이들이 꼭 생각 따위는 이거 가면 살았다 나섰다 말이다 선생님 이야기니까 여러 가지 범위를 치료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니까 선생님 아닌가
0: 예. 그래서 어째서나 거서 예. 거서 주치 공능을 존중하십시오.
1: 예. 주치 공능 거의 다 적혀있다만다. 예. 그러니까 나 그거 믿고 딱 쓰니까나 아, 없는 거 쓰니까나 근데 효과 없더라 말인가. 예. 그리고 거기는 여기는 거기 지렁이 그건 또 아이 그거는 네 가지 한글에는 지렁이 한 가지 속했는데.
0: 맞습니다. 예.
1: 예, 지렁이라고는 정말 진짜 동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식물이 이게 종합으로 예. 됐을까? 예, 더 진짜 이게 된 게란 말입니다.
0: 식물성, 동물성 약재가 다 결합해서 이게 나온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1: 그렇습니다. 동식물이 예. 이게 딱 있지. 동식물이 진짜 약으로 여러 가지 병을 다 치료 잘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그 뭡니까? 예, 아무래도 동식물이 치료 이렇게 약은 아무래도 이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지 않다,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안 못 봤습니다.
0: 있습니다, 예, 있기는. 본인 일이요. 해를 못해 그렇지.
1: 약 처음 써봤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약 계속 쓰겠는데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야, 내 이 세월에 어떤 정말 이야기하면 언니 죽은 줄 알아다. 이번에 그 백양 사람이 그리 좋은 거 쓴다는데 백양 좀 싸다가 오늘 싸다 그래.
0: 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활동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1년 사후에 장약 식내방 먹고 있는데 예, 약 달다오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 어디 잘 되는 게 알리지입니까?
0: 알리죠.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또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3: 예. 예. 지금은 예, 당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나 10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대다.
0: 네.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대다. 그런데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일 없었대다.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예, 변비도 용 심했습니다. 그리고 예, 계속 손발이 용 저려나고 예, 또 이 다리 아래랑 예, 발이랑 용 차갑고 그랬는데 예, 지금 그런 증상도 그렇게 오래 먹으니까 예, 여름면으로 좋아지는 게 알린단 말입니다.
0: 알리죠. 꼭
3: 예, 그리고 소화도 그렇게 잘 됩니까? 네, 정말 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것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0: 예.
3: 내 제일 먼저 싸먹고 얘 너무 좋으니까 얘 나.

0: 나이 있으니까 예 그래 불편하니까 남편도 심장이요 머리요 다 불편해 하잖까.
1: 예 그렇죠. 연세 있으면 다 그렇게 불편한 예, 점이 우리, 많습니다.
0: 예 우리 둘은 예 먹고 효과 좋으니까 예 다른 약 하나도 먹는 게 없고 예 이 약만 먹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우리 활동이 좋을 때마다 예 둘이 먹는 거 산다 말입니다.
1: 아 예.
0: 오늘도 예, 우리 친구 하나 소개해서 예, 지금 먹고 있는데 그 친구는 예, 오늘 36박 배달 받겠단다.
1: 아, 예. 36박.
0: 그리고 예, 그 친구는 예, 주자 3개나 했습니다.
1: 아, 예.
0: 그리고 혈압도 영 높고 예, 그 다음에 땀이 미네 안 오고 그랬는데 지금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게 알리고 또 예, 그러니까 좋아질 때 예,
1: 아, 예. 그럼 공고단결함 거치면 아주 좋죠. 예.
0: 예.
1: 예. 그분 보고 이번 우리 활동이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인증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놨습니다. 예, 아주 거신도가 높은 약이죠. 예, 예, 이 주치공릉이 딱 그, 아, 이렇게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것만큼 설복력이 더 강한 건 없습니다.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오면은 대뇌에 미치는 손상이 매우 크죠. 예. 예, 이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화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예. 예, 괴사가 생기게 되죠. 예.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대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아, 이로 인해서 뇌세포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예.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왔다 하면은 되돌릴 수 없게 신경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이 대뇌는 우리 인체에서 핵심이고 사령부입니다. 예.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이 이미 온 분들은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주고 아, 대뇌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씌어있는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예. 우리 대뇌에는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하이마 방호회가 있는데 이 하이마 방호회를 해마체라고도 합니다. 예. 예, 저는 계속 해마체라고 강의 드리는데 이 해마체는 대뇌 내측 관자역 깊은 곳에 예, 위치되어 있죠. 예. 이 관자엽이라는 것은 대뇌의 오른쪽, 왼쪽 아, 양측의 귀 부위와 가까운 이런 부위를 말하는데 예, 대뇌의 오른쪽 왼쪽 반출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예. 이 해마체가 예. 예, 어제 한 일, 방금 한 일, 아, 이제 금방 한 말이거나 금방 발생한 이런 일들을 해마체가 기억해내죠. 예. 그런데 금방 한 일들을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그것도 대뇌 피질로 전달돼가지고 해마체에서 머물던 그런 일들을 대뇌 피질에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전의 일들도 잘 기억해낼 수 있죠. 예. 그러나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 해마체는 가장 쉽게 산화됩니다. 예. 예, 산화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과나 감자를 절반 따여서 한참 놔두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변화된 걸 산화된다고 말합니다. 예, 해마체는 대뇌 안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부위일 뿐만 아니라 자유기가 또한 가장 많은 이런 부위죠. 예, 해마체는 공장량이 가장 크고 산소 소모량이가 또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자유기도 또 가장 많아가지고 손상도 가장 심합니다. 예. 이 해마체는 대뇌에서 가장 먼저 손상받고 가장 먼저 위축되는 이런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은 해마체에서 금방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이미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돼서 아,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들이 오랫동안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해마체에서 전달된 그 일들을 대뇌 피질이 기억 못합니다. 예. 다행히 예전에는 그래도 해마체가 산화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을 때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옮겨졌기 때문에 몇십 년 전의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대뇌 피질까지 산화된다 할 때 몇십 년 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이럴 때에는 전 체내가 완전히 산화되면서 위축이 오고 완전히 엄중한 치매 들어서게 됩니다. 엄중한 침

0: 왜 들어선다면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를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엄중해질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미루미루 장약 심내방 같은 이런 약을 써가지고 대뇌가 위축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줘야 되죠. 이런 방지책의 제일 좋은 이야기가 장약 심내방입니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은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또 아주 그 돌출한 이런 그 작용을 하는 이런 약입니다. 심장병이 주로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그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용경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준다. 서장이사는 혈액형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서장이사가 이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 이론 체계가 다릅니다. 이 장약 심내방은 서장약이면서 중약이기 때문에 서장 이사가 해성하는 주치 공능, 그다음에 그 중의가 해성하는 주치 공능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29일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왕청의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과 촌툰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3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급히 왕청현에가 현지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관한 당주황,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보추 요구에 따라 시종, 대중 안위를 마음에 두고 전력으로 재해 구조에 나서 분초를 다투어 위험 우환을 제거함으로써 재해 지역 대중이 하루빨리 재해 곤경에서 벗어나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 충격으로 왕청의 일부 교량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대흥구진 성룡대교와 쌍하 1호 다리를 찾아 긴급 보수 진척, 통행 보장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파손된 교량에 대해 봉쇄 관리를 하고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식과 야간 반사 시설을 증설하며 순찰 빈도를 높여 인원과 차량이 함부로 진입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공 역량과 기계 설비를 통괄 배치하고 파손 교량 긴급 보수 작업을 다그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통행 조건을 회복함으로써 대중 출행 안전과 하천의 큰물 소통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폭우 영향으로 가야하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홍수 고봉이 통과하면서 천교령진의 여러 제방에서 물이 넘어나는 위험 상황이 나타나 연안의 농경지와 귀버섯 재배온실이 대면적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가복은 진창길을 걸으며 위험 처리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제방 순찰과 보호를 고도로 중시해야 합니다. 홍수대처 관건 부위와 위험 구간에 대해 24시간 중단 없이 순찰하며 긴급 구조 장비와 역량을 충분히 갖춰 제방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력 배수 설비를 통괄 배치하고 침수 구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해 물이 민가에서 신속히 빠지고 농경지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와 오물 제거를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해 쌓인 잔물과 생활 쓰레기를 정리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 폐기 온실과 창고를 철거하며 소독 방역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폭우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로 인해 춘향진 일부 마을이 비교적 엄중한 재해를 입었습니다. 호가복은 손으로 춘향촌, 석두촌, 로묘촌 등 재해를 입은 촌툰을 찾아 기초시설 파손, 인원 대피 배치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해 공사 복구를 다그쳐 전개하고 교통 두절 관건 지점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며 전력, 급수, 통신시설에 대한 조사와 점검 보수를 다그쳐 재해가 대중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날씨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대중을 과단성 있게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배치 지점에 봉사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 공급을 충분히 하는 동시에 정서 안정과 위험 관련 의문 해답 등 사업을 잘해 재해 지역 대중이 마음 놓게 해야 합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홍수 방지 제일선을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면서 모두가 연속 분전하는 완강한 작품을 발행해 홍수 방지 재해 구조라는 이 어려운 싸움을 견결히 잘 치름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이 당 조직이 가장 믿음직하고 당원 간부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경려했습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돌발적인 특대 홍수 재해 직면에 왕청현은 가장 빠른 시간에 홍수 방지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분초를 다투어 대중을 대피시켰으며 각종 위험 상황을 과단성 있고 능률적으로 처리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당면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의 홍수 방지 관건기에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우환이 서로 뒤엉켜 홍수 방지 형세가 매우 준엄하고 복잡합니다. 주와 현 각급 각 부문, 지도 간부들은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재해 후 복구 재건을 중대 정치 임무로 삼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강하게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하며 엄밀하고 실속 있는 조치로 홍수방지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여러민족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해야 합니다. 알심들여 대중 배치 보정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각종 재해구조 물자를 제때에 조달 발급하고 먹고 입고 거주하고 치료받는 등 기본 수요를 타당하게 해결해줘야 합니다.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돌봐 재해 지역 대중의 생활 보장과 정서 안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와 장애물 철거, 위생 방역을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 배치해 고인물을 배출하고 감탕과 잔물을 운반 처리하는 동시에 물이 들어갔던 민가, 공공장소, 식수 수원지, 집중 배치 시점, 가축 가금 사양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 살균 작업을 함으로써 재해 후 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기초시설을 다그쳐 보수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도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전문 대우를 조직해 긴급보수 난관 돌파전을 벌이며 민생관건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함으로써 재해 지역 대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재해 후 농업 생산 회복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기술 일꾼들을 내려보내 기술 지도를 전개하고 농민들이 농사철을 다잡고 생장기간이 짧은 공예 작물을 보식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심도록 도와주며 식용균 등 농업보험에 대한 조사 확인과 손해배상금 지급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의 생산 압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재해 후 생산 회복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줘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과 장기적인 질 재고를 결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파손 정황과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고리에 비춰 급수, 배수, 전력공급, 수리, 도로, 교량, 암거 등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하고 상급의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전주 재해 경계, 응급처리, 재해구조 종합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왕청현의 단시간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왕청현 여러 도로에

0: 암탕이 쌓이고 기초시설이 파손돼 대중들의 생산생활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여러 측이 연동해 구조 배치와 재해 후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58분 왕청현 소방구조대대는 왕청현 준양진 준양촌에 폭우가 내려 초민 19명이 홍수에 포위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왕청현 소방구조대대는 즉시 왕청현 정부와 연동해 대형 공사 기계를 배치하고 오전 11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지휘원은 홍수 분포와 고립된 인원들의 위치에 따라 신속히 구조 방안을 내왔습니다. 점심 12시 4분 물이 가장 깊게 찬 구역에 있던 대중 5명이 소방 일꾼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은 대형 기계를 이용해 안전 통로를 열고 나머지 고립 인원 14명을 차례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장 응급 의무 일꾼들이 검사한 결과 구조된 초민 19명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9일 저녁 6시가 넘어 왕청현 동광진 삼도구촌의 대피 주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동광진 신흥소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촌 간부들이 인원수를 점검한 후 주민들은 질서 있게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피소에는 이불, 침대, 식수 등 생활 물자가 구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중들의 정서도 안정됐습니다. 이날 동광진에서는 또 진위생원의 의료 구급차 2대와 이무 일꾼들을 배치해 대피 주민들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했습니다. 30일 아침 6시까지의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왕청현에서는 도합 9개 향진, 107개 촌에 8,145명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각 측은 강수 상황, 물 상황 동태를 주시하고 여러 지점에 대한 순찰 빈도를 높이며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도를 다그치고 대피 주민들을 타당하게 배치하는 한편 물자 보장 등 재반 사업을 다잡아 재해구조 재반 처리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신속히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대흥구진 재해 일선에 들어가 감탕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 장비들은 주요 도로에 두껍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삽을 들고 골목구역의 감탕을 없애 대중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회복하게 조력했습니다. 왕청현 당위 조직부 실적평가봉사중심 부주임 박준걸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와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각 단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당원 선봉대를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60명을 파견했고 오늘은 55명이 대흥구진에 와서 감탕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진 당위 요구에 따라 두 개 조로 나뉘어 관련 감탕 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의 충격으로 왕청현 일부 농촌의 전력시설도 심하게 파손돼 대흥구진과 주변 지역 여러 촌툰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국가배전망 왕청현 전력공급회사 대흥구 전력공급소에서는 전력공급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 복구 일꾼들은 걸어서 선로를 순찰하고 고장 지점을 조사했으며 고인 물과 감탕 속에서 기자재를 운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장 제거, 전선주 설치와 전선 가설, 파손 설비 교체 등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전력 긴급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돼 재해를 입은 촌툰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아래 대상건설로 안정발전 지탱해야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국민 경제의 장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일 뿐만 아니라 장성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며 전환을 촉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141억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2.5% 장성했는데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는 두 개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467개를 실시해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세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의 배후에는 정밀하게 통괄한 과학적인 포치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전략적 견지가 있습니다. 년초에 열린 주당위 경제사업회에서는 중대 대상으로 전역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포치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1극 2지 3구 목표를 확정하고 대상 건설을 한해 경제사업의 핵심적 줄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이 락착됐고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장원한 발전 동력을 비축했는 바 전성적으로 투자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변 발전 절주를 안정시키고 연변의 책임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3, 4분기 대상 시공 황금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제사회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를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전주 경제운영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게 됩니다. 또 중대대상 비축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수에너지축적삼협공사, 다국물류, 특색산업사슬 등 중점 대상들이 조속히 락착돼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대상 난관 공략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발전 동력을 비축함으로써 고정자산 투자의 선두 태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일내 우리 주에서는 대외 개방 우세에 입각해 외국 인원들이 중국에서 결제 시 봉착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제 봉사 편리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외 은행카드 접수 범위 확대, 현금 인출 봉사 제고, 구조와 개설 절차 가속화를 통해 섭외 결제 환경을 1층 최적화하고 섭외 문화 관광과 상업무역 교류의 질과 효율 향상에 조력함으로써 지방 섭외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금융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외 은행카드 접수 면에서 우리 주는 공항, 섭외 상권, 오예급 풍경구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경외 은행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외 은행카드 포스기 배치를 다그쳐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7가지 소비 전경을 피복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적으로 경외 은행카드를 접수할 수 있는 상가는 2,254개로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경외 은행카드 거래는 루계로 15,800건, 거래액은 3,467만 8,300원으로 동기 대비 각기 28.3%와 34.8%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류드밀라입니다. 연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결제가 매우 편리합니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과 소비에 지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피복된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외화 환전소 13개를 설립했고 127개 은행 영업 지점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경외 은행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를 배치했습니다. 외국 인원들의 구조와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등 문제 대비해 우리 주에서는 구조와 개설 봉사를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중점 섭외 구역에 외국 인원 전용 봉사 영업 지점 22개를 구축하고 구조와 개설 녹색 통로 440개를 개통했으며 전용 창구를 설치해 도착 즉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인원들을 위해 개인은행 결제 구조와 1,591개를 개설했습니다.
0: 연길시 도시구역 출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소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선은 준공 검수 단계에 들어갔으며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연길 BRT 2기 괴소 공공버스 대상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로선의 서지상 부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2기 대상이 개통되면 기존의 BRT 1기 로선과 연결돼 도시 주요 구역 괴소 공공버스망이 1층 완성됩니다. 전체 로선은 연길 서역에서 진학 소학교역까지 연장되는데 총 길이가 10.35km이고 연선에 15개 역이 설치됩니다. BRT는 상권, 학교, 주민구역 등을 연결시켜 아침, 저녁, 출퇴근, 고분기의 통근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도시 녹색 공공교통 승격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대상중심 부주임 김파입니다. 현재 2기 대상의 각 입찰 구간은 기본상 완공됐으며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괴소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도시 녹색 공공교통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 주요 구역의 동서향 쾌속공공버스망이 더 완정해지게 됩니다.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 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위원회사 운영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요금 지불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승객 여러분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로선 정보를 주의해보거나 319에게 문의하고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차량 정차 위치에 따라 대기해 순조롭게 승차하기 바랍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 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여름의 열기를 가셔주는 시원한 연변 가요들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요즘 연변 축구의 뜨거운 열기가 가슴을 뛰게 하죠. 잔디 위에서 용맹한 질주로 우리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물해주는 축구건아들, 그리고 그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축구팬들의 열정과 함성은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연변 축구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연변 필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형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배서윤 작사, 방동글 작곡의 연변 필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경쾌한 선율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삶의 길목마다 피어나는 소소한 행복들, 그 순간을 노래한 코스모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친구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기에 행복이 배로 되는 거 아닐까요? 계속하여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를 자미령 최려영의 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온 친구는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인 친구를 그리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선물처럼 다가온 사랑, 기적처럼 스며든 사랑의 온기를 이어지는 노래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그대는 나의 기적, 양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너울이 지닌 전경처럼 행복한 삶의 황혼을 흥겹게 다룬 가요.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요. 리하경 작사 김창근 작곡의 칭찬하며 삽시다를 강화 리진아의 인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리홍국 작사 우영일 김혜연 작곡의 추억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고 여름 이불 한 세트 드리고요. 6박스 구매하시면 4박스 드리면서 여름 침대 매트 3종 세트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한 대를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우대 활동은 번약을 또 더 드리면서 여름철 또 상품을 더 드립니다. 지금 저는 여름철 상품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2830666번에 또 필요한 분들은 인차 연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장을 보강해서 전신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예, 우리 현대인들이 무병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90세 이상이 넘는 이런 장인들에게서 예, 우리 장수 비결이가 동충하초 섭취에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라 할 때에는 우리 인체의 생명에서의 뿌리이자 원기 우물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선천이 에너지를 품고 있고 뼈하고 골수를 빚어내는 이런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예, 즉 전기를 저장해서 인체가 강력하고 또 오래 지속되는 힘도 만들어내고 인체의 끊임없는 노동이라든가 강력한 움직임을 지탱하게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예, 때문에 신장이 건강해야 몸이 또 힘이 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신장을 예, 등, 허리 양쪽에 위치해서 혈액이 로폐물을 걸려서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액이 삼투압하고 산염기 균형을 조절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예, 이런 모양이 배설장기로 정리합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생명이 근원인 힘을 만들어내는 예, 이런 장기이고 또 여러 가지 지혜라든가 기교가 우러나는 이런 선천적 생명이 뿌리로 정의합니다. 예, 우리 단순히 소변 막 걸러낸다 이 정도로는 많은 분들이 알지만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죠. 예, 우리 장수 비결이다 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야만이 이런 무병장수의 비결로 됩니다. 예, 그리고 현대의학 이론으로는 사구체의 정밀한 예, 여과가 100분의 99%의 자비로운 재흡수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이 예, 약 20% 내지 25%가 직접 이 작은 두 개의 신장으로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신장 하나에는 약 100만 개의 신장 단위라는 예, 이런 초정밀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예, 모세혈관이가 이 실태 모양으로서 예, 뭉쳐서 사구체를 통해서 혈액이 통과할 때 압력에 의해서 물과 로폐물 영양분이 일단 모두 빠져나갑니다.
0: 네.
1: 예, 이렇게 걸려낸 원료는 하루 약 180리터에 달합니다. 예, 아주 대단하죠. 만약 이 180리터가 그대로 배출된다면 예, 우리는 단 한 시간 만에 탈수로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세뇌관을 지나가는 동안 신장은 생명에 필요한 수분이라든가 포도당, 아미노산이 99%를 다시 혈액으로 거둬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재흡수라고 하죠. 오직 자기 몸을 해치는 1%의 독소만이 소변이라는 이런 이 이름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0: 네.
1: 예, 이보다도 더 완벽하고 자비로운 재활용 예, 이 시스템은 우주 어디에도 없는 이런 작용합니다. 그리고 신장의 역할은 배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바로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서도 예, 여러 가지 이런 분비도 하고 골수의 명령을 내려서 저혈구를 만들게 하는 조혈 호르몬도 생성해서 햇빛을 받으면은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최종 활성화시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수고하십니다. 이 더운 때.
1: 예.
0: 예. 저도 동천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여섯 달 먹었습니다. 확실히 약이야, 신기한 약이지 않습니까? 뭐, 4,500m 저기, 고원지대에서는 산악하는 산지대에서 하라는 약이고, 예.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라고 그다음에 발효시키는 약이 어디 발효시킨 약이 크게 많습니까? 그런데 발효한 약이 돼서 이 약이 효과가 영 좋습니다. 내 먹어보니까 되나 나는 이 혈압도 소리 잘할 돼서 나는 노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골이 아프고 이 허리 띵하면서 정신 허리 두근한 게 만날고도 구린 날 같은 게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머리가 맑아지고 이 피가 혈압이가 이 온정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머리 아프던 것도 나사지고 이 정신 띵하면서 허리 두근하던 것도 맑아졌습니다.
1: 네.
0: 이거 먹기 효과가 좋습니다. 다른 약 혈압약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런 것도 안 되던 게 이 동천하수로 발효 균균을 먹은 게 이렇게 효과 좋지니까 그리고 심장도 나쁩니다. 항상 이 두근두근하고 저래 황당하면서 저래 속이 침침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그 증상이 지금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심장이 그래 놓을까 숨어편안 하게 쉬고 이래고 어떤 때는 밤에도 이 숨쉬기 바빠서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증상은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잠을 잘 잡니다.
1: 네.
0: 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이 정신하는 게 영, 기분도 영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약이 신기하게 어제 발효균균이 돼서 글쎄 위에도 도와지지만은 배 아픈 게 그렇게 좋아집니까?
1: 맞습니다. 또 총하처 본신이가의 항염작용이 있으면서 또 칼슘이 흡수률도 높여준다. 풍한습도 제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뼈에 좋습니다.
0: 예. 예, 나는 이게 발효된 게 되나이까 되나 예, 위에만 좋은가 소화되는 데만 좋은가 냈습니다. 그런 게 예, 이게 배 아픈 게 용 좋습니다. 나는 배 아파서 밤에만 돌아눕을 때 오고 하면서 허리 아파가지고 용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없답니까?
1: 네.
0: 그리고 예, 뼈에서 이렇게 구름이 꾸두둑 소리 났다했습니다. 무릎에서. 그래서 승계를 오르내리기도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는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승계를 오르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갔다 올라오겠는가 근심 걱정했는데 지금 그런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예, 용 좋습니다. 이야기가 효과가 특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발효된 게 되고 이 이야기 효과가 이 다른 약이 30배나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용 좋습니다. 나는 정시 땡해가지고 이 먹었던지 아예 먹었던지 어떤 때는 이래고 더 먹을 때도 있고 이래 더 먹으면 이 꼭 어쨌든 위에 다급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딱 한 번만 먹으니까 되나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요. 속이 편안한 게 영 좋습니다.
1: 네.
0: 예, 영 먹기도 편리하고 그래 이렇게 약이 효과 좋으니까 이제 늙음하게 약 먹는 제가 한 백개 배운 게 없어놔서 약을 먹던 게 여러 가지 약을 안 먹고 이제는 이 약 한 가지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활동이 있으면 오늘까지 끝이라니까 되나 이 아홉 가구 살려고 합니다.
1: 예, 아홉 가게는 11가구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 990원 하는 이 현대식 선풍기를 또 드립니다.
0: 예,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때문에 우리 이러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신장이 망가지면은 빈혈도 오고 뼈가 부서져서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 통충 하쪽 균분을 쓰시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뼈가 좋아진다 하는 건 콩팥이 좋아졌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신장을 물이 기운을 품은 생명이 근원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수천 년 전이 중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이 현미경으로 발견해낸 이런 신장하고 뼈, 혈액이 관계를 이미 통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장이 전기가 뼛속으로 들어오면서 골수가 되고 골수가 내려모여서 뇌수가 되면서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예,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0: 신장의 기운이가 고갈되면은 뼈가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면서 기억력이 쇠퇴해지는 이런 증상들은 모두가 생명의 배터리라고 하는 이런 신장의 전기가 바닥이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현대인들이 장수 비결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장은 물이 장기이지만 두 신장 사이에는 생명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예, 보이지 않는 불꽃 바로 명문의 존재가 있습니다. 예, 이는 해부학적으로도 예, 신장이 바로 위에 모사처럼 얹어있는 부신이 기능하고 일치되면서 물과 불을 동시에 품고 있는 가장 예, 이런 중요한 장기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림상에서도 밤마다 뼈골이 쑤시거나 열이 오르거나 귀에서 좀 매미 소리가 나거나 예, 아무리 쉬어도 예, 늪에 빠진 것처럼 만성 피로를 느끼는 이런 환자분들은 이 깊은 곳에는 예, 이 원바탕은 이 뜻입니다. 예, 신허증, 신장이 허하다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장의 음이 허하는 이런 근본적인 고갈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4: 맞습니다.
3: 예, 나도 동태하초 발효분 먹고 있는데 야,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나 다 어찌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밤잠 자지 못해 영고생 했는데 지금 잠 잘 왔어요. 얼마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밥을 먹으면 얼굴 난 게 소화에 대해서 밥 못 먹어. 영, 내 키 1m 60 넘는데 거의 아이 같습니다, 지금. 40몇 아이 같는데, 이번에 이 동태하초 먹은 다음에, 야, 밥맛이 어찌 된겐지 밥 잘 먹어서 6개나 올랐지않까? 그게 여름 타는데 여름도 아이 타고, 예. 영 좋습니다,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갖고, 예. 다리 아프고, 무릎 피 아프고, 예. 걸어 댕기자면, 예. 자꾸 아픈지, 졸인지 좀 이상하게 그랬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예. 차츰차츰, 이 골가도 좀 이렇게 이렇습니까? 아, 그래, 이렇습니다. 댕기기도 이렇고, 정말 아무 일도 없고. 그 변소를 처음에 너무 찾아가서, 예. 그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바쁩니다. 어딜 나가자도 무섭고, 예. 수술할 때도 그랬는데, 그것도 예. 이렇습니다. 밤에 그래도 한 번이나 두 번 밖에 안 봅니다. 야, 이야기, 정말, 그래, 특히 좋은 거니, 하루에 한 번만 먹을까나, 이 로인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세 번씩 먹자면 애나 되니까요. 그래, 먹고 또 먹고, 안 먹을 때도 있게 됐는데, 이건 딱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 먹으면, 어머니 할 날 그 걱정 없어서,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0: 선생님 말씀 맞잖아요. 정말 어장육복 절여준다 말을 얻습니다.
1: 네.
0: 나 이거 먹은 다음에 고루고루 어디나에 다 잃었습니다. 지금.
1: 네.
0: 정말 불편한 데라고 없습니다. 지금. 그래 내야 이야기 정말 좋다고요. 야 이야기 그 다음에 계속 먹어도 이렇습니까?
1: 네. 오래 쓸수록 좋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예, 계속 한 봉지 먹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1: 예. 그저이 그 한 봉지 3g인데 3g이 뭐 우리 중노년 분들이 유지량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각종 기능이 노화까지 방지해주는 이런 작용합니다.
0: 옳습니다. 건강해준다, 예. 건강해준다 말이 옳습니다. 정말 이 약 먹을까 고루고루 영 다 좋아서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걔 이렇게 좋아 계속 먹어 이렇다면 이거는 내 또 활동할 때 좀 아자 그래
1: 전화드립니다. 네.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예,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게 동충하초입니다.
1: 예.
3: 정말 예, 저는 이렇게 남편도 있는데 둘 다 이렇게 그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우리 남편은 원래 고혈압이 됐는데 어떻게 돼 지금 고혈압이 돼가지고 예 혈압이 하고 먹어야 된다 자꾸 맞더니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고생했단 말인가 그래 저는 예 정말 몇 년 동안은 이 약을 영 쓰기 저기 고생했습니다 먹으면 잘 말 안 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 동충하초 먹으면서부터 혈압이 그저 예 딱 정상입니다 120에 80에 언제나 재봐도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혈압이 오르락 내려가니까 머리 그냥 아프대다 머리 아프고 예, 덩시힝하고 예, 머리에서 윙 소리 나는 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 그 소리 나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항상 예, 이렇게 골자무에 이렇게 발바닥에 뭐 있는 것 같은 게 힘 벗어보고 무슨 팔 털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갈 때 지는 것 같고 예, 이게 벨라 드라마인다 예. 예. 예,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걸자면 예, 그 발바닥이 아파서 못 걷겠단 말인다 예. 그러던 게 그것도 지금 이렇고 예. 우리 남편이 뼈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 뼈 때문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이랬대는데 지금 동충하초 먹으면서부터 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충하초 먹기 전에는 예, 한 열 메다 걸으면 또 쉬어야 되고, 예. 기껏 걸어 한 열대 메다 그 밖에 못 걸었는데, 지금, 예, 마음대로 걸어 다닙니다.
1: 네.
3: 하고, 예, 잘 듣지 못하고 이랬대는데, 그것도 조금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력이 힘든 없었습니다. 네.
1: 네.
3: 뭐, 예, 금방 뭐다 얻어 두고도 그거 몰라서, 예, 그랬는데, 지금 그게 많이 좋아, 그게 많이 좋아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 이렇게 눈이 금방 나오고 뭐 부탁해도 꼭 돌아서 다 잊어버리고 그랬대는데 경력이 좋아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정말 사람 내길에 나 먹어 어떤 이런가 이거는 아무래도 무슨 약이 있겠는가 이랬는데 그게 좋아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고 사람이 그렇게 경력이 없을까 어떨 땐 딱 내절로 바보 같지.
1: 실망한다. 맞지? 그래.
3: 예. 내절로 바보 같은 감이 들고 예. 그래서 이래 좋단 약도 다 먹으면 되는데 지금 광고를 얼마 쓰게 합니까? 예. 정말 광고를 찬란하게 어떤 데서는 악착같이 광고를 하는데 예. 여기 선생님들은 광고도 부드럽게 듣기 좋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이 광고를 매일 듣게 된다 선생님.
1: 예.
3: 그래서 예. 그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들고 예. 어제야 그냥 계속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먹으라면 맞나 이런 말을 쓰게 하던데 정말 믿고 먹으니까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예 예, 예. 그래서 예, 오늘도 또 활동 그냥 하니까 저기 그런 오늘도 또 예 저기 그런 아웃각 사작 전화했습니다.
1: 예.
3: 먹겠습니다. 예.
1: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3: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를 통화하다 수고 왔습니다. 저는 전문체 미라에서 서로 시원하게 못 봤습니다. 화장실을 아사야 이따 나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품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서로 가면 어디 인타 보고, 예. 거품이 난 것도 없어지지 않냐고, 이 약속이니까. 예. 그리고 또, 예, 서가 이제 밥을 얼마 못 먹었습니다. 무슨, 그, 서재랑 먹어야 먹었는데, 지금 이 서가 다 이제 밥을 잘 먹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꿈이 많아.

0: 다음은 단 것 같지 않던데, 이거 쓰니까 구움이 없어지고 다음은 잘 옵니다.
1: 네.
0: 이럴 때 면이 내기나 받았는데, 그래서 감기, 저라 여름에도 감기, 겨울에도 감기인데, 이거 쓰니까 감기 안 걸리, 병원에 안 갑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관절이 아파서, 무릎 관절이 아파서 조금 걸어도 걷다가 쉬고, 조금 걷다가 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 아세 걸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1: 네.
0: 그리고 또, 혈압이, 혈압 온정됩니다. 아,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아침에 행하던 게 지금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그게 좋습니다.
1: 네.
0: 귀에다 전기 소리 나니 전기 소리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1: 예, 그 신당이 좋아진 건 말합니다.
0: 예, 그런 예. 이야기 하루에 한 번 먹어줬습니다. 다른 거는 세 번씩 먹었는지 뭐라는지 뭐니 한 번 먹어줬습니다.
1: 예.
0: 그래, 이번에 활도 한 달에 또 약을 싸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통화제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 혈압이 높아서 그저 혈압에 하루에 두 가지씩 먹어도 알게 된 게 이 약진이 지금 혈압이 딱 정찰이 되었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위 아파서 위축성 위염 있고 위장이 있어요. 밥을 잘못 먹는데 이건 밥을 잘못 먹고 밥이 영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1: 네.
3: 예, 또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죽은 데 조금 것은 후두두 떨리고 예. 아, 숨이 뚝 막는 것 같아 닫아서 죽자니까 이랬더니 이 증상이 딱 없어졌고 심장이 영 좋아졌습니다. 저는.
1: 네.
3: 이후 또 이, 이, 저 뭡니까, 그, 이, 그, 뭐, 어떻게든가, 그, 빈혈이 있어서.
1: 예.
3: 빈혈이 있어서, 여름에도 발색줄까지 시린다.
1: 예.
3: 그리고 맥이 그랬던 게 빈혈도 좋아져서, 이전 발색줄까지 시리던 게 시리지 않고, 맥이 납니다.
1: 예, 이 빈혈이 고혈압이 다 코, 이 콩팥이하고 관계됩니다. 콩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같이 좋아집니다.
3: 알았습니다. 콩팥이 좋아서, 예, 그 사전 자주 보고, 예. 나 그거 이 담배까지 나왔었습니다.
1: 네.
3: 또 그리고 지금 담배 잘 나옵니다, 선생님.
1: 네.
3: 예. 어 이야기 선생님 써보면 내 수준 중에서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기적을 말씀 많이 하고 예 그렇게 말씀하거나 용서서 예 믿음을 가서 썼는데 이렇게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이 저 진짜 예. 좋은 약입니다. 그 도리를 알고 써야 됩니다.
3: 예, 지금 난 몇 년 전에 이제 써보고 효과가 여러 사람 소개한 게 지금 사람마다 다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3: 효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은 쓰면 쓸수록 딴 약에서 효과 어떤 약이 다 효과가 좋지 않고 뭡니까?
1: 네.
3: 예, 이렇게 진짜 효과가 난 오랫동안 쓰다가 또 오늘 18가지 잘 바뀌었습니다.
1: 네, 18가지는 23가지 드리면서 이 1980원 하는 현대식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이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선생님 좋은 약을 사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 연구로서는 이 교감 신경을 과도하게 채찍질을 해서 신장 위에 있는 이 부신이라는 이런 장기를 불태워줍니다. 예, 때문에 불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신장이 맑은 물, 우리 음액이라고 하죠.
2: 네.
1: 이 음액이 바짝바짝 졸아드는 이런 음허증 상태가 됩니다.
2: 네.
1: 대부분 지금 로화는 예, 말라가는 과정, 진액이 없어지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이런 신장의 기능을 높여서 이 음허증 상태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동충하초로 무병장수의 이런 묘약이라고 합니다.
2: 네.
1: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활성 성분이가 신장이라는 이 우물에다가 다시 진액을 채워엮고 솟구치게 하는 이런 작용, 솟구치는 이런 가짜 열, 바로 허화를 잠재우는 이런 생명의 뿌리를 깊고 무겁게 내려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 이학으로나 전통 이학으로나 우리 전문가들이 동충하초에 대한 평가는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가치는 아직도 더 높고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통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이 강장제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호흡기 질환하고 피로해소 이런 분들이 보편적인 증상이 모두 맥이 없어 하죠.
2: 네.
1: 예, 그리고 약한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데서는 아주 강력한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0: 붕하초는 적응성 물질이면서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를 정상화시키는 효능이가 아주 빠릅니다. 예, 지금 모든 질병이가 스트레스를 온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1: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머니가 끓여주던 구수한 보리차 향기가 떠오르는 가요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따뜻함을 노래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구련옥 가수가 부른 보리차로 시작해봅니다.

이어서 김순아 작사 작곡의 나의 할머니 보내드립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보낸 따뜻한 추억, 할머니의 넉넉하고 다정한 사랑을 진솔하게 담아 듣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김순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장작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푸른 들판과 논밭, 순박한 농촌 사람들의 생활을 노래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 생활의 즐거움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가요? 류용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장작된 최현 작사 방동철 작곡의 장백의 선녀 준비했습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장작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장백의 새알이랑 준비했는데요. 최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고향의 모든 풍경이 그리움으로 다가오는가요? 장작성 유영호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처녀들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생동감 넘치고 맑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거창림 작사 리니 작곡의 빨래하는 처녀들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자상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한나하나 작사 류동네 작곡이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인한 정신 노래한곡을 준비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소나무인데요. 푸른과 절개를 노래하는 이 곡을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고향을 만나볼까요? 리성비 작사 김여한 작곡의 고향산천입니다. 고향의 산과 들이 그리워지는 이 곡을 장호 고문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방준 작사, 황영아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는 삶의 길을 비춰주신 스승님의 향기로운 기억을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전병철 작사 리하소 작곡의 해랑강 고향의 강이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깊은 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 3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청소 하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하철, 제작의 정홍식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내일까지입니다.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이게 내일까지입니다. 예. 아, 이번 우대 활동이 참 좋았습니다. 예, Q10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씩 빼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까지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우대 활동은 잘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많은 약을 써봐도 효과 보지 못했던 이런 만성질병 치료에서 현저하게 효과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예. 특히 요즘 제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냥 로백성들이 말이 치매지 우리 보통 이런 그 노망이요 치매요 하는 병들 우리 의학적으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총 치매 가운데서 50% 내지 80% 자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주로 이 대뇌에서도 대뇌 겉에 바깥 부분 쪽에 뇌세포가 이 위축이 오고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오는 치매를 말합니다. 금방 한 일을 쉽게 잊어먹습니다. 옛날에 이르는 기억 잘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람이 이름이라든가 또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금방 한 일을 잊어먹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약을 먹었는데 네, 이제 금방 약을 먹었던가 냉장고에 갔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는데 뭐 가지러 왔든지 모른다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딸한테 다 전화합니다. 야 아무개야 난 오늘날 지금 내 이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러죠. 그 다음에 딸이 말하죠. 엄마 지금 이 엄마 핸드폰으로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말 어기찬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도 그렇고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노화에 의한 치매, 또 유전적인 치매, 음주와 흡연으로 오는 치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모두 뇌세포에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고 뇌세포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세포 위축이 오면서 사령부라는 이 뇌조직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가 그렇게 심통치 않습니다. 치매 치료 잘 된다는 소리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원인이 이제 치매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 우리 간하고 콩팥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저는 전북에 와서 지금 건립보현 쓰고 있습니다.
1: 네.
2: 니네 경력이 없고, 그래서 아침 먹어도, 아침 먹었는데, 조선 먹었는데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냥 집 쓰고 있는데, 아, 지금 얻으면 경력이도 돌아왔고, 그래서 맥이 미네 없어서, 예. 자기가 걸지 못한다, 피곤하. 그런데 이거 쓰니까, 예. 맥이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예, 효과도 같아 서서 쓰라고 그랬나.
1: 네. 이번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독특합니다. 이번 우대 활동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왜 서울이 이 콩팥이나 간에서 문제를 찾는가? 먼저 이 콩팥이 작용을 봅시다. 콩팥은 우리 골수를 만들어내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내수를 공급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와서 병원에가 병원에 치매 시터랍니다. 그거 이 건네버시아는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 되던 게 이번에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당에 와서에 말도 좀 얼굴무리던 게 어떤 많이 나사지고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던 게 지금 정신이 좋으니까 다시 와도 말도 할 수 있고 기력이 바깥으로 영색이 나갔댔습니다. 근데 솔로 어디 아는지 바깥으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약을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할때 좋을 때 먼저 보내 원래 쌌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회 없대 그 뭡니까? 오늘이 또 배달 받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이야기.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치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네, 내수가 충분히 보장돼야 내 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그 신진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진대사란 거는 새 영양 성분이 흡수되고 그 노폐물이 빠지는 걸 말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이 건네보시안 우려봐서니 두 달 열을 썼습니다. 그런 게 기억력이 없어 잠 못 자는 게 특별했습니다. 전에 잠 못 자는 밤에도 소변 또 대여섯 번이구나. 그게 한 벌써 한 달을 쓰고 나니까 예, 벌써 어린지 말고 이 머리 기억력이 좀 달아서고 예. 그 다음 밤에 뭡니까 그 소변 자주 오는 게 어서 두 시간 밖에 안 오고 예. 내복수를 했는 게 이제 25살 썼는데 나도 예, 좀 거리 좀 기운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 또 이렇게 자고 자는 게 조금 꿈이

0: 엉망이 된 게 꿈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0: 이 꿈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이 거뿐하고 좀 정신 안 감이 나고, 조금 이하수가 좀 내긴 납니다. 심장 든든해지, 어떻게들이, 애들이 든든해진 감이 나고, 그 전번에, 나는 전번에, 전번 주일이어서 왔는데, 우리 오빠도 오늘 싸겠단다요. 어서는 낮자 얼마 없으니까.
1: 오늘 하여튼 내일까지입니다.
0: 예, 압니다. 예, 오늘 싸겠습니다. 우리 엄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대뇌는 전체 체중이 2%밖에 안 합니다. 대뇌 무게가. 그런데 피를 수요하는 대학로는 전체 우리 몸속의 혈액이 20%를 수요라 합니다. 그만큼 대뇌에서 많은 신진대사가 진행된다. 이거 말합니다. 신진대사가 진행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노폐물도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잘 소화가 하이된 나쁜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서 치매가 오는 원인.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치매 원인을 많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단백질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콩팥이 기능이 나쁘다 이런다 할 때에는 이런 나쁜 단백질을 빠져내보낼 뇌수가 적어집니다. 뇌수가 우리 그 대뇌에서 산생된 많은 노폐물을 가지고 순환한단 말입니다. 뇌수, 척수, 그 다음에 골수, 이게 순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어내는가? 선주구성수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콩팥이가 골수를 만들어내고 뼈를 주관합니다. 이 원리는 누구도 반대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5000년 역사를 내려오는 중국 중의학에서 우리 콩팥이 기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 왜서 우리 보신하는가 보신이라는 게 콩팥이 허한 걸 딱 뭐 콩팥이 뭐 신염이 생기고 뇌독증이 생기고 쇠지간이 올라가고 이래야만이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허하다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이거 말합니다. 이런 걸 치료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를 꼭 써야만이 이 골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딱 골수가 만들어지면은 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 골과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골수가 많아지면은 빈혈이 해결됩니다. 혈이 부족하던 사람들이 혈이라는 거는 많은 우리 몸에 영양성분을 공급하는 한 개 이런 영양 성분이고 혈을 이용해서 우리 몸 각 세포에다가 영양 성분이 공급될 수 있는 이 교통 도구가 한 가지입니다. 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몸에서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각 조직 기관 세포들이 다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골수는 우리 혈세포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 근원입니다.
2: 네, 그럽니다. 땅뿐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소음이 작고 소음발이 말을 안 듣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있거든요. 보시관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식인데 우선 먼저 머리가 흐릿허분하게 맑아지고 그렇게 터지는 것 같은 게 좋아지고 있고 건망질 심하던 게 지금 하나하나 생각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소변 그리쳤던 게 좋고 그리고 그런 저 당나의 백이 그렇게 두껍던 게 그것도 지금 입이 뜨겁던 것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밤잠 잘 혈압도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잘 자니까는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을까 몸이 헷갈아진다. 그렇게 청금한 거 된 게.
1: 네.
3: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활동도 내일까지라는데 배달 받다 그랬네.
1: 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까지기 때문에 우리 501-2797 이 약국 전화인데 여기에다가 쓰려는 전화하셔서 나는 돈이 아직 뭐 한 이틀 있어야 나오는데 3일 있어야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다 먼저 예약해 놓으십시오.
3: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콩팥이 좋아지면 골수가 잘 만들어진다. 이 도리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0: 그다음 우리 파킨슨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게 뭔가,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흑질, 대뇌하고 손의 그 중간에 있는데, 이 흑질이라는 게 기시 그 해부 구조로 보면은 그 손톱끝만큼 그 정도로 큽니다. 네. 크지도 않단 말입니다.
1: 땅분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언니도 그냥 저도 지금 쉬고 있는데 용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혼자 있으면
0: 전화 효과가 해줬습니다.
2: 여보세요?
1: 네.
2: 여보세요?
1: 네, 말씀하세요.
2: 예. 그래던 게, 이건 이거 세안 지금 쓰니까, 심장도 좋아지고, 이제 손이 잘 되네. 어디 좀 떠야 해요. 얼마 전도 모르겠다.
0: 네.
2: 그리고 예. 맥이 난다, 이 건의보시 않습니까?
0: 예.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 어, 예, 맥이 나용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할 때 이제 하급밖에 없다니까, 오늘 일 다섯 가구 배달 받자고 그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를 잘 이용하십시오. 예.
2: 예, 예.
1: 네.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설명 주시죠.
0: 이 흑질이란 부분이가 우리 대뇌에 있고, 이 흑질이란 대뇌세포에서 도파민이란 거 분비한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운동신경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연결하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내가 화장실 가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일어나야 돼야 됩니다.
1: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그리고 건네버시 안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앞에 서변이 어떤 때는 잘 나가고 좀 막 자주 보고 어떤 때는 서변이 잘 아예 나갔습니다.
0: 예.
3: 네, 이 약성이 서변 잘 짧고 서변 용 시원하게 잘 나간다.
0: 예.
3: 그리고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면 우감 지고 일어나고 이런데, 아, 이 골까지 용서했습니다. 이제 잘 일어납니다.
0: 예.
3: 그리고 영역이 없어서 띵살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영역이 회복되었습니다.
0: 예.
3: 그리고 내가 혈지 높은 것도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영역이
3: 예. 이용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내내의 효과 효과 예. 이 중풍에도 좋았네. 우리 남편을 사서 다닐 수 있겠는데 아, 이 걸음걸이 방송 저한테 너무 잘 걸어 댕깁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또, 중증학, 경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예. 능력도 돌아왔습니다.
0: 예.
3: 또 예, 나머지 문은 예, 이렇게 걸음걸이 이제 방송 취하는데도 자꾸 비틀거리면 한대 나가더라 말입니다. 그 동안에 예. 나머지 자꾸 문을 두드리던 게 이건 나머지 문을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0: 네.
3: 아빠 중심에 띠약수기 때문에 중요하게 땅 중심이 있던 아이한테 드렸습니다.
0: 그렇죠.
3: 네. 중심이 침해 때는 그렇지 않고 뭡니까?
0: 예. 네.
3: 내일까지 우대 활동한다고 우린 둘이 쓰기래 이야기는 것도 오늘도 말 대답 받겠습니다.
0: 네. 중풍도 그렇습니다. 다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배란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 건뇌보신환을 쓰게 되면 은 중풍 후유증 치료에서 뚜렷한 현저한 효과를 봅니다.
3: 예, 약이 용서했습니다. 선생님.
0: 의대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0: 합니다. 확실히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다섯 곽에 네 곽 드리는가 하면은 열 곽 싸도 열두 곽을 드리고, 또 제일 그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는 501-2797 우리 이 약국 전화에 전화하시면 더 상시한 자문도 되고, 그 다음에 배달도 빨리 배달 받을 수 있는 배달 전화도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일 설명드리고 있는 연기관 구복의 그는 천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오색 영지를 기초로 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진귀한 중약재에서 그것도 우리 제일 발달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 이 제약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약을 그냥 근근히 가루내 먹거나 달에 먹거나 이 환우제 먹거나 이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무리 좋은 이런 용지라 해도 우리 그 흡수율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용지는 이 적지 같은 거는 우리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그 용지를 영지 포자분을 주요 성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걸 흡수할 수 있게끔 제약 기술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상에서 천연 영지란 말입니다. 청지나 적지나 황지, 백지, 흑지. 우리 중의에서는 이 오색을 제일 중요역입니다. 오색, 오미. 오미란 건 다섯 가지 맛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방. 오방이라는 게 사방이 아닙니다. 중심 거정 합해서 오방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오색영지가 작용이 제일 좋습니다.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색영지, 그다음에 중기에서의 오장, 이것이 맞먹습니다. 오장, 오관. 중에서는 이 도리에 근거해서 우리 청지 같은 거는 식품 맛을 내면서 주로 간에 특별히 좋고, 간에 좋다 할 때 눈이 좋아지면서 사실 청지가 좀 구하기 힘들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아, 우리 언니가 예 간경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 병원에서 출원한 다음에 이 영지 입간구복에 그 우선은 다섯 달 잡았습니다.
0: 네.
2: 그랬는데 그냥 맥이 없고 누워서 일어나기 싫고 거기에 식사도 못하고 며칠 걷고 주원에 떠나왔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 입간구복에 그 우선은 다섯 달 잡았습니다. 근데 잡사서 한 달 좀 지나니까 미스럽던 증상이 조금 나사지니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네. 식사도 잘하고 미스럽지도 않고 옆구리 자꾸 쑤시고 아프던 것도 어제는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병기 왔다 설사 했다 하던 것도 어제는 많이 좋아져서 우리 언니 야 어제는 죽겠는가 한 게 살아났다고 영 좋아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지 입간구복액이 다른데 중약을 쓰기보다 몇 배 효과 좋습니다. 다섯 가지 영지를 그러는지 흡수가 잘 되고 이래서 이런 이야기 있기는 소음이 쓴다 했는데 그렇게 한번 강경화에 왔다 간 다음부터는 좀 오래 쓰자고 그리 이번에 오늘이 마지막 활동이니까 12각을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0: 일곱 삼에 열두 각에 스물두 각이 나간다. 이미 그 간 경화에 들어섰다 할 때는 회복이는 있습니다. 예, 좀 장기적인 치료가 수여되는 병입니다. 우리 활동 참가하십시오.
2: 예, 오래 쓰다 한다. 그래야 좀 생존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받으려 한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게 적지도 들어갔죠. 적지는 주로 우리 심장에 좋습니다. 좀 이런 자주색이 나거나 빨간색이 나거나 이게 다 우리 심장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맛으로 따진다 할 때는 쓴맛이가 심장에 특별히 좋습니다. 이 적지가 제일 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수고 많습니다.
0: 네.

0: 예, 나는 염기 입단 900을 쓰는 환자입니다. 나는 예. 당뇨가 좀 20년 넘으니까 예, 종합병이 와서 쌈내가 올라와서 야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예. 지금은 병원에 가서 입원해도 내려달라고요. 그 내려나와서도 그 병원이라고 그렇게 먹어도 그냥 내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강의한 입간 900을 먹고 예,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이 아, 수치도 상상도라고, 내 오늘 아침 세탄 검사가 시켰거든. 살좀 타는 때가, 예.
1: 네.
0: 예, 그리고 혈압이,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그것도 반아씩 이렇게 먹고, 예. 밥을 잘 먹습니다. 지금 밥 네. 마셨고, 예.
1: 네.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 이야기 정말 타오니까, 이 값이 온다고 하니까 또 사려고 합니다, 예.
1: 예.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러니까 청진은 그 맛을 따신다 할 때는 약간 새콤스러운 맛이 나고 쪽지가 쓴맛이 강하고 황지는 조금 좀 달달한 맛이 납니다. 청진은 평하고 예, 황지가 주로 비위에 좋습니다. 그리고 안신 신경을 안정시키는 게 황지입니다. 누르스러한 영지를 말한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색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백지도 들어갔습니다. 백지는 저래 폐에 좋습니다. 백지는 조금 좀 매운맛이 납니다.
2: 네. 백지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저는 영지 이깔 구박에 그 어제는 야들딸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을 입이 쓰겁고 내겹고 간이 아무래 허약했거든지 그리고 손발이 시리고 소흡이 낯소배나 발소배 그렇고 소화가 이렇게 둘이 나면 식은물이 자꾸만 올라오고 반찬 자주 못하고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돼 가슴 보통 닳게 꼬았습니다. 네. 약은 많이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 누벅 굽었던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영지 이깔 구박을 썼는데 야 지금은 말이죠 우선먼저 얼음증이 나던 게 예, 많이 도와주고 혈압 조절이 잘 되었거나 얼음증이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3: 그리고 드림이 나던 게 예, 식은물이 자꾸만 올라오고 소화가 아이 되던 게 예, 그 드림이 없어질까 이게 소화가 잘 됐고 밤잠 잘 잡니다.
1: 네.
3: 그리고 손발이 지리던 게 따뜻해지고 할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또 활동 끝이 안 난다는데 그 열값 사면 열두값 주는 것 같은데 그 활동에 참석해서 좀 더 싸서 먹을까 하네 그런다.
1: 네 들어보시니까 이 영지 효능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번호는 근본적으로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간격이 막히면 골이 자꾸 밉니다. 그러면 흐름도 올라오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머리도 어지럽고 머리가 터지는 듯이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고 목이 꼴통머리 찬 것 같고 그렇죠. 그 증상이 다 같이 나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관지위입니다. 간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배출하자면 간격이 열려야 되죠. 영지를 써서 그런 효과를 본다 할 땐 제대로 효과 보는 겁니다. 치료 잘하십시오. 계속 쓰면
3: 합니다. 예, 그래 새 생명을 찾은 것 같더랍니다. 야, 네. 난 구불던 게.
1: 그거 별난 약을 써도 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인지 쓰고 그런 증상들이 단꺼번에 다 해결되죠.
3: 예? 그래, 이 약이 제일 좋은 게입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29일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왕청의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과 촌툰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3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급히 왕청현에가 현지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관한 당주황,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보치 요구에 따라 시종 대중 안위를 마음에 두고 전력으로 재해 구조에 나서 분초를 다투어 위험 우환을 제거함으로써 재해 지역 대중이 하루빨리 재해 곤경에서 벗어나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 충격으로 왕청의 일부 교량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대흥구진 성룡대교와 쌍하 1호 다리를 찾아 긴급 보수 진척, 통행 보장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파손된 교량에 대해 봉쇄 관리를 하고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식과 야간 반사 시설을 증설하며 순찰 빈도를 높여 인원과 차량이 함부로 진입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공 역량과 기계 설비를 통괄 배치하고 파손 교량 긴급 보수 작업을 다그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통행 조건을 회복함으로써 대중 출행 안전과 하천의 큰물 소통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폭우 영향으로 가야하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홍수 고봉이 통과하면서 전교령진의 여러 제방에서 물이 넘어나는 위험 상황이 나타나 연안의 농경지와 귀버섯 재배온실이 대면적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가복은 진창길을 걸으며 위험 처리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제방 순찰과 보호를 고도로 중시해야 합니다. 홍수 대처 관건 부위와 위험 구간에 대해 24시간 중단 없이 순찰하며 긴급 구조 장비와 역량을 충분히 갖춰 제방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력 배수 설비를 통괄 배치하고 침수 구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해 물이 민가에서 신속히 빠지고 농경지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와 오물 제거를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해 쌓인 잔물과 생활 쓰레기를 정리하고 하천 주변의 무너진 담장, 폐기 온실과 창고를 철거하며 소독 방역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폭우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로 인해 춘향진 일부 마을이 비교적 엄중한 재해를 입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춘향촌, 석두촌, 로묘촌 등 재해를 입은 촌툰을 찾아 기초시설 파손, 인원 대피 배치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해 공사 복구를 다그쳐 전개하고 교통 두절 관건 지점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며 전력, 급수, 통신시설에 대한 조사와 점검 보수를 다그쳐 재해가 대중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날씨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대중을 과단성 있게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배치 지점에 봉사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 공급을 충분히 하는 동시에 정서 안정과 위험 관련 의문 해답 등 사업을 잘해 재해 지역 대중이 마음 놓게 해야 합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홍수방지 제일선을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면서 모두가 연속 분전하는 완강한 작품을 발행해 홍수방지 재해구조라는 이 어려운 싸움을 견결히 잘 치름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이 당 조직이 가장 믿음직하고 당원 간부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돌발적인 특대 홍수 재해 직면에 왕청현은 가장 빠른 시간에 홍수방지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분초를 다투어 대중을 대피시켰으며 각종 위험 상황을 과단성 있고 능률적으로 처리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당면 우리주는 7

0: 7월 하순, 8월 상순의 홍수 방지 관건기에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우환이 서로 뒤엉켜 홍수 방지 형세가 매우 준엄하고 복잡합니다. 주와 현 각급 각 부문, 지도 간부들은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재해 후 복구 재건을 중대 정치 임무로 삼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강하게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하며 엄밀하고 실속 있는 조치로 홍수방지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여러민족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해야 합니다. 알심들여 대중 배치 보정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각종 재해구조 물자를 제때에 조달 발급하고 먹고 입고 거주하고 치료받는 등 기본 수요를 타당하게 해결해줘야 합니다.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돌봐 재해 지역 대중의 생활 보장과 정서 안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와 장애물 철거, 위생 방역을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 배치해 고인물을 배출하고 감탕과 잔물을 운반 처리하는 동시에 물이 들어갔던 민가, 공공장소, 식수수원지, 집중배치시점, 가축가금 사양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 살균 작업을 함으로써 재해 후 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기초시설을 다그쳐 보수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도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전문 대우를 조직해 긴급보수 난관 돌파전을 벌이며 민생관건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함으로써 재해지역 대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재해 후 농업 생산 회복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기술 일꾼들을 내려보내 기술 지도를 전개하고 농민들이 농사철을 다잡고 생장기간이 짧은 공예 작물을 보식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심도록 도와주며 식용균 등 농업보험에 대한 조사 확인과 손해배상금 지급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의 생산 압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재해 후 생산 회복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줘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과 장기적인 질 재고를 결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파손 정황과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고리에 비춰 급수, 배수, 전력공급, 수리, 도로, 교량, 암거 등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하고 상급의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전주 재해 경계, 응급처리, 재해구조 종합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왕청현의 단시간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왕청현 여러 도로에 감탕이 쌓이고 기초시설이 파손돼 대중들의 생산생활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여러 측이 연동해 구조 배치와 재해 후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58분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에 폭우가 내려 초민 19명이 홍수에 포위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즉시 왕청현 정부와 연동해 대형 공사 기계를 배치하고 오전 11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지휘원은 홍수 분포와 고립된 인원들의 위치에 따라 신속히 구조 방안을 내왔습니다. 점심 12시 4분 물이 가장 깊게 찬 구역에 있던 대중 5명이 소방 일꾼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은 대형 기계를 이용해 안전 통로를 열고 나머지 고립 인원 14명을 차례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장 응급 의무 일꾼들이 검사한 결과 구조된 초민 19명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9일 저녁 6시가 넘어 왕청현 동광진 삼도구 촌의 대피 주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동광진 신흥소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촌 간부들이 인원수를 점검한 후 주민들은 질서 있게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피소에는 이불, 침대, 식수 등 생활 물자가 구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중들의 정서도 안정됐습니다. 이날 동광진에서는 또 진위생원의 의료구급차 2대와 이무 일꾼들을 배치해 대피 주민들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했습니다. 30일 아침 6시까지의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왕청현에서는 도합 9개 형진, 107개 촌에 8,145명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각 측은 강수 상황, 물 상황 동태를 주시하고 여러 지점에 대한 순찰 빈도를 높이며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도를 다그치고 대피 주민들을 타당하게 배치하는 한편 물자 보장 등 재반 사업을 다잡아 재해구조 재반 처리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신속히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대흥구진 재해 1선에 들어가 감탕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 장비들은 주요 도로에 두껍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삽을 들고 골목구역에 감탕을 없애 대중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회복하게 조력했습니다. 왕청현 당위 조직부 실적평가봉사중심 부주임 박준걸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와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각 단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당원 선봉대를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60명을 파견했고 오늘은 55명이 대흥구진에 와서 감탕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진 당위 요구에 따라 두 개 조로 나뉘어 관련 감탕 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의 충격으로 왕청현 일부 농촌의 전력시설도 심하게 파손돼 대흥구진과 주변 지역 여러 촌툰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국가배전망 왕청현 전력공급회사 대흥구 전력공급소에서는 전력공급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 복구 일꾼들은 걸어서 선로를 순찰하고 고장 지점을 조사했으며 고인 물과 감탕 속에서 기자재를 운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장 제거, 전선주 설치와 전선 가설, 파손 설비 교체 등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전력 긴급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돼 재해를 입은 촌툰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아래 대상건설로 안정발전 지탱해야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국민 경제의 장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일 뿐만 아니라 장성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며 전환을 촉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141억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2.5% 장성했는데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는 2개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467개를 실시해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세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의 배후에는 정밀하게 통괄한 과학적인 포치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전략적 견지가 있습니다. 년초에 열린 주당위 경제사업회에서는 중대 대상으로 전역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포치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1극 2지 3구 목표를 확정하고 대상 건설을 한해 경제사업의 핵심적 줄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이 락착됐고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장원한 발전 동력을 비축했는 바 전성적으로 투자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변 발전 절주를 안정시키고 연변의 책임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3, 4분기 대상 시공 황금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제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을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전주 경제운영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게 됩니다. 또 중대대상 비축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수에너지축적삼협공사, 다국물류, 특색산업사슬 등 중점 대상들이 조속히 락착돼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대상 난관 공략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발전 동력을 비축함으로써 고정자산 투자의 선두 태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일내 우리 주에서는 대외 개방 우세에 입각해 외국 인원들이 중국에서 결제 시 봉착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제 봉사 편리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외 은행카드 접수 범위 확대, 현금 인출 봉사 제고, 구조와 개설 절차 가속화를 통해 섭외 결제 환경을 1층 최적화하고 섭외 문화 관광과 상업무역 교류의 질과 효율 향상에 조력함으로써 지방 섭외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금융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유 은행카드 접수면에서 우리주는 공항, 섭외상권, 오예급 풍경구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경유 은행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유 은행카드 포스기 배치를 다그쳐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7가지 소비 전경을 피복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 거래는 누계로 15,800건, 거래액은 3,467만 8,300원으로 동기 대비 각기 28.3%와 34.8%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류드밀라입니다. 연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결제가 매우 편리합니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과 소비에 지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피복된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외화 환전소 13개를 설립했고 127개 은행 영업지점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경유의 은행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를 배치했습니다. 외국 인원들의 구조와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0: 검수 단계에 들어갔으며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연길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대상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노선의 서시상 북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2기 대상이 개통되면 기존의 BRT 1기 노선과 연결돼 도시 주요 구역 쾌속 공공버스망이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걸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직종 부근 웬셔츠 4층 58평입니다.
0: 네.
1: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0: 네.
1: 부근에 소학교, 중학교가 많습니다.
0: 네.
1: 시장도 가깝습니다.
0: 네.
1: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계전화 1363432636.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가깝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9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남향으로 된 집이고요. 하남시장과 연결시 제5중학교와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7-7312번 155-2677-7312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

0: 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주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하야강에 가까운 데 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네,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1: 우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는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
0: 네.
1: 9433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잘 적었고요. 오늘도 참여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네. 모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모양로원에서 남녀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7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야시장 중국 민속원이 있어서 또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7038번 1571433-7038번입니다. 뭐 가정집에서 노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름 넣고 노인을 맡기실 분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90061번 18844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연변병원 서쪽 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수입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손품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위치한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 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모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시골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 6551번 1884433 6551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병원을 찾아 치아교정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치과병원은 잇따라 진료 절정기를 맞이했고 일부 병원의 외래 환자 수는 심지어 두세 배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치아교정, 빠를수록 좋을까요? 아이가 몇 살 될 때 교정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네, 이것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교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학습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심지어 두세 살 때부터 교정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나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교정이 필요하지 않는 기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치아가 약간 고르지 않거나 치아 교체 과정에서 약간의 틈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의 경우 치아 교정의 최적의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 교체가 완료된 후로 일반적으로 12세 좌우입니다. 이 시기는 어린이의 영구치 치근이 점차 발달해 상하 치아 간의 교합 관계로 기본적으로 조정이 끝났을 때입니다. 또 어린이 성장 발육의 절정기를 맞아 치주 조직 개조 속도가 빠르고 치아 이동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따라서 이때 교정을 진행하면 치료 과정을 단축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확률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한 치아 상황이 있는 일부 아동의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므로 부모는 제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것만 불면증으로 생각하고 일찍 깨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잠이 적어서라고 여겨 간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일찍 깨는 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뇌가 보내는 경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찍 깨는 것은 잠이 안 오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만 하면 수면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림상에서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조기각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기각성은 잠들기 힘든 증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달리는 한 대의 자동차에 비유해본다면 도파민은 가속페달로 사람을 흥분하게 하며 세로토닌은 브레이크로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우리가 장기간 스트레스나 우울 상태에 있을 때 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감소하여 뇌가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게 됩니다. 조기각성은 우울증 발작에 매우 전형적인 생물학적 특징입니다. 만약 자주 일찍 깨고 깨어난 후 기분이 매우 나쁘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뇌가 브레이크 고장을 알리는 경보일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것과 진짜 우울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일까요? 네, 일반적인 기분 저하는 보통 원인이 있으며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울함, 답답함,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러한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고 일하고 사회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손상이 나타났다면 예를 들어 직장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으며 심지어 샤워나 양치질도 힘들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질병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조기각성, 흥미상실, 활력저하, 식욕 변화 등 6가지 증상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기구에서 전개해야 하며 미용원, 양생관, 세포기술봉사회사 등 비의료기구와 비의료전문기술일꾼은 어떤 진료활동도 전개해서는

을 함부로 전개해 대중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생물의학 새기술 림상연구와 림상전화응용관리조례에 따르면 줄기세포 관련 림상연구는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림상전환응용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약물, 의료기계는 등록 또는 확인을 거쳐야 하며 임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 확인을 받지 못한 연구 단계의 줄기세포 상품과 기술은 림상 응용을 전개할 수 없으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단서를 발견한 경우 현지 공안,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 신고하거나 123455 열선 전화로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0: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절기와 건강 소식 공개회를 개최하고 글리세롤이 함유된 관장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통변차로 배변을 놓으면 직장 점막을 쉽게 자극하고 약물 의존을 일으키며 심지어 점막의 흑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길러야 하는 바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침 식사를 한 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은 5분 이내로 조절하고 볼일을 보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오래 앉아있고 밤을 새우는 것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를 보충하며 적당히 운동을 하면 장운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 남북방향의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

0: 수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
1: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사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사지 원액은 8월 3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생활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은행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은행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특산 우대활동입니다. 지금은 99원으로 환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곧 158원으로서 내빗줄 월요일부터 오른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아는 국한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각의 가격은 겨우 40원 넌때나마나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특히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지만 해도 황차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가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수요하는 많은 부분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에서 얻게 되어 있다고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구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인삼녹액이 5배 효과, 그 외에 은행잎이 20배 효과,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는 다른 데서 얻기 어려운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 노년기에 들어와서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5년, 10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선택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을 깊이 오래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각에 100각, 이전에는 80각 사이야 100각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번엔 70각에 100각 마지막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잘 파가시기 바라고 눈병차의 치료약품 명사방은 지금 한각에 598원 하고 있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한각의 가격은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시장에서 이미 이게 그 효과를 통해서 개념으로 이미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백내장 수술 같은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게 수술이 치료의 끝인가 하는데 아닙니다. 진을 벌어서 속으로부터 겉으로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술 받았든 받지 않았든 본 제품은 기본으로 여러 가지 안과 질병 관리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나도 뭔가 뭐 고혈압이 있고 동맥경화 있어서 지금 뭔가 사지원에 그 뭐 얻는데 지금 허가형 줬습니다. 아. 1년 거의 되게 먹습니다.
2: 예.
1: 그냥이 고혈압이 있으면서 높을 때면 그냥 얘 눈앞이 막 아물아물하고 얘 어떻게 속도 막 메스메스 가고 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얘 머리가 탱혈이 터지는 것처럼 아팠댔습니다. 근데 이 사지원에 그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이 다 나아졌습니다.
2: 어, 그렇죠.
1: 해온다. 예.
2: 그렇죠.
1: 그리고 뒷머리 그냥 뻣뻣해서 목 떨리기도 바쁘고 가 보면 경추병도 아니라는데 이게 동맥경화로 그렇답니다.
2: 혈액의 축성경화, 심장과 뇌혈관 근무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1: 네, 그 뻣뻣한 게 지금 그것도 뻣뻣하지 않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2: 아, 그럼요. 예.
1: 그리고 나는 무슨 더 나아졌는가 뭐 그냥 팔이 내리저지면서 저녁에 잡아도 손가락 끝에 그냥 소리 뗐단 말인데 그건 어서 완전히 없어졌어.
2: 신경말초에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신경말초염이 발병한 겁니다.
1: 그냥 땡땡 들고 그냥 이렇게 그래 이런 앉아서 숨어오거나 막 털거나 이러면 조금 많이 낫더라고요. 전에도 두 번씩 세 번씩 발작했댔습니다. 한 번도 발작하지 않습니다.
2: 그럼요.
1: 예. 그러기 좀 관심병이 있으면서 숨도 많이 차고 앉아서 더위를 참기 바빴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는 것부터 이렇게 숨도 덜 차고 이 더위도 참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1: 가슴이 좀 침침하던 게 요즘에 편안하고 예, 소화 잘 안 되는 게 소화도 잘 되고 하거나 예, 정신이 납니다.
2: 이게 관상동맥을 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예.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명수방 눈약은 우려는 있었는데 좀 좋단다.
2: 예.
1: 옛날에는 뭐 그냥 눈약을 약방에 약도 싸다고 하는데 또 그냥 그냥 했는데 효과 없던데 이 약수니까 너무 좋다며 이랬대다.
2: 아, 그럼요.
1: 예. 눈물이 지내놔서 바깥에 나못 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냥 이 안경 걸고 나갔댔습니다. 어디 댕기도 개등기 어서 안경 아이 걸었대. 이 더블 때 안경 걸면 어머니 불편하셨고.
2: 그렇죠.
1: 어서 안경 아이 걸었대. 눈물 아이 난다 이랬대다.
2: 그렇죠. 예.
1: 예. 그리고 뭔가 뭐, 눈이 조금 자꾸 이렇게 가려봐서 피어서 그냥 그러거나 이렇게 비벼놔서 버거 같은 게 그것도 나아주게 가렸던 것도 결막염도 많이 나아졌단다.
2: 예. 그렇죠.
1: 그래. 약 아무리 써봐도 약이 치료약이라 미랍니다. 명수방 눈이.
2: 예.
1: 그래서 효과도 좋지해서 나도 효과 좋지해서 지금 두 가지 약을 나도 지금 사지원약을 또 배달받고 우리 언니도 명수방 눈이도 배달받겠다고 그 우리 둘이 같이 활동에 참고해서 배달받겠습니다.
2: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명수방을 우선 한 반년 정도 되게 먹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어째서 이 증상이 드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 눈이가 답답함이 아무리 입에 붙는 고비도 있고 해서 비비도 이 눈이가 다 지워지지 않은 것 같아.
2: 예.
3: 그리고 또 이 글자를 보는 게가 이 글자도 그렇고 이 무슨 물건도 그렇고 영심하게 보이고.
2: 예.
3: 그리고 이 어떨 때는 막 눈동자가 막 가렵고 막 이 아픈 것도 같고
2: 예.
3: 그리고 머리도 얼리 아픈 것도 같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2: 예.
3: 예, 이래가지고 약도 떨고 엮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좀 효과가 없어서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서 벌써 몇 개월 되니까나 예. 이게 나아지는 게 알겠다.
2: 그럼요.
3: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바람 좀 있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라 집안에서도 거슬맹나는 일어나서 어떨 때는 아침에 막 눈물이가 이렇게 흐르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이 내가 영 놀라울 정도입니다.
2: 예.
3: 일단 눈물이 내 아이 난다 지금.
2: 예.
3: 영 다 지냈습니다.
2: 눈물 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너무 충한 경우에는 엄중한 경우에는 엔저의 그게 그 눈물구멍에 그게 메면서 창구에 올 가능성이 있으면 창구에 오게 되면 실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그래가지고 그러던데 지금 눈물 진짜 예, 눈물 안 난다. 밖에 나면 금방상 정수원에 있는 동생으로서 항상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 그게 없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나 얼마나 썼는지 내 오후야 이거 막 그는 막 기저귀 같아 보인다. 예, 이 눈물 나듯이.
2: 그렇죠. 때려 자시면서.
3: 예,
2: 감염 떠오고. 예.
3: 예, 이 머리가 얼리 어떨 때 눈동자가 막 아프게 머리 얼리 아프던 이 증상도 예, 기본상 나왔습니다.
2: 예.
3: 그리고 이 눈이 이 뭐 물건 보거나 이것도 예, 영 환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무슨 명확한다.
2: 그렇죠.

0: 예, 그러네요. 이, 그만 운약이 돼서 인명 처방을 써보니까 나야 이렇게 좋은 약인데, 뭐 어째 운명 써들으면은 이런 힘들지 않았겠는고 이랬다.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예, 이 활동 좋을 때 오늘 또 주문 받아가지고 계속 쓰겠습니다.
1: 어, 이번에 무대 활동 잘 이용하시겠다면 여러분들한테 눈치로에는 부담이 적고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는 데는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실 원약을 저는 좀 1년 넘어 먹었습니다. 오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이 약 먹기 전에는 예, 혈압이 바로 심하고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예. 그리고 소름이 잦아서 밤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랬다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도 안 나고.
1: 아, 그렇죠.
3: 예, 소화 안 돼가지고 밥을 잘 먹지 못할까 맥이 없어 자꾸 들어눕고 허리도 아파 걷기 바쁘지. 기관 지연물로 예, 기침가루가 심해서 고생만 했는데 이 싸지 원약 먹음에부터는 지금 위에서 말한 정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렇어요.
3: 예, 그리고 저기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고 예, 잠 잘 자요. 좋습니다 지금. 어,
1: 예.
3: 정말 잠 잘 자면 안 돼. 다 떨어지면
1: 좋 그렇죠. 예예.
3: 예. 예. 계약이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장기적으로 쓰려고 하고. 근데 면서가 좀 자문하시죠.
1: 예.
3: 이 우리 마을에 저기 할머니 안 보이는데 우리 같이 계속 논단 말입니다. 이제 이 눈이 백내장을 인해서 저기 암만 치료해도 그리 낫지 않고 자꾸 그러던 게 지금 눈이 완을 뿌염이 정말 보인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혼자 다니기 좀 불편해서 계속 여아리에서 사람이 저기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1: 아, 예.
3: 예, 그러고 눈이 자꾸 통쇠 나고 잘 보이지 않고 예. 이래서 요즘 이명서방을 지금 추천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는 자문에 달려있어 그랬는데.
1: 어,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눈이 많이 부위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사람 곁에 와도 소리만 듣고 인정하지 눈으로 보기 인정하기 어려울 이 정도 게다면 백내장이 아주 기쁘게 진행됐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게다면 혹시 병원에 가게 되면 수술을 받으러 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수술을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치료가 제대로 잘 되지 우리 백내장 수술한다는 건 인공성 찡틀로 바깥에 있는 그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속으로부터 나는 눈의 정상 대사가 문란이 와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문제는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겉으로는 해결돼서 임신은 잘 보이지만 해도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든 받지 않든 빨리 본제품 명서방을 시작하는 게 그 할머니한테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드신 분들이 말씀을 이야기하다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 보였던 게 지금 뺏겼었다는 분들이 방송에서 들었겠지만 해도 많이 비례가 높아지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본 제품 명서방을 쓰면서부터 사이에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뭐 눈물이 나거나 물체가 겨부라도 해 보이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온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는 명서방을 쓰는 게 길입니다. 빨리 선택하라 하세요. 예.
3: 예, 알았습니다. 전해주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남편분이 지금 싸지원약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4: 남편분이 신체가 허락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입원했습니다. 체가 안 좋아서 중앙지방에서 폐기종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입원하고 그러니까 신체가 몹시 허약하고 맹기피하고 계속 감기 달고 살았습니다. 감기 걸리면 또 인사 떨어져서 계속 그 보름, 열, 수문을 이렇게 갔는데 이거 쓰면서 지금 매미가 많이 제거된 게 알립니다.
1: 예.
4: 예, 감기 자주 아이 걸리고 감기 걸려도 있으니까 한 열흘, 오라면 열흘 빠르면
1: 그 감기 열흘 지나면 그때부터 염증이 옵니다. 예, 예.
4: 예. 그래요. 그렇게 길게 하던
1: 길게 분이 하는 건 안 되는데. 예, 예.
4: 예. 맥이 피곤되고 그 다음에 소화 잘해야 되는데 소화되고 밥 잘 잤으니까 맥이 좀 나고 예. 네.

0: 예. 그 감기 걸리면 계속 기침하고 가래 끓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예.
0: 뭐 영국 좋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지금이 어른께도 마당에 나가서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옛날에 집안이 그래서 계속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이게 기력이 확실히 회복이 빠르고 할까에 아직 약이 조금 있는데 이번에 할 때 좋다니까 오늘도 배달 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셔. 기회입니다.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제가 지금 사지원에 한 1년 정도 먹었습니다.
1: 예.
3: 예, 혈압이 저기 뭔가 높아가지고, 예.
1: 네.
3: 먹을 때는 180, 190 이렇게 올라가서.
1: 예.
3: 그랬다 말입니다. 혈압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사지원을 쓰기 시작했는데 혈압이 지금은 안정돼가지고 그런 지금 이거 혈압을 약은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1: 그래요. 180까지 올라가던 게 혈압 약을 끊게 됐다. 예예. 예,
3: 혈압
1: 예.
3: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혈압 때문에 이제는 그저 아약이 됐단 말입니다.
1: 예.
3: 혈압이 높고 이렇게 뭐니까 밤에 잘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예, 잘 자지 못하고 밤에서 자전거 공룡 붙였다 나무에 잠밤 자지 못하고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저기 뭐니까 그 기억력이 없어서 예,
1: 예.
3: 저기 도난 할 때도 잊어버리고 나갔다가도 조금 무슨 물건 주고 또 잊어버리고 다 빼버리고 오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황증인지 이게 치매 증상인지 하고 걱정 많이
1: 했는데
3: 예, 지금은 거기에서 기억력이 많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어디가 물건 제품주고 이렇게 댕긴 일은 저는 없어졌어요.
1: 예, 예.
3: 예, 그리고 위도 차나가지고 예.
2: 네, 시간상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험한 땅에서 자란 식물일수록 그 뿌리가 더 단단하고 약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더덕인데요. 산과 들 어디서나 자라는 이 뿌리 채소는 겉은 거칠고 투박하게 생겼죠. 하지만 그 거친 껍질 속에는 흰살이 가득하고 씹을수록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우러납니다. 마치 세상의 풍파를 겪은 어른의 마음처럼 겉은 단단해도 속은 따뜻한 그런 존재 말이에요. 더덕은 예로부터 피로회복과 기력보충에 탁월한 약선 재료로 사랑받아왔는데요. 오늘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밥상 코너에서 더덕의 놀라운 효능부터 맛있게 먹는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덕은 도라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덩굴 식물의 뿌리로 예로부터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삼이나 도라지와는 다른 더덕만의 독특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요. 이 향과 맛의 정체는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사포닌이 바로 더덕 건강 효능의 핵심이죠.

차단하고 피로물질인 젖산내 축적을 억제하는데요. 또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무더운 여름 체력이 떨어지고 지치기 쉬운 분들께 더덕은 정말 든든한 보양식이 아닐 수 없겠죠.

번째는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입니다. 이 더덕이 함유된 사포닌은 혈중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혈관 내벽에 쌓인 지방을 제거해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더덕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폐 건강과 호흡기 개선입니다. 더덕은 중략적으로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더덕에 함유된 사포닌과 점액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삭히며 마른 기침이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덕 요리로 가족의 호흡기를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 더덕의 건강 효능입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와 노화 방지예요. 더덕이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첫째, 소화 기능 개선인데요. 더덕의 쌉싸름한 맛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식욕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더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더덕은 땅속에서 자란 기적의 영양 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죠.

계속해서 더덕을 고르는 요령과 손질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더덕을 고르고 제대로 손질해야 그 놀라운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신선한 더덕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게 좋아요. 너무 주름지거나 말라 보이는 건 오래된 것입니다. 둘째는 굵기가 일정하고 통통하며 끝부분이 뭉툭한 것이 맛이 좋은데요. 너무 가늘면 식감이 부족하고 또 너무 굵으면 질길 수 있거든요. 셋째는 흙이 묻어있더라도 상처나 갈라짐이 없는 게 신선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향이 진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나는 게 좋은 더덕입니다.

계속해서 더덕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더덕은 껍질이 거칠고 흙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손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칼이나 숟가락으로 껍질을 긁어 벗겨주세요. 더덕 껍질에는 쓴맛이 강하고 질긴 부분이 많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칼등이나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내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이제 더덕을 반으로 갈라 속에 하얀 심지를 제거합니다. 이 심지는 질기고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주는 게 좋은데요. 심지를 제거하면 더덕의 독특한 향은 살아있으면서도 쓴맛은 순해집니다.

셋째,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10분 내지 15분 담가 쓴맛을 빼주세요. 더덕을 썰기 전에 찬물에 담가두면 쓴맛이 빠지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이제 데쳐서 사용하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무침이나 볶음용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끓는 물에 2, 3분 데친 후 찬물에 헹구면 쓴맛이 훨씬 줄어들고 식감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주의사항입니다. 더덕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찬 분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또 더덕의 사포닌 성분 때문에 임산부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더덕 잘 고르시고 또 맛있게 요리해서 온 가족이 건강해지시기 바랄게요.

이제부터 정말 기다리셨던 맛있는 시간입니다. 더덕은 무침, 볶음, 구이, 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식재료인데요. 오늘은 더덕의 매력을 200% 살려낸 대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더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더덕 무침, 고소한 더덕구이 뭐 등등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레시피 더덕 무침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사랑받는 메뉴 중에 하나이죠. 재료는 더덕 300g, 고춧가루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식초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소금 약간, 통깨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라 심지를 제거한 후 어슷하게 얇게 썰거나 채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더덕을 2, 3분 동안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주세요.

고춧가루, 설탕,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더덕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매콤새콤한 더덕무침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솔솔 뿌려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세요. 밥 반찬은 물론이고 술 안주로도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고소한 더덕구이입니다. 더덕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료는 더덕 300g, 간장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후추 약간, 식용유 약간 준비하시고요. 껍질을 벗기고 심지를 제거한 후 0.5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칼등으로 살짝 두들겨주면 양념이 더 잘 배어들어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를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도박을 양념장에 20분 정도 재워주세요.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더덕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더덕의 촉촉함이 살아나요. 구운 더덕 위에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겠죠?

오늘의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더덕 영양밥입니다. 기력이 필요할 때 먹는 든든한 영양밥입니다. 재료로는 더덕 1개, 쌀 2컵, 표고버섯 3개, 당근 4분의 1개, 밤 4개, 대추 3개, 간장 2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소금 약간 준비해주세요. 쌀은 깨끗이 씻어 30분 이상 불려줍니다.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심지를 제거한 후 작게 깍둑 썰기 해주세요. 표고버섯, 당근, 밤도 더덕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더덕, 표고버섯, 당근, 밤을 넣어 중불에서 2, 3분 동안 볶아주세요. 향이 올라오면 불린 쌀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두 컵과 간장 한 숟가락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15분 동안 뜸을 들입니다. 마지막에 대추를 올려 5분간 더 뜸을 들이면 완성입니다. 고소한 더덕과 각종 영양 재료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는 영양밥이 될 거예요.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땅속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자란 더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거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은 희고 단단하며 깊은 맛을 품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거칠게 느껴져도 그 시간을 견뎌내며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은 더덕처럼 깊은 향기를 품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0: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많은 면에서 큰 배려를 해주는 이런 기회로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겠다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년 장수 제품 백자방 구복액과 그리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백자방 구복액 한 가게 가격이 3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는데 12일간 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곽에 20곽을 물어라 받게 되게 되면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구복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물어라 따라갑니다. 그리고 12곽을 사면 15곽을 물어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뭐 붙이는 그러니까 바르는 약하고 그리고 드시는 약 합해서 한 가게 평균 가격

0: 가격이 200원 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코약도 두각을 들이게 되었으니까 우수한 기회는 우수하게 잘 이용하는 게 바로 기회를 제대로 잡는 이런 데 속하니까 여러분들 501-775번에 연락해서 무료 배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 12가게, 15가게 게다음에 한 가게 200원 저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태는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하나는 특점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량화 시대에 들어서서 연세가 계시는 분들이 여러모로 불편한 걸 여러모로서 불편한 걸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간, 콩파, 위가 상, 그 받아내기 힘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딱 맞는 이런 성분으로서 본 제품이 나왔고 두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우리 언니가 예, 그 코로나 후에 예, 폐가 좀 상했단 말입니다. 코로나 땀이
0: 예.
2: 일주일 남아가지고 감기 자꾸 걸리고 예, 저기 기침을 줄기침합니다. 그리고 예, 가래가 딱 붙어서 떨어지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예, 감기 걸리면 폐렴이 오고 예, 그냥 병원에까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 그러다가 백자방 구복에 그 이거 방송 듣고서를 썼는데 지금 예, 몇 달 썼는가 서너 달 썼답니다. 그런데
0: 예.
2: 지금은 예, 기침은 없고 예,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 다음에 가래 붙었던 것도 많이 나서졌답니다.
0: 바로 이 제품이 황정이라는 성분이 충분하게 윤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예, 그 감기도 좀 이전에 감기도 그 별로 안 걸린다.
0: 예, 상업도 감염을 해결해 주게 돼 있으니까
2: 예.
0: 면역력이 올라가게 돼 있고. 예,
2: 예, 예. 그래서 좀 좋아합니다. 예, 이번에 또 활동도 있지 할까 예, 싸졌다는데 또 두골테이 제품은
0: 예.
2: 관절이 무릎이 관절이 많이 그 연골이 다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붓기고 이렇게 뻣뻣하고 예, 저기 아프단 말입니다. 고든다리 됐단 말입니다. 발 걸지 못하고.
0: 아, 그렇죠.
2: 예, 그래서 백자반 후 전화기 쉬기 전에 그 하나
0: 한 번만 딱 드시고. 예,
2: 예 그럼 잠이 더 영 잘 온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폐도 해결되고 예,
0: 예.
2: 두골테를 또 그 바르고 먹고 하니까 예, 다리 아픈 게 많이 나서졌다며.
0: 아,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예. 신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2: 예, 예. 그래서 예, 이번에 두 가지 약을 예, 주문 받겠답니다. 배달 받겠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예. 501-77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501-775번. 예.
0: 그렇죠.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아,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이 백자방 고백 어서는 예, 한 5달 넘게 썼습니다.
0: 예.
3: 예, 이거 쓰고, 여름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3: 이게 뭐 있었던가 합니다. 이게 항상 머리가 자꾸만 힝하면 머리 어지럽고 귀에서 정지 소리가 자꾸만 나고, 예. 그리고 밤잠 내내 못 잤습니다.
0: 예.
3: 예. 그래던 게 지금 이거 써서 예, 이 밤잠 잘 자고, 예, 머리가 희미하고, 어지럽 정신이 안 나고, 이 귀에서 정지선 나던 게 하면 지금 어제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아, 그럴 수밖에요. 예, 예.
3: 예, 안에 이걸 해서 얼마나 신경질 나.
0: 뭐 그렇죠.
3: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예, 다른 사람이 막 날치기는 뭐, 아무 말도 못 듣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뭐 또 그런가 하면 이 몸이가, 예, 항상 어떻게 발이부터 손이가 차갑습니다.
0: 예, 예.
3: 이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살이 만져 보게 되면 이 여름에도 어떻게 이 따가운 날도 이렇게 산산하게 그냥 이렇게 그 차갑고 치분감이 나고 이랬습니다.
0: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한기를 몰아내는 윈양호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3: 예, 예. 그런데 이거 쓰면서도 지금 이런 증세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3: 손발도 많이 따뜻해 나고 지금 전신이가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내가 이게 전력선 미달에서 어떤 젊어서부터 한게 어떤 20년 했습니다.

0: 있어, 저기.
1: 예.
0: 젊어서부터 좀, 그치, 괜찮았던 게, 젠데 나 먹으면, 그 다음에는 소변 차수가 늘어나면, 하루 전에 6번씩, 밤잠, 그러니까 어디 밤잠 자겠어.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러던 게 지금 이 소변 차수가 어쩌면, 한 번, 두 번을 이제 보니까, 나 잠도 잘 자고, 예. 그 다음에 소변도 시원히 달라가고, 냄새 안 나던 것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소변.
1: 그러면, 건팥이 든든해지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나가서 옛날에 조금 걸으면 이게 다리에 관절이 하면 시큰하고 허리 아프고 나 걸으면 맥이 똑 떨어지고 그냥 이러는 게 지금은 뭐 반시간씩 1시간씩 나가 걷고 돌아다니게 와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1: 예. 그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0: 다리나 이게 뭐 맥이 많이 나고 이 관절도 완전 지금 좋아 이렇습니다.
1: 예 제하소하고 윈양호라 성분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예 그래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과학들과 나도 지금 오늘 내 15가지 배달 받으려고 그래.
1: 어 그렇게 하셔. 예 지금 여기 배달 전화번호는 501-775번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곳에 여전히 7달 반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그곳에 여전히 이야기를 뒀습니다. 먹고 바로 갈까나요, 선생님? 야, 안팎을 깨끗이 일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3: 예, 그리고 국가 반응 특허도 받았다시, 그 다음 바르는 약도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바르고, 겉으로 바르고 안으로 떠내하고 싫어할까 이거 일이 상하지 않을까 나 그게 절대 좋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3: 예.
1: 계세요.
3: 그 이전에 한번 어느 때에 한 어떤 오락이나 오란다 그 일 어찌 상한지
1: 쏙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3: 한 달 가서 이렇게 한 달 딱 될까 예. 어찌냐 하니까 위 열이 막 나 밥 못 먹고 예.
1: 예.
3: 오 완전 용 이 요리 혹시 나더라면 밥 못 먹겠지 뭐.
1: 에이.
3: 그래야 이 약 먹어 이렇게 했다. 그다음 닦은 게 한 4월 나올 때까나 때까 회복됐다.
1: 그렇습니다.
3: 그래 누부터 약 안 먹고 그랬는데 좀 어쨌든 이거 예 요거 어쨌든 국가 반응 듣게 받은 약이니까 좀 약을 개도 어쨌든 일이 좀 도움이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 먹을까 용도 없어. 원래 개미신시제구먼.
1: 그렇죠. 개미. 예. 흑개미가 중요한 성분이니까.
3: 예. 개미를 할까는 이게 힘이 세나가지고 예. 허리, 다리, 발목이, 어깨, 어둠에, 어둠에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많이 났습니다, 완으로. 예.
1: 그렇죠.
3: 어떤 집에 있다고 무슨 물건도 못 두고 댕겨, 지금 채소 싸는 것도.
1: 예.
3: 굉장히 어떤 무거운 물건 일하듯 건 허리 두고 댕깁니다.
1: 어, 그렇죠.
3: 예. 예. 바른 것까지 바를까 용도 없습니다.
1: 그렇죠.
3: 이번 우리 활동에는 장, 또 어제 한 번 더 싸서 쓰다 그래요.
1: 그렇게 하시죠. 이번 우리 활동 예. 잘 이용하시게 되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는 특히 우리 지금 봄으로 청하게 되면 한 달에 뭐 5, 6천, 5천원 가도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게 되면 이런 약을 쓰는 게 내 손으로 싱싱 달아들며 생활을 자립하고 생활을 충분하게 향수하며 사는 그런 계기로 될 수 있으니까 해볼 만한 이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3: 맞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경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두골 배는 우리 고모가, 우리 큰 고모가 예, 당뇨 종합을 인해서 지금 뭐, 아예 아픈 데 없습니다. 온몸이 딩딩 붓기고 유리처럼 바짝바짝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두골 배는 그러고 예, 잡수고 다른 약은 잡수고 위를 자극해서 그저 한 사나를 먹으면 그저 꼼짝 못하던 게 이거 위를도 자극 아예 하고 예, 소화가 잘 되고 밥도 잘 잡수고 예, 그래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몸이 그렇게 무겁고 그저 붓기고 그러던 게 붓기가 다 내렸습니다.
1: 아, 그렇죠.
4: 지금 그렇고 예. 예.
1: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제품들 갔어요. 예.
4: 예. 면세도 있습니다. 90이 넘었습니다.
1: 그래요? 예.
4: 예. 예. 그런 게 그거 지금 걷고 집행일 찍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앉아서 계속 뭉개던 게.
1: 예.
4: 그러니까 저와서 예. 아무래도 예. 쌌을 바에는 또 한 12가구 싸면 15가구 씁니까?
1: 그렇습니다. 12가구에 예. 15가구. 예. 1대1씩 예. 외형 구방약 따라갑니다. 예.
4: 또 배달 받자고 서 그래 전화드리면 된다.
1: 너무 선택 잘했습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그럼 선장이 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제가 백자반 구부약을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5: 예, 해약과 심장이 좀 안정 잘 되니까 예, 어지럽지 않냐.

0: 나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가슴이 너무 편 안 한다 지금 그렇게 있다고 하고서 그렇던 게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 지금 고생 많이 했는데 밥도 못 먹고 요 만나도 그러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납니다. 그리고 사귄 자수가 지금 저기 하룻밤에 다섯 여섯 번으로 나온 밤 못 자겠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사귄 자수가 줄어드니 밤 잘 잘까 치면 난 정신하고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좀 잘 걸을 수 있고 예. 뒤에서 소리 자꾸 나면서 말이 잘 안 들리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그럼요. 예.
0: 경련이 뿌염해서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좀 많이 많았습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0: 예. 약을 먹어보니까 예. 구복에 비해서 흡수도 빠르고 먹기도 편안하고 예.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1: 아 그럼요. 예. 백근을 농축해 한 그릇을 만든 제품이니까 약 힘이 세죠. 여실다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예.
0: 예. 그래서 지금 약이 하도 효과 좋고, 내 몸이 맞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서로 어느 정도 약을 배달받았거나 그랬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기회입니다. 15가게 20각죽에 되어 있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백자 구복액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저는 또, 노년에 들어서가 어디나 아예 푼 데 없습니다. 다 온몸에 있습니다. 아파서. 예.
1: 그렇죠.
4: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백년, 노년에 백년.
1: 장수 제품으로서.
4: 예, 구복액이라 할까요? 예.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시작에 쓰기 시작한 게,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우선 5달 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첫째로, 예, 잠을 못 자서 영 곤란을 많이 받았습니다.
1: 그게
4: 예.
1: 이제 노인성 질병 예. 가운데 큰 문제입니다. 예, 예.
4: 예. 그래서, 예, 이거 복용한 후에 박서 두 달 되니까, 예, 이게 또 하루에 딱 한 번 자기 전에 또 복용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그러니까 영 잠이 스스로 얼마나 잘 오는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4: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고뿐하고 영도 습대다.
1: 그렇죠. 예. 예.
4: 그리고 예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관절이 아파서 예,
1: 예.
4: 중계를 오를 때면 영 무릎이 딱딱 맞히면서 예, 내려갈 때도 바쁩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예.
4: 그래서 이거 복용한 게 예, 석 달을 복용할까 무릎이 딱딱 맞히면 이 통증이 가면서 지금 중계를 오르기 이전 보고 많이 허랍니다.
1: 여기 제하소 인양허랑 성분 자체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좋을 수밖에요. 예.
4: 예.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잠을 잘 자지, 다리에 아예 아프지. 그 다음에 이게 또 면역력을 높여줄게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예. 들어간 성분이. 예.
4: 예. 어떤데 뭐, 예, 저기, 빈상 앞에 가시려갔다 뭘 가져가는가 안에 번에 생각하다 이랬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었고 인탄차 물건을 뒀던 거 샀습니다.
1: 그렇죠. 건망증이 해결받는다는 걸 말하죠. 예. 예.
4: 그리고 이게 소화가 잘 됐대다. 예.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4: 예. 예. 예. 일단 내는 면지고

0: 먹지 딱 베기면서 거품 한 술을 먹으면 딱 베기는 것 같아 먹지 못하고 그랬던 게 그게 없고요. 소화가 잘 될까 밥을 잘 먹을까 맥이라고 기운이 난다.
1: 그렇죠. 예. 황정이라는 성분이 건비 역할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0: 예. 그리고 기운 저기 면역력이 높아서 감기도 걸리지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이렇게 백작고백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효과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어쨌든지 누구면 된다나 배 한 가지라도 더 생기기 마련이네 해서 저는 계속 이거 이러네 계속 복용하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 참가를 해서 배달받자고 그랍니다.
1: 그렇게 하셔. 네.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겠다면 이 제품 자체는 절대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으면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백근은 농축해서 그리고 건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유효기도 48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심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네, 늘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점점 날이 갈수록 느끼시게 되어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안전합니다. 안전성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느 제품이든지 선택할 때 그게 혹시 혈압을 높이지 않을까 혈당이 어떨까 이런데 결국 혈지가 어떨까 이런 거 걱정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안전성이 높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결국 드시기도 편리하고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드시는데 뭐 자는 건 누구든지 자게 되어 있으니까 잘 때 그건 잊어버릴 수도 없고 한 번만 딱 드시고 편리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불면증이 해결받지 않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건망증 때문에 힘든 분들,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건망증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 와 내가 점차 기억이 잘 되고 똑똑해지는 같은 감을 느낀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가 허약하고 간과 콩팥이 부족으로 그리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 제품 백자반 구박액을 드셨는데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근육과 골격이 많이 허탈해갖고 동통으로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해결받는 제품이 여기 재하소하고 인양호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근육과 골격을 동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특히 이게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윤폐의 역할, 심장을 도와주는 역할하는 성분인가 하면 그리고 중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중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중이라면 건비 이위의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하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선종 양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가 하면 특히 구기자라는 성분은 이 그 처방에 들어갔을 때는 충분하게 정신이 나고 맥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누리는 구기자가 들어갔고 황계라는 성분 자체는 상처를 아물고 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황계가 들어갔는가 하면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추워하던 분들 가운데서 한을 몰아내고 습을 몰아내는 인양화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백자반 구박액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주 믿고 쓰시게 되면 당대사, 지방대사, 혈압, 혈지 같은 걸 조절해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가 부르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장수 제품은 내가 아프지 않고 100년 살아야 되지 시름시름 앓으면서 남이 손에 있다가 하고 기저귀 차고 이럴라 붙으면 사는 게

0: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삶도 삶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만 해도 좋게는 이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세 지금 시대는 150까지도 살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많이 발굴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데는 백자방 구복액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쓸 수 있는 매일 딱 10ml 자기 전에 한 번만 드시면 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보모청 가자면 뭐 한 달에 5, 6천, 5천원 가서 안 될 게 6, 7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그 보모 후에 보모를 청한 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골테란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와 사람이 노하는 골격이 노하라부터 렐러 구셀러란 말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그리고 생명자의 윈동이라 합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생명이 진행되고 돼 있다. 계속 누워만 앉아만 계시고 집에만 계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하고 장수는 거리가 너무 멀게 되어 있습니다. 두골테란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점은 개미고 두 번째는 중점이 또 경락을 활락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경락을 수통시켜주게 되어 있고 세 번째 특점은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추호의 이심할 바도 없이 내 관절통은 여기에다 맡기겠다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계 치료 과정은 백날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 흑개미란 성분 자체가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개미는 아주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세상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동물에 속하지만 해도 70여 가지 영양성분이 인체에서 필요한 이런 영양성분이 포함됐는가 하며 6개 다리는 6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돼서 한 개 다리는 몇 천 개의 이런 발동기 역할을 한다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체중이 몇 천 배 되는 이런 그러니까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흑개미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견제가 필요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일은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기념일이죠. 올해는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오늘은 동요를 들으며 중국인민 해방군을 요해하고 그들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락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방군 아저씨들께 인사드리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종국인민해방군은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무장 역량입니다. 주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육군은 육상작전의 주력으로 외부의 군사적 침략을 막아내고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초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혜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꽃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해군은 우리나라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권익을 지키는 주요 군사력입니다. 공군은 공중의 무력으로 국가 영공을 보유하고 중요한 목표물의 공중 안전을 수호하며 육군, 해군 등 부대와 협동해 적의 공중 침입에 맞서거나 공중에서 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남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는 행운아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인민 해방군 로켓군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막아내고 핵 반격 임무를 수행하며 미사일의 정밀 타격을 실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죠.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 행복 저 하늘에 꽃을 피우자를 보내드립니다.

군인 아저씨들은 항상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나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요.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위험이 엄습할 때는 가장 늦게 물러나십니다. 바로 군인 아저씨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군인 아저씨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장백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득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들은 조국의 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어떤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할까요? 우선 애국주의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애국주의 정신이란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단결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위대한 민족 정신을 가리키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애국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는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고 군인을 존경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겠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를 돕고 규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속에서 단결과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이끄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단단해진답니다. 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용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칠색유화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강인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도 따라 배워야겠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강인한 의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보며 운동이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내는 것. 이러한 작은 인내들이 우리를 점점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우리도 군인 아저씨처럼 용기 내어 도전하고 강인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며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어린이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자요. 김성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신봉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들은 행복하지요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관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0: 요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오 동지, 누가 왔나?
2: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0: 오호이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0: 모태똥은 단추를 채우며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류영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0: 류영이 왜 웃는 겁니까? 어? 그러자 류영은 참지 못하고 깔깔 소리를 웃었다. 조금 전에 이를 잡는 거 봤는데 남들이랑 다르더군요.
1: 이를 잡는데 남다를 게 뭐가 있나?
0: 남들은 이를 잡으면 눌려 죽이는데 주석동지는 잡아서 풀에 던지더라고요.
1: 오호, 나는 인도주의자여서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0: 모태똥이 익살스레 말했다. 화장? 제가 봐서는 수장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동지들은 물을 끓여달라고 해서 데우면 더 좋을걸요.
1: 데워도 봤지. 그런데 또 생기더라고. 어?
0: 모태똥의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댓글을 했다.
1: 이도 정말 끈질겨요. 일부러 혁명에 맞서는 것 같단 말이야. 꼭 내가 뭘 좀 생각할까 하면 물어요.
0: 류영이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1: 류영이 홍루몽을 보았겠지?
0: 모태똥이 물었다. 어릴 때 얼추 읽었습니다.
1: 가보기 한 마리 기억납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물로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이가 많은 겁니다.
0: 저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1: 강서를 떠난 뒤로 옷을 벗고 잠을 자본 일이 없고 각반도 푸는 일이 없었으니 누군들 이가 없겠어요. 머리를 안 감으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0: 그러자 류영은 모태똥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요? 모두석 동지 머리가 여자처럼 길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머리 깎으라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1: 고맙지만은 류영이 오늘은 안 돼요.
0: 그럼 언제 갈까요? 류영이가 풀이 죽어 물었다.
1: 솔직히 말하지.
0: 모태똥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농담인 듯 아닌 듯 말했다.
1: 한번 멋지게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머리가 삼천자가 되어도 안 자를 겁니다.
0: 그는 류영을 보며 겸연쩍게 웃었다. 그러고는 오회병과 함께 뜰을 나서서 홍군 본부를 향했다. 홍군 본부는 강서묘라고 부르는 옛 절에 있었다. 허름한 절이지만은 다른 농가보다는 넓었다. 모태똥은 밭 가운데 난 오솔길을 지나 작전실에 이르렀다. 졸레와 주더 작전국장 설풍이 지도 앞에 코를 박고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태똥이 밝은 얼굴로 들어서자 졸레는 벌써 대책에 섰다는 걸 알아차리였다.
2: 신통한 방법을 찾아나 보군요.
0: 모태똥은 다른 사람이 더 없는 것을 보고는 여유있게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나직히 말했다.
2: 아무래도 말머리를 돌려야겠습니다.
1: 말머리를 돌린다고요?
0: 졸레가 눈을 반짝이었다.
2: 다시 동제 준이로 가자는 겁니까?
1: 그래요.
0: 모태똥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2: 지금 전세는 불보듯 뻔합니다. 적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홍군을 치려고 하죠. 그러니 이곳에 더 머무를 수를 없는 노릇이고 30개 류가 넘는 적의 부대가 장강을 막고 있어서 북으로 장강을 건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준이 지역은 병력이 허술하니까 한번 호되게 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나중에 적들이 우리가 간 곳을 알아낸다 해도 그때는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3: 묘한 수군, 묘한 수야.
0: 주덕이 희색이 만면하여 손을 비비며 말했다.
2: 적들은 생각도 못할 테니 뒤통수를 제대로 칠 수가 있겠어요. 훌륭하군요.
0: 졸대가 감탄하며 덧붙이한다.
2: 하지만 우리는 북으로 장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적이 착각하게 말이죠. 이를테면 일부 병력을 주력부대로 위장을 시켜 기강 쪽으로 보내는 거죠.
0: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지도에 있는 기강을 바라보더니 머리를 끄덕이었다. 졸레가 내놓은 계획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전국장 설풍이 이마살을 찌푸리었다.
2: 지금 산 아래에 적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산을 못 내려가거나 적들한테 발목을 잡히면은 어쩝니까?
0: 모태똥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여유 있는 얼굴로 대꾸를 했다.
2: 그럴 리가 없습니다.

0: 이번에 우리는 오솔길을 골라다니면서 큰 길을 모두 적에게 내줄 거거든요. 산과 산은 모두 이어져 있으니 적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길을 다 막겠습니까? 적들이 눈치 못 채게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번에 거치장스러운 장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1: 조울래가 말했다.
0: 요백성 동지가 부대에서 돌아오면 자세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합시다.
1: 그때 통신원이 전보문을 갖고 들어왔다. 조울래는 전보를 보더니 슬며시 웃으며 모태똥에게 전했다.
0: 설악이 보낸 전보인데 보십시오. 금방 해독했다는군요.
1: 조덕도 가까이 다가왔다. 전보는 홍군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써놓고 홍군을 동안에 든 주인의 어쩌네 하고는 이렇게 맺었다. 공산당 비적 주력부대는 우리 사천 운남 군대한테 당하고 서쪽으로 자시, 진웅, 우가 지역으로 도망쳤다. 거기에서도 발붙일 곳도 없는 데다가 굶주리고 지쳐온 데서 약탈을 일삼고 노약질을 하는 떠돌이 도둑대가 되었다. 괴수 조덕과 모태똥은 변장하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짜하다. 모태똥과 조덕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태똥은 담뱃재가 옷에 튀는 줄도 모르고 웃었다.
0: 맙소서. 지금 우리는 물살 틈 없이 포위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니 길이 없고 땅으로 숨어들려니 문이 없는 처지가 돼버리는데 어디로 도망가지? 이제는 꼼짝 못하고 잡혔군.
1: 주덕이 경멸하듯 말했다.
0: 장계석이 이따위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아래 놈들도 가짜는 소식만 꾸며 보내는군요. 불쌍한 놈들.
1: 종소리가 요란하고 적은 바싹 추격해옵니다. 어지러운 종소리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태어났다.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새도 없이 종망이 떠나는 하자제는 속으로는 피를 흘리며 또 한 번 참기 어려운 고통에 빠진다.

친구는 28일부터 자시 동쪽으로 몰래 진군하다가 저항하는 귀주 군대를 눈 깜짝할 새 물리치고 이랑탄과 태평나루토에서 두 번째로 척수하를 건넜다. 그리고 습수의 구석진 오솔길을 따라 서둘러 동제로 진군했다. 포상 울리며 사천 군대가 뒤를 쫓아왔다. 산은 온통 안개로 뒤덮였고 하늘도 어슴푸레하였다. 귀주에는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움직임이 재빠르기로 이름난 중국 로농 홍군이지만은 지난 한동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느라 느려 터질 수밖에 없었다. 자시에서 재편성을 하고 나니 장비가 가벼워져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간부 휴양년의 젊은 연장 후정은 부대원들의 행동이 가뿐하고 빠를수록 더 힘들고 어려웠다. 원인은 간단했다. 이연은 특수연이기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름 있는 다섯 노인 가운데 세 분이 이연에 있었다. 또 등용초와 하자진처럼 장정에 나선 여성 전사 30여 명이 대부분이 이연에 있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고위급 간부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후정은 워낙 다른 군에서 의무대장으로 일을 했다. 외에서 휴양년으로 가라고 하자 그는 골치가 아파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가 휴양년으로 가기 힘든 이유를 대려는데 명령을 전하러 온 사람이 물었다. 동지는 공산당원이겠죠? 그런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곧 추울 내가 홍군 종청 집입원 자격으로 그를 찾았다. 부드럽고 친절한 대화였지만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호정동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동지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졸레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후정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0: 맡았다. 무엇보다 동필무 서특립 사각제 세 노인이 가장 걱정이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지만 노인들은 대오에서 뒤처지지도 않았고 수경제 이름에는 이일저일을 앞장서서 거들었다. 특히 동필무는 이 특수른 지부서기를 맡고 있었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을 하는 데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옳은 방향을 찾아 세심하게 풀어나갔기에 일손을 반은 들어주었다. 여성 동지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승부욕이 어찌나 강한지 남한테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정중의 여성 동지들이 아이를 낳는 일만은 좀처로 익숙해지지 않았다. 처음 부딪혔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그 여성 동지는 걷다가 진통이 왔다. 수경제 거의 이르렀을 때는 어느새 피가 두 바지가랭이 사이로 흘러나왔다. 후정은 바짝 긴장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얼른 두 여성 동지를 찾아 부축하게 했다. 어렵사리 2-3리길을 걸어 제일 가까운 집에 찾아들어가 어두운 집 위에서 겨우 아이를 낳게 했다. 두 번째도 또 다른 불안이 있었다. 이 여성 동지도 행군을 하다가 진통이 왔다. 다행히 길가에 집이 있어서 무작정 둘치없고 들어갔다. 그런데 진통이 심하여 대굴대굴 뒹굴어도 아이는 쉽사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쫓아오는 적군의 총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버리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함께 포로가 돼야 할지 후정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했다. 다행히 동필무가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더니 뒤에서 옹호를 맡고 있는 오군단 구단장 동진당들어 한동안 더 붙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진당은 통쾌하게 대답했다. 동어르신 천천히 나오라고 하십시오. 아기는 한 시간 뒤에야 나왔다. 오군단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옹호한 끝에 아기는 세상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또 언제 아이를 낳게 될지 몰랐다. 이번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후정은 하자진의 들것을 바싹 달았다. 동필무와 외과 의사 리치, 간호사 이수죽도 함께 움직이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동필무가 꼼꼼하게 챙긴 덕이었다. 그렇지만 언제 아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었다. 엊그제도 하자진이 배가 아파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킨 적도 있었다. 좀비를 다 갖추고 기다려봤지만은 소식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진통이 왔지만은 별일이 없었다. 하자진은 겉보기에는 부드럽지만은 속은 단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형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아름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 더욱 때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강부 휴양연은 깊고 외진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 하자제는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들것에 누워있었지만은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들것에 누워 자면 아주 편안할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귀주의 산길은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였다. 들것을 든 사람은 발밑을 보기가 어려워서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다. 후정은 들것 대원에게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일렀다.
1: 제발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라. 이제 곧 수경지 닿을 텐데 거기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0: 후정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자는 듯 누워있는 하자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동필무를 보고 말했다.
1: 보안이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아니, 그래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0: 동필무는 언제나 침착하고 노련하였다. 두 갈래 검은 수염

엎드리고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찼으며 그 위에 외투를 걸쳤는데 걸음이 날랬다. 긴 두루마기를 입고 베레모를 쓰고 다니던 젊은 시절과는 모습이 완연 달랐다. 과연 동필무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뒤에서 토성이 울리더니 곧 기관총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적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야단나군. 구정이 속으로 투덜댔다. 일이 또 지난번처럼 되지 않을까 더럭 겁이 났던 것이다. 후정은 저도 모르게 동필무를 바라보았다. 동필무도 마음이 급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앞에선 동지들도 좀 빨리 그러라고 하세요. 부대의 행군 속도가 빨라지었다. 한참 들추며 가던 들것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바삐 다가가보니 하자진의 낯빛이 해스켰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돋아 있었다. 후정은 순식간에 마음이 조나들었다. 사방에 마을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아픈 안개에 가려운 구불구불한 오솔길 뿐이었다. 등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효정이 속이 타서 물었다. 먼저 앞으로 가서 집 있나 보세요. 동필무가 고갯짓을 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들것을 들고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달리듯 걸었다. 호정은 걸으면서 두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3리쯤 걸었을 때 눈치 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호련장 동지, 저기 삼모통에 집이 보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2편 준비했습니다. 처음 감상할 수필은 애두름법이고 다음 작품은 달팽이입니다.

송날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벌판으로, 태풍이 휩쓴 마을로, 홍수가 삼킨 배후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서슴없이 달려가는 역행하는 사람들. 나라와 인민이 수교하는 곳에는 언제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병마를 지키는 여

수필 애도름법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애도름법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가 있다. 딱히 책에 적힌 정해진 법칙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학설도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삶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애도름법은 곧 느긋하게 여유롭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며 지친 마음에 내리는 잔잔한 비와 같다. 나는 어릴 적부터

조급한 성격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하고 기다리는 것을 못 참고 조그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이 긁혔다. 무엇이든 빨리, 확실히, 직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심하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늘 그런 나를 보며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 애드름법으로 살아봐.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느리게 가면 뒤처지고 여유를 부리면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았고 세상은 언제나 빠르게 달리는 자신만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애드름법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삶이란 한 번의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이란 것을 알게 됐고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좋은 곳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여유를 잃은 채 달리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을 배웠다. 애드름법은 게으름도 아니고 나태함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이다. 흔들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깊은 태도이다. 자연을 보면 애드름법이 가장 잘 드러난다. 봄의 꽃은 피고 싶을 때 피고 여름의 나무는 자랄 때 자라고 가을의 열매는 익을 때 익고 겨울의 땅은 쉴 때 쉰다.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봄에게 여름을 재촉하지 않고 가을에게 겨울을 강요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저절로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고 그 속도 그대로 아름답다. 자연의 애드름법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 삶도 자연처럼 때를 기다리고 흐름을 따르고 여유를 품을 때 진정으로 빛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애드름법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이고 단기적이다. 스마트폰은 한순간에 지연도 용납하지 않고 인터넷은 클릭 한 번에 모든 것을 갖다 주며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고 비교하고 앞만 보고 달린다. 성공은 빨리, 성과는 확실히, 결과는 당장에 보여야 한다는 압력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마음을 잃어간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애드름법은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약과 같다. 지친 마음에 쉼을 주고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삶의 방식이다. 애드름법은 첫째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열매가 달콤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살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기다리는 동안은 외롭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있기에 더욱 값진 결실이 찾아온다. 애드름법은 기다림을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즐기는 것이다. 그 사이에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듬고 천천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나는 한때 꿈을 이루기 위해 너무 급하게 달렸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조그만 진도가 느리게 나가도 초조해했다. 남들은 빨리 이루는 것을 보며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그 느낌을 느꼈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피로해졌고 오히려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애드름법으로 살아봐. 그 순간 나는 무리하게 달린 것을 멈췄다. 조금 느리게, 조금 여유롭게 자신의 속도를 찾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속도를 늦추자 오히려 길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마음이 차분해지

면서 일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에드룸법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가는 지혜였다. 둘째로 에드룸법은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삶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다. 계획이 어긋나고 기대가 빗나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반항하고 억지로 바꾸려 하고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린다. 하지만 에드룸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끼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을 견디고 길이 막히면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고 더욱 강해진 방법이다. 비바람이 불면 나무는 가지가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너무 강하게 버티지 않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바위는 굳건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흐리는 물에 의해 조금씩 깎여나가고 물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끝내 바위를 이긴다. 에드룸법은 바위처럼 굳게 버티는 힘이 아니라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힘이다. 셋째로 에드룸법은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마음이다. 현대인들은 큰 성공, 큰 기쁨, 큰 만족만을 찾는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만 에드룸법은 가까운 곳에는 행복을 찾는 것이다. 아침에 창밖으로 비친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책을 읽는 조용한 시간, 가족과 나누는 간단한 대화, 바람이 부는 소리, 잔잔한 파도 소리,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진정한 삶의 기쁨이 된다. 에드룸법으로 살면 멀리 있는 행복을 쫓지 않아도 이미 주변에 행복이 가득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에드룸법을 배우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주변 풍경을 느끼며 걷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일을 할 때는 급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세상이 더욱 부드럽게 보인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에드룸법이 갖다준 가장 큰 변화이다. 에드룸법은 또한 관계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부딪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럴 때 조급하게 말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빨리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어긋난다. 하지만 에드룸법으로 대하면 다르다. 천천히 들어주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이해하려고 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모두 에드룸법으로 키워야 한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우고 시간을 두고 키워야 진정으로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에드룸법을 게으름으로 오해한다. 느리게 사는 것이 라태하고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에드룸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제대로 꾸준히 하는 것이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고 강우린 순식간에 멀리 가지 않지만 끊임없이 흘러간다. 에드룸법은 꾸준함과 인내심이다. 조급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살다 보면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다. 인생의 어려움, 슬픔, 상실, 좌절이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기 쉽다. 그럴 때일수록 에드룸법이 필요하다. 너무 겁먹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않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으면 된다. 파도는 언젠가 지나갔고 바람은 언젠가 멈추고 어둠은 언젠가 밝아진다. 에드룸법은 그 시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흔들리지 않은 정신, 흩어지지 않은 마음, 그것이 에드룸법의 본질이다. 에드룸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천천히 숨을 쉬고 주변을 둘러보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품고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온해진다. 오늘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수많은 일들, 기대들, 압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에드룸법을 잊지 말자. 느리게, 여유롭게,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소한 행복을 모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에드룸법이다. 에드룸법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내리는 위로이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억지로 버티지 말고 그저 에드룸법으로 살아가면 된다. 자연처럼, 시간처럼, 마음처럼 부드럽고 깊고 진실하게

소필, 달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세상에 아주 작고 느린 생명이 하나 있다. 바로 달팽이이다. 봄비가 내리고 땅이 촉촉해지면 길가 풀밭에서, 담벼락에서 혹은 집 화분 잎사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생명. 달팽이는 너무나 느려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한심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약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달팽이를 관찰하며 이 작은 생명 안에 삶의 가장 깊은 진리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다. 달팽이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약해 보이지만 스스로의 집을 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며,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지녔다. 어릴 적 나는 달팽이를 보면 이상한 생각을 했다. 왜 이렇게 느릴까? 조금도 빨리 가지 않을까? 왜 하늘거리는 껍질을 지고 다닐까?

주변의 개미들은 졸지어 빠르게 움직이고 매미는 높은 나무에서 힘차게 울고 나비는 훨훨 날아다니는데 오직 달팽이만 혼자 느리게 기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달팽이에게 안타까움을 느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언제나 뒤처지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어른이 되면서 달팽이의 삶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모두들 앞만 보고 달려간다. 조금만 쉬어도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나를 조여왔다. 그럴 때마다 길가에서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면 문득 숨이 돌아오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달팽이는 아무런 조급함도 없이 아무런 불안함도 없이 오직 자신의 속도대로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 그 자체였다. 달팽이의 가장 큰 특징은 느림이다. 하지만 느림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달팽이는 자신이 갈 길을 알고 있다. 비록 한 걸음 한 걸음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걸음은 절대 헛되지 않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몸 전체를 사용하고 땅에 단단히 붙어 앞으로 나간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그 움직임은 결국 어느 순간 목표에 닿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이다. 빨리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곳에 도착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면 길을 잃고 주변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놓치기 쉽다. 달팽이의 느림은 서두르지 않는 지혜이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용기이다. 달팽이는 또한 스스로의 집을 치고 다닌다. 부드러운 몸을 감싸는 단단한 껍질은 그에게 피난처이자 안식처이다. 위험이 닥치면 몸을 움츠려 껍질 속으로 숨고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어 길을 간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 상처받는 순간,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껍질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음의 방어벽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이고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다. 달팽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길을 간다. 그만큼 자립적이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달팽이는 조용한 생명이다. 시끄럽게 주장하지 않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다른 이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와 욕심과 경쟁이 넘쳐난다. 모두가 자신을 알리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하지만 달팽이는 조용함 속에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히, 꾸준히,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달팽이가 가진 아름다움이다. 달팽이의 느림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느리게 걷기 때문에 주변의 풀냄새를 맡을 수 있고 흙의 촉촉함을 느낄 수 있고 작은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놓치는 것들이 많지만 달팽이는 천천히 걷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기쁨들을 모두 느낄 수가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쉽다. 가족의 소중함, 친구의 따뜻함, 일상의 작은 행복들, 자연의 아름다움. 이것들은 느리게 여유롭게 살아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달팽이는 우리에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음을 알려준다. 달팽이는 또한 인내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은 인내 그 자체이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꾸준히 노력하고 힘든 순간을 버텨내야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달팽이는 그 인내를 몸으로 보여준다.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인내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어느 거대한 생명보다도 위대해 보인다. 가끔 달팽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너무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 너무 빠른 길을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은지? 그럴 때마다 달팽이는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너 자신의 속도를 찾아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닿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차츰 가라앉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달팽이는 비록 작은 생명이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느림의 미학, 자립의 태도, 인내의 힘, 조용한 아름다움, 꾸준함의 가치.

길을 간다.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달팽이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단순하게 돌아가야 한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달팽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이다. 세상에는 빠르게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느리게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빠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느림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달팽이는 느림으로 세상의 존재 의미를 더하고 우리에게 잊었던 자유와 행복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나는 달팽이를 사랑한다.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가장 강한 삶의 힘을 지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달팽이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조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다. 달팽이는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오늘 하루 천천히 차분하게 꾸준히 살아보려 한다.

편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경 총수인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초를 찾아 고찰을 하면서 변강민족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배지는 물론 전국의 향촌진흥 노정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3: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문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왕청은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을 하여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병 총서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고찰하면서 논두렁에서 수확 정황을 묻고 농가에 들어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습금경 총석의 간곡한 당부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고 변강 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서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 대지는 물론 전국 향촌진흥 노종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일전 화룡시에서는 가문 분쟁 11년 홍은 변강 벽꽃향 11주년 계를 주제 활동을 펼쳐 광동촌이 지난 10여 년간 특색 농업을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융합을 추진하며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조화 향촌을 건설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농업 현대화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서 새농촌 건설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화장실 혁명을 일으켜 농촌 대중들이 위생적인 화장실

치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습근병 총석의 간곡한 당부는 지난 12년간 광동촌이 질 높은 발전을 이룩하는 행동 지침으로 됐습니다. 현재 광동촌의 전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전촌 200여 가구 촌민 가정이 모두 무해화 위생 화장실 개조를 완수하였고 전역의 오수 도관망을 부술했으며 촌내 주요 간선도로를 전면 경화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의 부대봉사시설도 지속적으로 승격됐습니다. 대형 관광객 봉사중심, 생태주차장, 견학체험기지 등이 구전하게 갖춰졌고 전반 봉사질도 일정 향상이 됐습니다.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기지 길림 만화 영화학원 브랜드 활동 책임자 주남입니다. 이 전시품들은 모두 우리 학원에서 창작 내용을 깊이 개발하고 자체 IP를 부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한 실천 성과입니다. 향후 길림 만화 영화 학원에서는 산업과 교육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본토 특색 문화를 깊이 발굴하며 전국 우세로 지방 문화 산업 질 향상과 성격의 힘을 보태 지역 문화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하렵니다. 초원입구 향촌 장터에서는 현지 유기입살의 향기가 풍기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독특한 맛을 자랑을 합니다.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당시 습근병 총서기가 한 간곡한 당부는 광동촌 산업발전의 앞길을 밝혀줬습니다. 지난 11년간 광동천에서는 해란강반 한냉지 흑토지 생태자원 우세 입각하여 입살 특색 주도 산업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해남 중지룡성 노과기술위원회사 전주제 벼육종팀 책임자 설천입니다. 이 디지털 농장은 여러분 인상 속에 일반적인 논과 다른 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이곳에 농장을 건설한 이래 우리는 우수한 교품종 18가지를 선별했습니다. 디지털 농장 구역은 산무남짓한데 정밀한 계획을 거쳐 한해 최고 4천여종 재료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자연환경이 좋고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갖춘 이 양질 벼산지에서 적합한 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맛있다, 나량 등 브랜드가 이끄는 연변입산은 사면팔방으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5만 톤이 넘는 양질 중고급 입살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변입살의 1kg당 판매 가격은 10년 전에 5원 내지 10원에서 현재 12원 내지 25원으로 뛰어올라 진정 좋은 쌀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광동촌은 벼산업 사슬에 의탁을 하여 단일한 재배 모식을 타파하고 사계절 관광 전원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논 사이로 분홍색 관광 소형 궤도차가 달리고 연도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볕집 조형원에서는 볕집을 이용하여 민속화 농경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만들고 집단 의자와 창의 사진들 등을 설치해 볕집을 순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성 명예 문화관광 집단위원회사 이사장 조리 김형우입니다.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올해 식사, 숙박, 유람, 우락 전반 종목이 돼서 재승격을 했지요. 지난해 내놓은 138원 세트표를 토대로 올해에는 298원 자유이용카드를 내놓았습니다. 7월 상순부터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견학단체들이 광동촌을 찾아 참관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이미 10여 차례 견학단체 를 접대했으며 접대 인수는 연 2만 명 내지 3만 명에 이릅니다. 산업 역량 강화, 문화 관광 흥업, 민생질 향상에 힘입어 광동촌의 발전 동력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촌의 관광객 접대수는 연 45만 명을 돌파했고 촌 집체 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했으며 촌민들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고유하고 외진 변강의 작은 마을은 전역 산업을 연결하고 대중의 공동 부유를 떠받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로 탈바꿈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서기이고 광동촌 당지부서기이며 촌민위

0: 국면의 주임인 김헌입니다. 향후 우리는 습금융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지속적으로 명기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 융합 발전 모색을 통해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촌민 소득을 누리며 촌 면모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렵니다. 아래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라는 제목으로 있는 연변일보 논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소비는 경제 상승을 이끄는 기초 동력이자 시장 활력과 민생, 온도, 도시 매력을 반영하는 청호계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장성을 했는데 장성률이 전성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도 이상 사회소유품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장성을 했으며 장성률은 전성 평균보다 5%포인트 높아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매액이 1억 원을 돌파하는 10대 중점 품목 가운데 담배와 주류, 석탄 및 제품류, 일용품류, 자동차류, 통신기기류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장성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치는 시장 열기를 증명을 하고 장성은 발전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소비 안정 확대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지역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소비의 내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상반기 전주적으로 소비권과 보상 판매 자금 총 1억 1,500만 원이 사용되어 16억 원에 달하는 소비를 이끌어냈으며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을 20%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소비 장성의 강력한 동력은 시나리오의 혁신과 경영 모식 승격이 결부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도시 매력과 브랜드 활력이 서로 조화를 이룬 결실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조에서는 온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경영 모식과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혜택 등 활동으로 인하여 한도액 이상 음식점들의 고객수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는 소비 열기를 낳고 소비 동력은 발전을 이끕니다. 우리조는 변강 특색에 발을 붙이고 시나리오 혁신을 깊이 파고들어 명절의 반짝 인기를 도시의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정책적 혜택을 눈에 보이는 발전 성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나리오가 구동하고 경영 모식이 동력을 부여하는 연변 특색 소비의 승격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연변은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유기적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내수 잠재력을 자극시켜 변강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고 상업 분위기를 더 짙게 활력이 더 넘치게 함으로써 소비 시장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확장을 추진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축적할 것입니다.
1: 지난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왕청현의 일부 촌툰이 홍수재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청진 춘하촌 촌 내 도로와 골목에는 아직도 감탕이 남아있어 촌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줬습니다. 왕청진 당위에서는 신속히 인원과 기계 설비를 동원하고 감탕 제거 전담반을 모어 전역에서 재개 후 환경 정비를 전개했습니다. 대형 장비를 출동시켜 간선도로에 두텁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실어내는 한편 당원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삽을 들고 골목길과 집 앞 뒤에 들어가 세밀하게 감탕을 제거해 촌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왕청현 왕청진 진장 최설화입니다. 현재 춘하촌 상주 가구는 60가구이고 인구는 98명입니다. 지금 47명이 집중 대피소로 대피했는데 빈틈없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진의 기관 간부들과 재해를 입지 않은 기타 촌툰의 촌민들을 동원해 함께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진 당류와 정부에서는 춘하촌 환경 복구에 힘써 촌민들이 하루빨리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0: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관향 관련 부문에서는 대형 기계 설비를 제때 조달해 긴급 구조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또 관할 구역 내 파선 도로, 교량, 하천 연안 제방 등 관건 기초시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와 장애물 제거, 보강 및 긴급 보수를 전개해 하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왕정현 개관향 인대조석 왕상봉입니다. 개관향의 수재가 발생한 후 향정부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와 각 촌의 간부들을 조직해 여러 촌툰의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대형 기계 설비를 동원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도로, 교량과 제방을 제때 긴급 보수하고 재해 지역 대중도 제때 대피시켰습니다. 감탕 제거 작업이 질수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피한 대중의 배치 정황도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됐습니다. 왕정현 현성의 대피소는 방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식당에는 입살과 밀가루, 식용유, 과일의 냄새가 충분히 비축돼 있었고 사업일꾼들은 점심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로인들이 많은데 비추어 배치된 간호인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로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폈습니다. 왕정현 민정국 부국장 류각기입니다.
1: 왕정현 민정국.
0: 왕정현 민정국에서는 대중 12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봉리원 대피소에 있는 로인들을 위해 차량 보장, 인원 보장과 의료 보장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인들은 이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재해에서 사전에 조기 경보를 한 덕분에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고 대중의 물품 손실도 없었습니다. 왕청 태긴 의료 양로 건강양생중심 총경리 양강입니다. 매일 로인들의 하루세끼 식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피해온 로인들에게는 식당에서 과일을 비롯한 음식도 더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왕정현 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맞받아 나아가면서 전사회가 손잡고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의 전면 승리를 힘써 쟁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의 즈음에 연변박물관에서는 홍색 유전자 전승 파란 만장한 세월의 경리를 주제교양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몰입식 관람, 로병 강연, 과학보급 수업과 수공 체험을 결부하는 형식을 통해 로소 두 세대의 홍색 전승 교량을 구축하고 변강 대중의 애국 옹군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7월 30일 오전 연변 박물관은 장엄하고 열렬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활동에서는 퇴역 로병, 연변 로간부 대학 학원과 소학생들을 초청해 로인과 어린이가 짝을 모아 서로 돕는 새로운 형식으로 몰입식 홍색 견학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소선 대원들은 앞으로 나가 퇴역 로병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드리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로병 대표와 소선 대원들은 함께 고전 홍색 가요를 불렀습니다. 격앙된 선율이 박물관 대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현장 관광객들도 오성 붉은기를 흔들며 합창해 옹군 애국 정회를 표달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피어린 분투 공동항전 전시청에 들어가 해설원을 따라 연변의 혁명투쟁사를 되새겼습니다. 한 폭 한 폭의 진귀한 사료와 한 점 한 점의 혁명 문물은 연변 군민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며 용감히 분투한 파란만장한 려성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병 전문 전시구역에서 퇴역 로병들은 자신들의 군인 경력과 결부해 변강 건설, 변강 수비와 난관 돌파에 관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홍색 과학 보급 교실에서는 사업일꾼들이 건군절 유래와 해방군 전사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묵묵히 변강을 지켜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에서 퇴역 로병과 소학생들은 함께 목재, 오각별 장식품을 만들며 세대 간 거리를 좁히고 홍색 역량을 전했습니다. 연길시 소학생 하금동입니다. 할아버지들의 군인 경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고향과 조국을 건설하고 합격된 공산주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활동은 참관, 경청, 학습과 체험을 하나로 융합해 퇴역 로병들이 지난 나날을 되새기고 분투 려정을 추억하게 했으며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홍색 역사와 군인의 담당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연변박물관은 연변의 중요한 홍색문화 전파 진지입니다.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이번 주제 교양 활동을 기획한 것은 연변박물관의 애국주의 교양기지 직능을 발휘하고 로병과 청소년들의 대면 교류를 통해 두 세대가 초심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동에서는 실경 수업으로 로소 전승의 교량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군인 정신을 배우고 대대로 이어지는 분진 역량을 응집하게 했습니다.
2: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8월 1일 저녁 6시에 홈장에서 남경 도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반에 왕청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연변축구연맹전 왕청훈촌경기가 날씨 원인으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반으로 경기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무더운 여름 모두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는가요? 네, 오늘은 더위를 이기는 지혜가 담긴 음식 바로 삼계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삼계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이열치열이죠. 네, 뜨거운 삼계탕으로 땀을 흘려 몸속의 열을 밖으로 빼내고 이른 기온을 채우는 원리입니다. 주재료인 닭고기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여기에 인삼, 마늘, 대추밤 등을 함께 넣고 푹 고아내면 몸속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이 재료들의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인삼은 기운을 보충하고 피를 보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몸이 허약한 분들의 영양 보충에 좋죠. 네, 대추는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보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며 마늘은 신경 을 안정시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피부 혈액 순환을 좋게 합니다. 네, 이렇게 삼계탕은 기력 회복과 원기 보충에

탁월해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은 물론 병문안이나 출산 후 회복 식사로도 사랑받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삼계탕이지만요, 모든 체질에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상의학에서는 삼계탕이 주로 소민 체질에 더 잘 맞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양인이나 태어민 체질의 분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무리하게 드시면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위를 이기는 지혜 삼계탕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중복, 말복, 이름만 들어도 땀이 솟는 이 시기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네, 옛 사람들은 이 뜨거운 기운을 쫓아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지혜를 택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고전 황제의 내경은 여름에는 땀을 통해 몸 안에 로폐물을 배출하고 가을에는 받아들여 기운을 저장하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이 중복과 말복이 주는 지혜 더위의 정점을 넘어 이 환절기를 준비하는 우리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연변중이병원 주임 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삼복은 이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우리 중복은 더위의 중간, 말복은 더위의 끝을 의미하죠.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덥고 습한 때입니다. 중복, 말복의 이 몸 관리는 초복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 네, 우리 삼복은 삼자니까 초복, 중복, 말복 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 네. 사실 초복은 우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단계로 네. 몸이가 더위에 좀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이때는 그냥 그저 체온 조절하고 좀 이 보양한 중점도 좀 가볍게 네. 두면 되고 예, 지금은 네. 중복이 될 때는 중복은 우리 1년 중 가장 덥고 습한 이 최고조 시기로 되니까 이때는 우리 체내 열이가 축적되고 기력이가 급속히 소모되므로 사실 초복보다 요 중복 네.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맥이 없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좀 허한 감이 나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이가 원래 여름에는 좀 산분쉬라고 하는 네. 조금 허한 거는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네. 분들은 아 이쯤에 풀씨를 맥이 없고 이러면 혹시 무슨 큰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이 중복 이때가 사람이 맨 안에 이 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 열도 잘 배출하지만 이 진액 보충을 동시에 해야 되고 네. 땀이 너무 많이 나면 그만큼 또 수분도 우리 들어와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열 배출하고 진액 보충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하고 네. 예, 그리고 말복은 입추 뒤라 이제 리추가 인참 오잖아요.
0: 네.
1: 리추면 들어봤던 어느 가을이가 서서히 들어선다는 것을 하니까 네. 예, 가을에는 사실 좀 어떻게 말할까 마르잖아요.
0: 네.
1: 아, 예, 그래서 이쯤에는 좀 우리 폐를 좀 윤택하는 이런 보습 이런 관리로 이렇게 전환해야 네.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예, 정적으로 말하자면 초복은 적응으로 유지하고 네. 중복은 열도 해소로 주의하고 네. 말복은 가을을 대비해서 이 우리 보양이가 양 지른하기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0: 그렇네요. 초복, 중복, 말복 다 틀리는데요. 이

0: 삼복은 삼복 중에서도 특히 덥고 습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낮에는 체력이 급격히 소모되고 밤에는 열대야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중복 기간 동안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 그 예방 방법 무엇인지요?
1: 예, 사실 중복은 우리 건거습으로 거습 이도 많잖아요. 네. 요즘은 비도 자주 오고 하니까.
0: 그렇죠.
1: 예, 이럴 때면 우리가 열사병, 예, 그리고 습진. 네. 요즘에 습진이 떠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리고 지금 식중독도 네. 많아요. 식중독은 사실 우리 음식을 해서도 점심에 어떨 때는 아침에 한 것도 점심에 그렇죠. 먹자 하면 어떨 때는 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우리 또 이 저녁에 온도가 지금 25도 아래로 내려앉았잖아요. 네. 예, 사실 25도 이상이면 우리 이거 열대야 네. 이라고 하는데 이쯤에는 자는 것도 잠들기 바쁘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쯤에는 불면도 더 많아지고 네. 기력이 또 저하되고 네. 그리고 비위 또 이 습 때문에 소화 불량이 많이 빈발하게 발생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예방 방법으로는 네. 11시부터 오후 4시 이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0: 네.
1: 이쯤에 제일 햇빛이가 강하잖아요.
0: 네, 네, 네.
1: 예, 그리고 수시로 우리 좀 미지근한 물 네. 혹은 이런 어미자 이런 차로 진액을 보충하며
0: 네.
1: 예, 저녁에는 주위 네. 쪽으로 이 습기를 배출하고
0: 네.
1: 근데 이 주위 물을 너무 뜨거운 거 말고 한 40도 네. 이쯤에 물로 습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 기름지고 맵고 짠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되고
0: 네.
1: 예, 그 비위에 부담을 줄여야 하니까
0: 예,
1: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우리 선풍기든 에어컨든 이런 직접적 바람은 금지해야 되니까
0: 네. 예,
1: 그러면 이런 바람이 더욱 저녁에는 이 습기가 몸에 침범되니까 이런 네. 것을 막아주면 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중복에는 열사병, 습진 예방, 식중독 예방에도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이 말복은 립추 이후에 찾아오기 때문에 더위가 끝나간다는 그 심리적 안도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온은 여전히 높아 방심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말복에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위험과 더위가 끝났다는 안일함이 부르는 건강 문제 무엇인지요?
1: 예, 네, 우리 말복이 대표적 위험은, 그니까, 가을 추위가 서서히 내려오는데, 네. 사실, 예, 이것이 여름에 냉기와 겹쳐서 하면, 습이가 한스러도 되니까,
0: 네.
1: 예, 이 여름에 더울 때는 스러운데, 습열인데, 이쯤에는 한스가 더 되니까,
0: 네.
1: 예, 찬 기온도 들어오니까,
0: 네.
1: 예, 이래서 이쯤에는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고,
0: 네.
1: 사실, 이쯤에는 우리 열독이 폐하고 위에서 머물며 잘 나오지 않으니까
0: 네.
1: 기침, 인후염 이런 것이 많이 네. 발생하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아침 저녁은 찬데 점심에는 또 덥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럴 쯤은 우리 이 일교차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환절기도 감기가 쉽게 오고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더위가 끝났다고 해서 뭐 찬 음료, 과일 또 냉과일 계속 먹거나 옷을 너무 얇게 입으면 우리 그 비위 한습이 더 심해져서
0: 네.
1: 설사도 생기고 복통도 생기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폐 진액이 부족하니까
0: 네.
1: 좀 마른 기침이 네. 오래 가고 그 여름이 이 피로가 좀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가 권태기가 쉽게 찾아오고 뭐나 하기 싫고
0: 네. 예,
1: 그런 상태에 많이 찾아옵니다.
0: 네. 그렇네요. 이 초복에 비해 중복과 말복은 체내에 더위가 누적돼 피로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 찾아오는 중복, 말복의 폭염, 초복 때와 다른 그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요. 또 누적된 이 더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복은 더위에 우리 적응하는 단계라 좀 가벼운 이런 냉가 위주지만
0: 네.
1: 중복하고 말복은 우리 체내 열도기가 너무 쌓여져 있는 상태니까
0: 네. 네,
1: 단순한 우리 그저 이렇게 찬 기로 식히는 게 아니라 이 습열하고 습사, 습시에
0: 네.
1: 이런 것을 배출하고 그리고 기력이 보충하는데 이렇게 같이 실행해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 축적된 더위 관리법은 우리 그 연잎차,
0: 네.
1: 荷叶,
0: 荷叶,
1: 예, 荷叶 차든 혹은 율무차, 이를 차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으로

0: 내부습 열을 배출하고 네. 예, 그리고 어전에는 좀 가벼운 이런 극기로 땀을 약간 흘려서 열을 네. 내며 그렇게 과도하게 난 땀은 진액이 손실로 되니까 네. 사실 우리 땀이 많이 날 때는 땀을 만져보면 좀 찐 이렇게 찐득찐득한 이런 땀은 귀신 그 진액이가 같이 나온 거니까 네. 예, 조금 아 그래서 물 같다 이런 거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땀이가 정상적인 땀이고 네. 예, 그래서 저녁에는 이 앞에 말한 이런 어미자 그리고 맹문동 마이동 네. 네. 이런 것으로 다려서 이 진액을 회복시키게 하고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중이 각도에서는 이 비위에 좋으니까 이제 그 무슨 삼계탕 뭐 네. 이러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그렇죠. 체질 따라서 네. 예, 이제 말한 것처럼 서민 비위가 원래 약한 사람들은 이것이 맞고 네. 예, 그리고 평소에 또 뭐 고혈압 아주 왕성한 이런 상태 분들은 드시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네요. 이자 오미자 맥동 마이동이죠.
0: 예, 그래서 생맥산이라 그이라 인삼무염은 우리 생맥산이라고도 하는데 네. 근데 혈압이나 높고 이런 분들은 인삼무염 말고 우리 싸쓴 더덕 있잖아요.
1: 아, 더덕.
0: 예, 이거 여섯 또 우리 예, 치료 회복에 또 도움이 됩니다.
1: 그러니까
0: 예, 생맥산이라고.
1: 예, 오미자 마이동 더덕.
0: 예, 더덕.
1: 이렇게 세 가지를
0: 예.
1: 같이요.
0: 예, 그리고 네. 뭐 혈압도 안 높고 평시에도 좀 기가 부족한 사람은 인삼 해도 되고 근데 어떤 분도 인삼이가
1: 안 맞죠.
0: 열이 쌍호화가 네. 하면 당삼 당선 네,
1: 당선 예, 예, 예. 된다 그 말씀이죠. 당삼도 예. 네 사실 오미자 맥동 더덕 인삼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잖아요. 예. 좀만 신경만 쓰면 뭐 같이 끓여서 차로 전하게 마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액 회복이 좋다 하니까요. 네 오늘 우리 중이 선생님께서 이 좋은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삼복하면 빠지지 않는 삼계탕, 추어탕, 장어 등 보양식은 이열, 치열의 원리에 따라 더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중복과 말복에도 같은 보양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단계별로 식단을 달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0: 예, 단계별로 식단을 이렇게 달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1: 네.
0: 예, 초복에는 우리 삼계탕, 네. 장어 이런 등 이 양이가 아주 왕성한 이런 강한 원성 보양식은 사실 초복에는 맞지만 중복에는 우리 과도한 열을 더해서 귀신 밖에 열도 많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쯤에 먹는 것도 열이가 너무 많은 거 먹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열도 더 악화시킴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중복은 그 좀 약간 청열하는 작용 있는 것으로 이제 말한 추어탕, 어리탕 예, 이런 것이 우리 중복에는 맞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이런 인삼이 이런 거 대신 이제 말한 뭐 맹문동 그리고 네. 이제 당삼 이런 것을 여서 시키며 기를 보충해야 되고 예, 말복은 사실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1: 네.
0: 습기 제거하고 폐염 보양으로 전화하니까 이쯤에는 우리 잉어
1: 네.
0: 예, 그리고 그 표고버섯, 향구,
1: 네.
0: 예, 이런 거 그리고 배리
1: 네.
0: 예, 이거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좀 폐에도 그런 언성을 낮추고 용기 보충에
1: 네.
0: 집중하는 이런 식단이니까
1: 네. 예,
0: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1: 예. 아, 그러니까 이 말복에는 잉어가 좀 좋네요. 그리고 표고 이제 버섯이라
0: 예,
1: 했죠.
0: 예, 예.
1: 배 등 음식. 초복에는 우리 삼계탕, 장어, 중복에는 청열 보양을 위조하는 추어탕, 오리탕 등 네, 이 계절의 절기에 맞는 음식요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복은 입추 이후에 오기 때문에 여름철 보양식에서 가을철 건강식으로 식단을 전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죠. 말복 이후 서서히 가을을 대비하는 음식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입추 후부터 이 말복부터는 우리 첫째는 습을 제거하는 데는 율무,
1: 네.
0: 팥 예, 이런 습을 제거하는 식재로 사용하고
1: 네.
0: 그리고 배리
1: 네.
0: 예, 그리고 백합 빨허
1: 빨허
0: 예, 빨허는 이 폐에 아주 좋은 이런 약재거든요.
1: 네.
0: 예, 식재기도 하고
1: 네.
0: 예, 그리고 맹문동 마이동 그리고 은행 인싱
1: 네. 네.

0: 음식은 사실 우리 뇌세포에도 좋으니까 네. 네, 이런 음식을 늘리는 것이 좋고 네. 그리고 냉한 이런 과일 사실 입추 이때 말부터는 우리 수박 뭐 참외 이런 것을 좀 자줄이고 먹지 말라는 네. 것은 아닌데 네. 예,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네. 예, 그리고 이럴 쯤 과일은 사과 포도 네. 이런 과일로 교체합니다. 네. 사실 입추 이 가을 때 포도가 제일 나올 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쯤엔 포도도 좋고 네. 예, 실제는 우리 국물 음식을 너무 이렇게 묽게 하지 말고 약간 네. 좀 진하게 해서 이 진액을 보충해서 가을 근조증을 예비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네. 지금 그 이 삼복에 찬 음식이 안 좋다 했지 않습니까? 특히 네. 과일 같은 거. 근데 어떤 분은 이 수박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수박이 어떻습니까? 중리학학도에서 볼 때.
0: 수박도 우리 팬 량하니까. 네. 네. 그렇게.
1: 그래도 참외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박은 그래도 괜찮다 해서 수박 요즘 즐겨 사먹거든요.
0: 네. 근데 또 당뇨 있는 분들은 아. 이 수박도 더 나니까.
1: 네. 네. 그렇네요. 이 고온 다습한 날씨는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중복 말복 기간 동안 특히 주의해야 할 식중독 류형, 식재료 보관 및 조리 식신 지켜야 할 수칙 무엇인지요?
0: 예, 이쯤에는 사실 이 고온 다습 이르시기에는 균이가 아주 많이 생기거든요. 네. 예, 사실 이 식중독은 이 여러 균이가 있는데 특히는 이런 수산물, 하이센나 네. 이런 계란 그리고 이 고기 이런 것이가 상온이 오래두면 인층 그 감염되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이 식재료는 산 후에 꼭 2시간은 내에 냉장 보관하고. 네. 예, 그리고 생선 고기는 충분히 이 가열 조리하며 그러니까 좀 오래 끓어서 푹 익게 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칼 도마나는 진짜 좀 도물로 한번 소독하는 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우리 다른 데는 다 주의하지만 칼 도마나 신경 안 쓰잖아. 그렇죠. 그 찬물에 쑥 하고는 네. 지워놨는데 사실 거기에 또 이 균이가 많이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남은 음식은 다시 먹을 때는 꼭 다시 재가열해서 먹고 네. 예, 이 야외 음식은 꼭 그런 그 아이스박스로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면 예, 지금은 저건이 좋으니까 뭐 가젯도 다 그 박스에 이어서 아니라 어른 그렇죠. 따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 네. 그것도 예전보다 많이 이 방치 방법이 많아져가지고 네. 요즘 것도 보면 식물 중독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병원에도 식물 중독으로 오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1: 그렇죠. 네. 근데 뭐 졸기 원인인지는 몰라도 그냥 온도가 괜찮은 것 같다. 집안이 너무 덥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녁 음식 이튿날에 보면 상하더라고요. 네. 네. 살짝 상해서 감히 먹을 네. 수 없는
0: 그리고
1: 상황이죠.
0: 어떨 때는 그냥 뭐 우리 냄새 맡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먹고는 네, 네. 꼭 네. 배출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그 음식하고 관계 있잖아요.
1: 네. 너무 그 신경 안 썼다가는 자칫 큰일을 네. 불러올 수 있죠.
0: 그리고 비위가 왕한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비위 약한 그런데요? 분들은 쉽게 이 네. 반응이
1: 그러니까 위부터 장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
0: 네. 그 우리 안에 균이가 그것을 죽일 수 있는데 네. 이 원래도 비위가 허악 사람들은 그 모이기잖아요.
1: 네. 그냥 뭐 조금 차다, 조금 이상하다 하는 음식을 드신 후에 금방 이렇게 배설되는 이런 경우는 이것이 비위가 약한 거로 봐야겠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네. 이 초복에 비해 중복과 말복은 열대야가 누적돼 수면이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중복 말복 기간 동안 숙면을 위한 생활 수칙과 수면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누적 영향 무엇인지요?
0: 예, 우리 중복 말복은 사실 이제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니까 네. 예, 저도 어제 보면 어제 전에는 저녁에도 29도 그냥 유지되니까 네. 이 열대야라 하는데 열대야가 지속되면 우리 잠들기 어렵고 네. 그리고 잣도 아주 얕은 잠. 네. 사실 창문을 열면 밖에 소리도 다 들린 그렇죠. 상태에 이렇게 해서 수면 부족이 누적됩니다. 사실 네. 이렇게 잠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 안 나고 그렇죠. 가품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0: 이가 우리 잠 제대로 못 자니까.
1: 네. 예.
0: 그래서 우리 이 더 잘 자자면 취침 이 두 시간 전에는 사실 우리 커피
1: 네.
0: 그리고 녹차 네. 그리고 탄산 음료를 마시지 말고 예 그리고 방 온도를 24도 내지 26도로 유지하면
1: 네.
0: 예 사실 에어컨 있는 집은 그것도 괜찮은 그 네.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이 발목 손목에라 이 미지근한 수건으로 찜질을 하면 그것도 이 기혈 순환을 돕습니다.
1: 네.
0: 예, 이래도 잠이 좋으니까.
1: 그렇네.
0: 예. 그래서 우리 수면 부족이가 오래가면 우리 비위 소화 기능도 저하되고 예매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통
1: 네. 네.
0: 그리고 또 이 감정 이런 불안정한 이런 상태도 이어지고
1: 네. 네.
0: 사실 이 가을 환절기 때 질병이 쉽게 이렇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사실 이 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하지만 이제 발목 손목에 찜질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이 따뜻한 수건을
0: 네, 그것은 미지근한 물로 그렇게 아, 너무 뜨거운 걸로 말고
1: 뜨겁지
0: 그냥.
1: 않고
0: 예, 예.
1: 그러니까 손목 발목 예. 뭐 여기에는 뭐 혈이 같은 거 있나요?
0: 예, 예. 손목 발목 그러니까 우리 이 손목 발목 여기에 우리 심장 안쓴한 이런
1: 네,
0: 혈이 많잖아요.
1: 저번에
0: 말하는 쓴만
1: 네네네네
0: 이러니까 예, 이쯤에
1: 네
0: 암은
1: 좋아요.
0: 예, 예.
1: 네.
0: 그리고 원래 우리 혈액 순환이 심장에서부터 이 발목, 발목 이기가 제일 멀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1: 네. 좋겠네요. 네, 무더위가 이어질수록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지죠. 초복 때보다 체내에 냉기가 더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중복 말복에는 냉방병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측정 실내 온도와 이 환기 주기 냉방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중복 말복은 이 에어컨 사용 기간이가 길어져가지고 우리 체내 냉기가 초복보다 더 훨씬 많이 축적되므로
1: 네.
0: 냉방병 위험이 급증화합니다.
1: 네.
0: 예, 사실 요즘도 보면 이 한 4일 전부터 불씨를 도와놨잖아요.
1: 네.
0: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1: 그렇죠.
0: 괜찮았는데 별로
1: 네.
0: 괜찮았다는데 어느 날 오후부터 불씨를 도와주는 감이
1: 있는데 32도부터 지금 네. 33도 잖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쯤엔 또 우리 에어컨도 무조건 온도를 더 낮추게 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쯤에 또 우리 측정 그 실내 온도는 25도 내지 27도
1: 네.
0: 이 실내의 온도 차가 그냥 5도 이내로 유지하고
1: 네. 네.
0: 그리고 2시간마다 한 5분 내지 10분씩 이 환기 시켜가지고 습기하고 냉기가 정체되는 것을 막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에어컨 바람은 그냥 그 한계 바람이자 차 온도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그 공기는 그냥 그 한 공기니까 우리 창문을 열어서 이 밖에 공기가 들어와고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1: 네, 그러네요. 네.
0: 그리고 우리 이 냉방병이 증상이면 어한
1: 네.
0: 예. 그리고
1: 추워서.
0: 관절 아프고 관절통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 아프고 복통
1: 네. 예.
0: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가 막히잖아요.
1: 네.
0: 매난이 비싸요. 우리 어떤 찬데 들어가면
1: 그렇죠,
0: 코가
1: 그렇죠.
0: 막히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그 냉방 사용을 중단하고
1: 네.
0: 예. 따뜻한 뭐 생강차든 마시고 우리 목하고 허리에 언질찜을 해서
1: 네.
0: 기혈을 풀어주고
1: 네.
0: 예. 하는 쪽역으로 이 하체 냉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이때는 족욕이 필요하네요.
0: 예, 사실 족욕은 우리 1년 4시절 다 해도 좋아요. 예, 여름에는 온도를 좀 낮추고 겨울쯤에는 온도를 좀 높고
1: 근데요, 이 족욕에도 그냥 따뜻한 물에 하기보다는 뭐 약재 몇 가지라도 넣으면
0: 예,
1: 더 좋지
0: 약재,
1: 않을까요?
0: 무슨, 아, 예,
1: 아.
0: 빠져, 생강 이런 거 이어도 되는데 근데 이것도 좀 부지런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진짜 좀 전에게는 힘들고 할 때는
1: 네.
0: 샤워하기도 싫을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럴 때는 그래서 더운 물이라도
1: 네.
0: 그래서 물이라도 온도가 중요하니까
1: 네. 그렇네요.
0: 예, 그리고 그런 거 엮는 거는 뭐 한 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1: 아,
0: 하고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나
1: 네.
0: 아, 좀 신경 써서 그런 약제를 하면 예,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1: 그렇네요.
0: 예,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대비 어쨌든 약제 있고 매일매일 하면 더비 또 쌍후 이렇게 하는
1: 아,
0: 분들도 있으니까
1: 그러네요.
0: 예, 예.
1: 저희 생각에는 뭐 딱 하려 할 때는 그 금방 말한 그 몇 가지 약재를 물에 끓여서 그 물을 다시 네. 뜨거운 물에 넣어서 아마 족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우리 말복은 더위에 끝이죠. 무더위의 끝이면서 동시에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말복을

0: 전으로 면역력 관리, 호흡기 건강, 피부 관리 등에서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1: 네. 하나는 우리 면역력을 관리해야 되니까. 네. 사실 면역력이란 게가 사람들 다 면역은 뭐, 다 귀신 면역력이란 건 우리, 이 자연과 반대되는 이런 일을 듣게 해도 면역력이 덜 떨어지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쯤은 우리 여름 피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위주로 하니까
0: 네. 네.
1: 산책도 좀 가벼운 산책을 매일 꾸준히 해서 네. 네. 기본 체력을 높이고
0: 네. 네.
1: 그리고 비위를 튼튼히 해서 이 영양 흡수력을 개선합니다.
0: 네.
1: 사실 우리 뭐 좋은 음식 무슨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0: 네.
1: 먹어서 우리 몸이가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 못하면 뭐것도 대비 독이 되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흡수력을 개선하자면 움직여야 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가벼운 이런 산책이나 해야 되고.
0: 네. 네.
1: 그리고 하나는 우리 호흡기 관리. 네, 사실 가을이 되면 기침, 마른 기침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사실 가을은 우리 폐의 계절이니까 이
0: 네.
1: 폐로 위주해서 폐 진액 부족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뭐 아이허,
0: 네.
1: 백합차, 혹은 백합이라 우리 그 장미꽃 메이꾸 있는 이렇게 싱치해주는
0: 네.
1: 작용하니까, 아이허하고
0: 네.
1: 이런 것을 물에 퍼해서 마셔도 되고,
0: 네.
1: 그리고 여기다 배도 달해서 엿도 되고,
0: 네.
1: 예, 이런 것을 마셔서 우리 이 근성 기침, 그리고 비염을 예비하고,
0: 네.
1: 예, 아침, 저녁, 일과 차에서는 이 얕은 그 옷을 준비해서 호흡기 냉작을 피합니다. 사실 우리 폐는 제일 창, 예, 한하기 무시화하니까 한하면 이 기침이 나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피부도 사실 가을이 되면 이 피부가 또 마르고 여성분들은 특히 화장하면 이 뜨잖아요.
0: 네.
1: 분이나. 예. 이쯤에는 이 우리가 건조한 이것을 대비해서 좀 보습하는 이런 관리를 같이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이 여름에 자외선 우리 뭐 방사에 제대로 한다 해도
0: 그렇죠.
1: 이 자외선은 누가 막을 수 없잖아요. 예,
0: 네.
1: 그래서 이런 피부 손상하는 이런 것을 더 좀 신경 쓰고 예,
0: 네.
1: 그런데 이라 또 너무 강한 그 세정제 어떤 사람들은 이 영 너무 어떻게 말할까 좀 너무 신경 써서 쓰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이 뭐 시맨 나이고 무슨 영 얼굴이라 너무 신경 써도 사실 이것이 우리 그 피부 이 장벽을 파괴하는 작용하니까
0: 네.
1: 예, 너무 그렇게 쓰고 안 해도 됩니다.
0: 그럼.
1: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저도 보면 아 굳이 뭐 시메나나 비싼 그것보다 예전에 우리 그 샹저 비누
0: 네.
1: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 지금은 그 소금저도 많이 나오잖아요.
0: 네네.
1: 만들어서
0: 네,
1: 예. 어떤 때 어떤 뭐 집이나 잔치 집이나 가면 선물로 그런
0: 네,
1: 것 주는
0: 사실
1: 예,
0: 작품이라고
1: 그런 것을 어, 네. 얼굴로 씻어도 괜찮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우리 말복을 전후로 해서 면역력, 호흡 관리, 피부 관리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말복을 기점으로 무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면서도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말복 이후 추천하는 식품과 우리 여름철 식단에서 가을철 식단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1: 네, 우리 이 전환한 원칙은 이제 습열을 제거하는 걸로부터
0: 네.
1: 연보 양기로 이렇게 위주로 점진적으로
0: 네.
1: 바꾸고 그리고 네. 냉성 식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아,
0: 네.
1: 불쇠로 찬 거 먹지 말란 것은 아닌데
0: 그렇죠.
1: 예, 좀 줄이고 특히 어떤 분은 여름에는 정말 뭐 얼음을 엿는 것도 얼음을 뭐 빼든 혹은 절반을 엿든 이런 것이가 예, 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0: 네.
1: 추천한 식품은 이제 위에서도 그냥 말하던 이런 백합, 바이허,
0: 네.
1: 예, 마이둥, 그리고
0: 네.
1: 베리,
0: 네.
1: 은행, 인싱,
0: 네.
1: 그리고 샹구, 표고버섯,
0: 네.
1: 그리고 닭달고기는 그 가슴살.
0: 네.
1: 그것이 귀신 어떤 때는 우리 닭다리를 자주 하는데 근데 닭다리보다 그 가슴살이 단백이가 제일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기름이 없잖아요.
0: 아.
1: 예, 그리고 잉어,
0: 네.
1: 예, 그리고 대추, 그리고 우리 감자도 좋아요.
0: 아,
1: 예.
0: 그렇네요.
1: 예, 그래서 이 실천적으로 하자면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이 가을용 식재료를 추가하고
0: 네.
1: 예, 그다음에 국물은 차츰 진하게 조리하며
0: 네.
1: 예, 사실 우리 여름에는 냉국은 많이 마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것부터 점차적으로 좀 예, 다른 진하게 하고
0: 네.
1: 그리고 저녁 식사를 약간 일찍하게 이렇게 아. 맞춰서 비부담을 줄여서 이 가을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 소화 네. 기능 저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전환 방식이
0: 그렇네요.
1: 자연스... 사실 하기가 쉽지요.
0: 네.

0: 자연스러운 전환 방식이 좋겠죠. 이 말복은 여름의 끝이자 가을의 시작입니다. 말복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남은 한 해의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 네, 사실 말복은 우리 여름이 마침 표이자 가을 양생이 시작점으로 네. 사실 여름 내내 우리 축적된 열도 습기를 잘 풀어내고 네. 소모된 기력과 진액을 회복해야 하고 네. 가을이 그 건조한 기운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0: 그대로 내버려두면 네. 가을에 우리 근성 기침 네. 그리고 비위도 허약하게 되고 네. 이 환절기 감기가 예, 만성화되고 어떤 분은 감기 한 보름 한 달 내내 그냥 감기라 이렇게 네. 그 감기 증상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1: 네. 예,
0: 그리고 이쯤에 자라야 우리 겨울에도 이 기하 한습 질환으로 이렇게 심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우리 여름에 잘못 하면 겨울에 꼭병이 걸린다는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그 열떡이가 빠지지 않으면 겨울에 갔어도 그 열떡이가 꼭 해지니까.
1: 네. 네. 네.
0: 그래서 반대로 우리 이 말복에서 비위를 튼튼히 하고 폐도 윤보해서 이 면역력을 따지면 우리 가을, 겨울 각종 이 계절병도 예방할 수 있고
1: 네. 네,
0: 1년 중 이 후반기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말복 어떻게 보면 겨울도 길잖아요. 우리 네. 동부구는 더
1: 네.
0: 하니까.
1: 네. 네. 그렇네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보통 그 시민들이 기억으로는 그 이 삼복철에 중약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0: 네, 그럼 그것도 저도 요즘은 환자들이 우리 또 병원들 환자들 좀 적어지고 있는데 다 네네. 여름이니까
1: 네네.
0: 하나는 여름에는 우리 그래서 밥 먹기도 맛이 없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중약은 쓰고 하니까 더 먹기 바쁘고
1: 네.
0: 그리고 삼복철에 중약을 안 먹는다는 예전부터 내려왔는데
1: 네.
0: 근데 그때는 예전에는 사실 지금의 우리 뭐 빙시장 이런 것도 없고 보관하기도
1: 네.
0: 바쁘고 그리고
1: 그렇죠.
0: 또 그쯤에는 이렇게 기계로 뭐 달여주는 기계도
1: 그렇죠.
0: 없고 다 본절 달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1: 맞습니다.
0: 더운 데다가 그 불 옆에서 중약을 달이고 있으면 땀이 더 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삼복에는 중약을 안 먹는다
1: 네.
0: 하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근데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실 여름에 또 손발이 차고
1: 네.
0: 이런 분들은
1: 맞죠.
0: 사실 이쯤에 와서 네. 약을 써서 더 자기 몸이 기를 양기를 이 세우고 더
1: 네.
0: 좋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 삼복에는 뜸 뜨는 것도
1: 그렇죠.
0: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떤 분들은 좋다 하면 또 다 와서 하는데
1: 네.
0: 근데 이것도 체질 따라서
1: 아.
0: 평상시에도 그냥 뭐 왕성하고 예, 이 열 그 증상이 많은 사람들은 이쯤에 이 방법들이 다 맞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꼭 이 쉽게 추워하고 뭐 네. 많이 한기가 많은 이런 그리고 겨울에 쉽게 급해 기침
1: 네.
0: 겨울이면 감기 걸린 이런 분들이고요.
1: 아.
0: 이 삼복철이 와서 뜸도 좋고 그리고 우리 그 쌈후퇴
1: 네. 네,
0: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오늘 우리 이 삼복절기를 계기로 우리 연변중기병원 주임중의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이 삼복, 중복, 말복 기간에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이 중복은 더위의 정점이고 말복은 더위의 끝이자 가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두 계절 사이에 서서 한여름의 마지막 시험을 견디며 동시에 가을을 준비합니다. 양생은 무더위를 억지로 막지 말고 몸이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고 말복 이후 서서히 기운을 거둬들이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라.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1: 오늘 특별히 더 밝아 보이십니다.
0: 그래요. 네. 네. 항상 에너지가 넘치죠.
1: 그렇죠.
0: 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아리랑을 다 또 복습하는 시간으로 했어요.
1: 복습.
0: 네. 네. 잘 마무리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잘하셨어요, 참.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 어떻게?
0: 또 새로운 아리랑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1: 이제 그 중국 조선족 아리랑 집에 수록된
0: 네.
1: 또 강남 아리랑이라고 있어요.
0: 네.
1: 저도 뭐 이 강남 아리랑은
0: 네.
1: 들어보지 못했어요. 처음이에요.
0: 네. 그 수집 정리한 아리랑이라
1: 네,
0: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중국 조선족 아리랑. 중국 조선족 아리랑 그 집에
0: 네.
1: 수록된 곡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우리 조선족들이 이제 불렀던 아리랑이 있겠죠?
0: 네.
1: 네.
0: 우리 수집 정리를 해서
1: 네. 네. 어느 시기에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 그렇죠.
1: 불렀던

0: 김태곤 선생님께서 체벌을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먼저 또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노래를 가르칠 때 네. 가사 말을 꼭
1: 전해달라고
0: 두 번
1: 어, 빨리 불러드리세요. 빨리
0: 천천히 해라고 네, 하더라고요.
1: 빨리 읽어드리세요.
0: 네, 강남 아리랑 가사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은 멀어서 강남은 멀어서 2700리 강남은 멀어서 2700리 한 달하고 열흘을 가고 한 달하고 열흘을 가고 가면은 언제나 따뜻한 별류천지라네 언제나 따뜻한 별류천지라네 후렴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남을 언제 가나 네 이 가사 말입니다. 저희가 또 노래 따라 부르기를 할 때 또 한 구절 한 구절씩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1: 한마디 한마디씩 우리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0: 네.
1: 네 저도 네. 처음이라서 저도 이제 막 배우면서 저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
0: 그렇죠.
1: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새마치 우리 양산도 장단
0: 네.
1: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강남은 멀어서 강남은 멀어서 자

0: 강남이 멀긴 멀죠.
1: 그렇죠.
0: 여기서.
1: 멀죠.
0: 네, 2700리. 천리도 아니고 2700리. 2000. 네. 2700리래요.

0: 자유박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가고 자
1: 가고
0: 가고
2: 좀 높죠?
0: 높은가요? 가성으로 번지세요.
1: 네.
0: 가고 이렇게 가성으로 오미라 선생님 가성으로 좀 해보세요.
1: 가고
0: 이렇게 가성 이렇게 되죠?
1: 네.
0: 네, 다시 한번.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 내려와야 돼요, 음이.
2: 미운, 운이 내려와.

0: 노래가 예. 그 민요풍이라 하기보다 네. 가요풍에도
1: 그렇죠.
0: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통 민요가 아니고

0: 식민요.
1: 식민요. 예. 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0: 그렇죠.
1: 그 노들강변이라든가.
0: 예.
1: 네, 뭐 이렇게 식민요들이 1930년대
0: 이후로
1: 그 식민요가 많이 막 산생할 때 그럴 때 이제 생긴 그런 민요인 것 같은.
0: 그러니까 이 지금 네. 이 체보를 보면요. 리 황훈 선생님 체보를 하셨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만약 식민요면 그게 뭐 작사자 작곡자가 알려져 있겠는데
1: 네네.
0: 여기 보면 작사자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0: 작곡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불려진 것을 우리가 체보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또 섞였죠?
1: 네네네. 네. 네.
2: 재밌어.
1: 재밌어요?
2: 재밌어요. 재밌어요.
1: 네. 밑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아래 선율은 또 어떤지.
2: 네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 앞에 모두 그 여섯 줄이잖아요.
1: 네.
0: 네, 여섯 줄이니까 위에 부분을 먼저 좀 해봅시다. 위에 부분을 먼저 잘 익힐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미나 쌤,
1: 자유박.
0: 불러.
1: 자유박.
0: 네, 잘 한번 그렇죠? 불러 보실 수 있나요?
2: 그냥 안 붙었다. 나 알아보면 무섭다.
0: 네.

속도가 왜냐하면 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을 했다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너무 빨리 부르니까.

0: 여기까지. 여기까지 먼저 해봅시다. 네. 언제는 내일 하고.
1: 네, 언제?
0: 다음에.
1: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0: 다음에 하시고. 네. 자.

0: 여기까지. 여기까지.
1: 여기까지.
2: 네. 잘했습니다.
3: 여기까지. 아주 잘 불렀어요.
1: 같이.
3: 아주 잘 불렀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진성이 네. 아주 많이 올라가네요.
1: 많이 올라가요?
3: 진성이. 이렇게. 진성이 참 잘
1: 올라가네. 네.
3: 네. 여성분들이 그 진성 음력이 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오미란 선생님은 진성 음력이 넓으셔서 좋겠어요.
1: 아, 좋겠어요.
2: 같이 비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3: 네네. 네.
1: 아, 그래요?
2: 일단 안에 넓힘에 와는.
3: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은 안 시켰잖아요. 네. 조금 널리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1: 널리는 건 괜찮고.
3: 네, 네. 네,
1: 칭찬이죠.
3: 예, 네, 널리는 거는 괜찮고, 일을 시키면 안 돼요.
2: 네. 네.
3: 다시.

0: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네.
0: 어서 오세요.
1: 근데 또 있죠. 네. 언제나 네.

0: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2: 네, 덤스
1: 아니다
2: 하지 말고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전에 이 좀 이 네. 가사도 네. 사설도 좀 보면은 네. 근데 언제나 만날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또 돼 있죠. 네. 사설은 고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전해왔다는 아리랑을 배우는 게 네. 목적입니다.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리랑이 꼭 들어가야 되죠.
1: 그렇죠.

0: 좀 네. 가지 언제 갈까 그 네. 속타 마음이죠.
1: 사실은 네. 지금 4분의 3박으로 돼 있는 거를 8분의 9로 지금 고쳐서 하는 거예요. 네. 4분의 3으로 하면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0: 재미가 없죠.
1: 그렇죠.
2: 이렇게 보면.
1: 그래서 장단을
2: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장단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장단을 바뀌니까. 네.
2: 사실은 본조아리랑

0: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1: 또 아리 또 하시고 장난 밖에 하시고.
2: 아리랑 제대로 못 배웠지. 네. 이제 이 아리랑 제대로 못 배웠지.
0: 뭔 줄 알아요?
1: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스튜디오 저쪽에 있을 때는 네. 했잖아요. 긴 아리도 했고 본조 아리도.
2: 새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1: 아 그럼요.
2: 네. 또
1: 다시 또 배워보죠.

0: 이 연창이 나왔네요.
1: 왜냐면 아니 지금 그 저기 세마치로 된 양산도 장단 할부리 꼬박으로 된 아리랑만 지금 한 거예요.
2: 우리가 아리랑
0: 그렇죠.
2: 네.
0: 뭐 영천 아리랑 아리랑도
1: 있네. 그건 이제 안 했죠.
3: 이런 거 못 꺼내. 그렇죠. 멋있지? 안 돼 하니까.
0: 오 지금 서서 털어나고 있어.
4: 어서 뭐 하면 뭐 따라갑니다.
0: 그러니까요.
4: 훈련 잘 시켰습니다 우리를.
0: 네 그렇죠. 즉흥이에요. 네. 지금 방송 내용은 지금
1: 네, 강남이
0: 강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불렀어요. 이야 이거 뭐
4: 선생님 그 머리 깨달음 좋지.
0: 음악회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도 네.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학생들이 또 새로 바뀌고 하다 네. 보니까
4: 배우지
0: 배우지 못하죠.
1: 번조 아리랑 번조 아리랑을 아시면 좋죠.
0: 네. 네.
1: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 아리랑 이거를 이제 뭐 번조라고 알고 있는데
0: 네.
1: 번조는 이제 그게 아니고 발분의 구로
0: 그렇죠.
1: 발분의 구로 아

0: 이게 먼저.
1: 예, 우리 선생님 고거 다 제대로 정말 예, 못 비워봤습니다.
0: 이렇게 재밌는 아리랑을 가르쳐야죠.
2: 예. 그렇죠. 네. 네.
1: 자, 선생님께
2: 우리다 아리랑이 다 네. 우리 그 불려야지야 할 아리랑이니까요.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0: 그럼요.
2: 네, 아유 시간이 오늘 후뚝 갔네요.
1: 시간에 같이.
2: 그럼 후뚝 갔네요. 후뚝 갔네요.
0: 많이 지나갔어요.
2: 자, 강남 아리랑을 좀 더 연습을 하는 시간 더 가시고요.
0: 네. 빠르다.
1: 아깝다.
2: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네, 연면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강남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2: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어미란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0: 요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오 동지, 누가 왔나?
2: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0: 오호이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0: 모태똥은 단추를 채우며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류영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1: 류영이 왜 웃는 겁니까? 응?
0: 그러자 류영은 참지 못하고 깔깔 소리를 웃었다.
2: 조금 전에 이를 잡는 거 봤는데 남들이랑 다르더군요.
1: 이를 잡는데 남다를 게 뭐가 있나?
2: 남들은 이를 잡으면 눌려 죽이는데 주석동지는 잡아서 풀에 던지더라고요.
1: 오호, 나는 인도주의자여서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0: 모태똥이 익살스레 말했다.
2: 화장? 제가 봐서는 수장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동지더러 물을 끓여달라고 해서 데우면 더 좋을걸요.
1: 데워도 봤지. 그런데 또 생기더라고. 어?
0: 모태똥의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1: 이도 정말 끈질겨요. 일부러 혁명에 맞서는 것 같단 말이야. 꼭 내가 뭘 좀 생각할까 하면 물어요.
0: 류영이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1: 류영이 홍두목을 보았겠지?
0: 모태똥이 물었다.
2: 어릴 때 얼추 읽었습니다.
1: 가보기 한 마리 기억납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물로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이가 많은 겁니다.
2: 저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1: 강서를 떠난 뒤로 옷을 벗고 잠을 자본 일이 없고 각반도 푸는 일이 없었으니 누군들 이가 없겠어요. 머리를 안 감으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0: 그러자 류영은 모태똥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2: 그래요, 모두석 동지, 머리가 여자처럼 길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머리 깎으라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1: 고맙지만은 류영이, 오늘은 안 돼요.
2: 그럼 언제 갈까요?
0: 류영이가 풀이 죽어 물었다.
1: 솔직히 말하지.
0: 모태똥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농담인 듯 아닌 듯 말했다.
1: 한번 멋지게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머리가 삼천자가 되어도 안 자를 겁니다.
0: 그는 요영을 보며 겸연쩍게 웃었다. 그러고는 오호이병과 함께 뜰을 나서서 홍군 본부를 향했다. 홍군 본부는 강서묘라고 부르는 옛 절에 있었다. 허름한 절이지만은 다른 농가보다는 넓었다. 모태똥은 밭 가운데 난 오솔길을 지나 작전실에 이르렀다. 졸레와 주려 작전국장 설풍이 지도 앞에 코를 박고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태똥이 밝은 얼굴로 들어서자 졸레는 벌써 대책에 섰다는 걸 알아차리었다.
3: 신통한 방법을 찾았나 보군요.
0: 모태똥은 다른 사람이 더 없는 것을 보고는 여유있게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나직히 말했다.
3: 아무래도 말머리를 돌려야겠습니다.
1: 말머리를 돌린다고요?
0: 졸레가 눈을 반짝이었다.
3: 다시 동제 준이로 가자는 겁니까?
1: 그래요.
0: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3: 지금 전세는 불보듯 뻔합니다. 적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홍군을 치려고 하지요. 그러니 이곳에 더 머무를 수를 없는 노릇이고 30개 류가 넘는 적의 부대가 장강을 막고 있어서 북으로 장강을 건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의 지역은 병력이 허술하니까 한번 호되게 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나중에 적들이 우리가 간 곳을 알아낸다 해도 그때는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4: 묘한 수군, 묘한 수야.
0: 주덕이 희색이 만면하여 손을 비비며 말했다.
3: 적들은 생각도 못할 테니 뒤통수를 제대로 칠 수가 있겠어요. 훌륭하군요.
0: 졸대가 감탄하며 덧붙이한다.
3: 하지만 우리는 북으로 장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적이 착각하게 말이죠.
1: 이를테면 일부 병력을 주력부대로 위장을 시켜 기강 쪽으로 보내는 거지요.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지도에 있는 기강을 바라보더니 머리를 끄덕이었다. 졸레가 내놓은 계획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전국장 설풍이 이마살을 찌푸리었다. 지금 산 아래에 적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산을 못 내려가거나 적들한테 발목을 잡히면은 어쩝니까? 모태똥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여유 있는 얼굴로 대꾸를 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오솔길을 골라다니면서 큰 길을 모두 적에게 내줄 거거든요. 산과 산은 모두 이어져 있으니 적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길을 다 막겠습니까? 적들이 눈치 못 채게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번에 거치장스러운 장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졸레가 말했다. 요백성 동지가 부대에서 돌아오면 자세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합시다. 그때 통신원이 전보문을 갖고 들어왔다. 졸레는 전보를 보더니 슬며시 웃으며 모태똥에게 전했다. 설악이 보낸 전보인데 보십시오. 금방 해독했다는군요. 조덕도 가까이 다가왔다. 전보는 홍군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써놓고 홍군을 동안에든 주인의 어쩌네 하고는 이렇게 맺었다. 공산당 비적 주력부대는 우리 사천 운남 군대한테 당하고 서쪽으로 자시, 진웅, 우가 지역으로 도망쳤다. 거기에서도 발붙일 곳도 없는 데다가 굶주리고 지쳐온 데서 약탈을 일삼고 노약질을 하는 떠돌이 도둑대가 되었다. 괴수 주덕과 모태똥은 변장하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짜하다. 모태똥과 주덕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태똥은 담배째가 옷에 튀는 줄도 모르고 웃었다. 맙소서. 지금 우리는 물살 틈 없이 포위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니 길이 없고 땅으로 숨어들려니 문이 없는 처지가 돼버리는데 어디로 도망가지? 이제는 꼼짝 못하고 잡혔군. 주덕이 경멸하듯 말했다. 장계석이 이따위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아래 놈들도 가짜는 소식만 꾸며 보내는 거냐. 불쌍한 놈들. 종소리가 요란하고 적은 바싹 추격해옵니다. 어지러운 종소리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태어났다.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새도 없이 종망이 떠나는 하자제는 속으로는 피를 흘리며 또 한 번 참기 어려운 고통에 빠진다.

28일부터 자시 동쪽으로 몰래 진군하다가 저항하는 귀주 군대를 눈 깜짝할 새 물리치고 이랑탄과 태평나루토에서 두 번째로 척수하를 건넜다. 그리고 습수의 구석진 오솔길을 따라 서둘러 동제로 진군했다. 포상을 울리며 사천 군대가 뒤를 쫓아왔다. 산은 온통 안개로 뒤덮였고 하늘도 어슴푸레하였다. 귀주에는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움직임이 재빠르기로 이름난 중국 로농 홍군이지만은 지난 한동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느라 느려 터질 수밖에 없었다. 자시에서 재편성을 하고 나니 장비가 가벼워져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간부 휴양년의 젊은 연장 후정은 부대원들의 행동이 가뿐하고 빠를수록 더 힘들고 어려웠다. 원인은 간단했다. 이연은 특수연이기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름 있는 다섯 노인 가운데 세 분이 이연에 있었다. 또 등용초와 하자진처럼 장정에 나선 여성 전사 30여 명이 대부분이 이연에 있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고위급 간부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후정은 워낙 다른 군에서 의무대장으로 일을 했다. 외에서 휴양년으로 가라고 하자 그는 골치가 아파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가 휴양년으로 가기 힘든 이유를 대려는데 명령을 전하러 온 사람이 물었다. 동지는 공산당원이겠죠? 그런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곧 추울 내가 홍군 종청 집입원 자격으로 그를 찾았다. 부드럽고 친절한 대화였지만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호정동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동지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졸레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후정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았다. 무엇보다 동필무 서특립 사각제 세 노인이 가장 걱정이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지만 노인들은 대오에서 뒤처지지도 않았고 수경제 이름에는 이일 저일을 앞장서서 거들었다. 특히 동필무는 이 특수는 지부서기를 맡고 있었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을 하는 데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옳은 방향을 찾아 세심하게 풀어나갔기에 일손을 반은 들어주었다. 여성 동지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승부욕이 어찌나 강한지 남한테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정 중에 여성 동지들이 아이를 낳는 일만은 좀처로 익숙해지지 않았다. 처음 부딪혔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그 여성 동지는 걷다가 진통이 왔다. 수경제 거의 이르렀을 때는 어느새 피가 두 바지가랭이 사이로 흘러나왔다. 후정은 바짝 긴장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얼른 두 여성 동지를 찾아 부축하게 했다. 어렵사리 이 삼리길을 걸어 제일 가까운 집에 찾아들어가 어두운 집 위에서 겨우 아이를 낳게 했다. 두 번째도 또 다른 불안이 있었다.

성동지도 행군을 하다가 진통이 왔다. 다행히 길가에 집이 있어서 무작정 돌치 없고 들어갔다. 그런데 진통이 심하여 대굴대굴 뒹굴어도 아이는 쉽사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쫓아오는 적군의 총소리는

0: 구단 구단장 동진당들어 한번 더 붙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진당은 통쾌하게 대답했다. 동어르신, 천천히 나오라고 하십시오. 아기는 한 시간 뒤에야 나왔다. 5분단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응원 끝에 아기는 세상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또 언제 아이를 낳게 될지 몰랐다. 이번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호정은 하자진의 들것을 바싹 달았다. 동필무와 외과 의사 리치, 간호사 이수죽도 함께 움직이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동필무가 꼼꼼하게 챙긴 덕이었다. 그렇지만 언제 아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었다. 엊그제도 하자진이 배가 아파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킨 적도 있었다. 준비를 다 갖추고 기다려봤지만은 소식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진통이 왔지만은 별일이 없었다. 하자진은 겉보기에는 부드럽지만은 속은 단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형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아름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 더욱 때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간부 휴양연은 깊고 외진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 하자제는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들것에 누워 있었지만은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들것에 누워 자면 아주 편안할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귀주의 산길은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였다. 들것을 든 사람은 발밑을 보기가 어려워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다. 후정은 들것 대원에게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일렀다. 제발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라. 이제 곧 수경지 닿을 텐데 거기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후정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자는 듯 누워있는 하자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동필무를 보고 말했다. 보안이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래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0: 동필무는 언제나 침착하고 노련하였다. 두 갈래 검은 수염을 늘어뜨리고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찼으며 그 위에 외투를 걸쳤는데 걸음이 날랬다. 긴 두루마기를 입고 베레모를 쓰고 다니던 젊은 시절과는 모습이 완연 달랐다. 과연 동필무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뒤에서 포성이 울리더니 곧 기관총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적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야단 났군. 후정이 속으로 투덜댔다. 일이 또 지난번처럼 되지 않을까 더럽 겁이 났던 것이다. 후정은 저도 모르게 동필무를 바라보았다. 동필무도 마음이 급했지만은 침착하게 말했다. 앞에선 동지들더러 좀 빨리 그러라고 하세요. 부대의 행군 속도가 빨라지었다. 한참 들추며 가던 들것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바삐 다가가 보니 하자진의 낯빛이 해스켰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돋아 있었다. 후정은 순식간에 마음이 졸아들었다. 사방에 마을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아픈 안개에 가려운 구불구불한 오솔길 뿐이었다. 등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효정이 속이 타서 물었다. 먼저 앞으로 가서 집 있나 보세요. 동필무가 고갯짓을 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들것을 들고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달리듯 걸었다. 효정은 걸으면서 두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3리쯤 걸었을 때 눈치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1: 호련장 동지, 저기 산모통에 집이 보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을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천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내일까지입니다.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이게 내일까지입니다. 예. 아, 이번 우대 활동이 참 좋았습니다. 예, 교습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0: 활동입니다. 1,000원씩 빼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대회까지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의대 활동은 잘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많은 약을 써봐도 효과 보지 못했던 이런 만성질병 치료에서 현저하게 효과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예. 특히 요즘 제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냥 로백성들이 말이 치매지 우리 보통 이런 그 노망이요 치매하는 병들 우리 의학적으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총 치매 가운데서 50% 내지 80% 자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주로 이 대뇌에서도 대뇌 겉에 각 부분 쪽에 뇌세포가 이 위축이 오고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오는 치매를 말합니다. 금방한 일을 쉽게 잊어먹습니다. 옛날에 일은 기억 잘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람이 이름이라든가 또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금방한 일을 잊어먹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약을 먹었는데 내 이제 금방 약을 먹었던가 냉장고에 갔는데 내가 뭐 가지러 왔는데 뭐 가지러 왔든지 모른다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딸한테 다 전화합니다. 야 아무께야 난 오늘날 지금 내 이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러죠. 그 다음에 딸이 말하죠. 엄마 지금 이 엄마 핸드폰으로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말 오기찬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도 그렇고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노화에 의한 치매, 또 유전적인 치매, 음주와 흡연으로 오는 치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모두 뇌세포에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고 뇌세포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1: 저는 전풍이 와서 지금 건립보상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1: 미래에 기억력이 없고 그래서 아침 먹어도 아침 먹었는데 조선 먹어도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집 쓰고 있는데 지금 오면 기억력이도 돌아왔고 그분은 맥이 미네 없어서 자기가 걸지 못한다 피곤하 그런데 이거 쓰니까 맥이도 있습니다 지금 뭐 효과도 같아 써서 그랬나
0: 네 이번 의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독특합니다 이번 의대 활동 특대 의대 활동입니다
1: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우리 이 콩팥이나 간에서 문제를 찾는가? 먼저 이 콩팥이 작용을 봅시다. 콩팥은 우리 골수를 만들어내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와서 병원에가 병과에 치매 시터랍니다. 그래서 이 건립보시아는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 되던 게 이번에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당에 와서에 말도 좀 얼굴무리던 게 어떤 많이 낮아지고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던 게 지금 정신이 좋으니까 다시 와도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영색이 나갔댔습니다. 근데 저를 어디 아는지 바깥으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약을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할때 좋을 때 먼저 번에 원래 쌌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회 없대 그 뭡니까? 오늘이 또 배달 받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이야기.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네. 뇌수가 충분히 보상돼야 뇌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그 신진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진대사란 것은 새 영양 성분이 흡수되고 그 노폐물이 빠지는 걸 말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우리 아빠 손이 두 달 열흘 썼습니다. 그런 게

0: 지금 옷을 다 못 잠기 특질했습니다. 지금 다 못 잠기 하면서 속이 있다. 대여섯 번이나 이래서 쌌는데 우리 오빠도 오늘 싸겠단다요. 어서는 낮자 의미 없으니까.
1: 어제 하여튼 내일까지입니다.
0: 예, 압니다. 예, 오늘 싸겠습니다. 우리 오빠.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대뇌는 전체 체중이 2%밖에 안 합니다. 대뇌 무게가. 그런데 피를 수요하는 양은 전체 우리 몸속의 혈액이 20%를 수요라 합니다. 그만큼 대뇌에서 많은 신진대사가 진행된다 이거 말합니다. 신진대사가 진행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노폐물도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잘 소화가 하이된 나쁜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서 치매가 오는 원인.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치매 원인을 많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단백질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콩팥이 기능이 나쁘다 이런다 할 때에는 이런 나쁜 단백질을 빠져내보낼 뇌수가 적어집니다. 뇌수가 우리 그 대뇌에서 산생된 많은 노폐물을 가지고 순환한단 말입니다. 뇌수, 척수, 그 다음에 골수, 이게 순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어내는가? 선주구성수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콩팥이가 골수를 만들어내고 뼈를 주관합니다. 이 원리는 누구도 반대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5000년 역사를 내려오는 중국 중의학에서 우리 콩팥이 기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 왜서 우리 보신하는가? 보신이라는 게 콩팥이 허한 걸 딱 뭐 콩팥이 뭐 신염이 생기고 뇌독증이 생기고 쇠지간이 올라가고 이래야만이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허하다.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이거 말합니다. 이런 걸 치료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를 꼭 써야만이 이 골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딱 골수가 만들어지면은 뇌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 골과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골수가 많아지면은 빈혈이 해결됩니다. 혈이 부족하던 사람들이 혈이라는 거는 많은 우리 몸에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한 개의 이런 영양 성분이고 혈을 이용해서 우리 몸 각 세포에다가 영양 성분이 공급될 수 있는 이 교통 도구가 한 가지입니다. 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몸에서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각 조직기관 세포들이 다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있죠. 그래서 골수는 우리 혈세포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 근원입니다.
2: 네. 재료입니다. 땀뿐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저는 중풍 후에 지금은 머리가 흐릿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자꾸 손발이 말아 안 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있거든요. 보수관자인데 지금 하나하나 서시대 우선 먼저 이 머리가 흐릿허분하게 맑아지고 그렇게 터진 것 같은 게 좋아가지고 있고 건망질 심하던 게 지금 하나하나 생각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소변불이 잤던 게 좋고 그리고 그런 저 당나의 백이 그렇게 두껍던 게 그것도 지금 입이 쓰겁던 것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밤잠 잘 혈압도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잘 자니까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을까 몸이 헷갈아진다. 그렇게 천구만걸된 게.
1: 네.
3: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활동도 내일까지라는데 배달 받다 그랬다.
1: 예,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까지기 때문에 우리 501-2797 이 약국 전화인데 여기에다가 쓰려는 전화하셔서 나는 돈이 아직 뭐 한 이틀 있어야 나오는데 3일 있어야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다 먼저 예약해 놓으십시오.
3: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콩팥이 좋아지면 골수가 잘 만들어진다. 이도에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파키슨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파키슨병이라는 게 뭔가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흑질.

0: 대뇌하고 손의 그 중간에 있는데 이 흑질이라는 게 기실 그 해부 구조로 보면은 그 손톱끝만큼 그 정도로 큽니다. 네. 크지도 않단 말입니다.
1: 땅뿐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언니 보시면 저도 지금 쉬고 있는데 용 좋습니다. 매일 회사끝만 두고 혼자 있고
0: 전화 효과가 해줬습니다.
2: 인가?
1: 네.
2: 인가?
1: 네, 말씀하세요.
2: 예. 그래도 이게 이건이 거세한 지금 쓰니까 심장도 좋아지고 이제 뼈들이 잘 되네. 어지럼증이 아예 하여 얼마 전도 모르겠다. 네. 그리고 예. 맥이 난다, 이 건이 보셨으니까.
0: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 여기 맥이 나 용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 이제 하급밖에 없다니까, 오늘도 15 가구 배달 받자고 그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를 잘 이용하십시오. 예.
2: 예.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이 흑질이란 부분이가 우리 대뇌에 있고 이 흑질이란 대뇌세포에서 도파민이란 거 분비한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운동신경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연결하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내가 화장실 가겠다 일어나겠다 하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일어나야 돼야 됩니다.
1: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그리고 건네버스 안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쁘게 서변이 어떤 때는 잘 나가고 좀 막 자주 보고 어떤 때는 서변이 잘 아예 나갔습니다.
0: 예.
3: 네, 이 학생이 서변 잘 짧고 서변 용 시원하게 잘 나간다.
0: 예.
3: 그리고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면 우감 지고 일어나고 이런데 아, 이 예, 골까지 용 좋습니다. 잘 일어납니다.
0: 예.
3: 그런데 영역이 없어서 띵살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영역이 회복됐습니다.
0: 예.
3: 그래서 생각하면 혈지 높은 것도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영역이 예.
3: 용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내내 효과 효과 예. 이 통증에도 좋았네. 우리 남편을 사서 데려왔는데 이 걸음걸이 방송 저한테 너무 잘 걸어댕깁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또, 중증화, 경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경력도 돌아왔습니다.
0: 예.
3: 그 예, 나머지 근무는 예, 이렇게 걸음걸이 이제 방송 취하는데도 자꾸 비틀거리면 한대 나가더라 말입니다. 그 두번째 나머지 자꾸 문을 두드리던 게 이건 나머지 문을 한 번 더 알려줍니다.
0: 네.
3: 아빠 중심에 띠약수기 때문에 치매하고 땅 중심이 있던 아이한테 되겠습니다.
0: 그렇죠.
3: 네. 중심이 치매 때 얘는 그렇지 않고 뭡니까?
0: 예.
3: 내일까지 우대 활동한다고 우린 둘이 쓰기래 이야기 하는 것도 오늘도 많이 대답을 받겠습니다.
0: 예, 중풍도 그렇습니다. 다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배란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 건뇌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중풍 후유증 치료에서 뚜렷한 현저한 효과를 봅니다.
3: 예, 약이 예, 용서했습니다, 선생님.
0: 의대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 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대 활동 우리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다섯 곽에 네 곽 드리는가 하면은 열 곽 사도 열두 곽을 드리고, 또 제일 그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는 501-2797 우리 이 약국 전화에 전화하시면 더 상시한 자문도 되고, 그 다음에 배달도 빨리 배달 받을 수 있는 배달 전화도 됩니다. 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일 설명드리고 있는 연기관 구복의 그는 전년적으로 자라고 있는 오색 영지를 기초로 해서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진귀한 중약재에서 그것도 우리 제일 발달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 이 제약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약을 그냥 근근히 가루 내 먹거나 달에 먹거나 이 환우제 먹거나 이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무리 좋은 이런 용지라 해도 우리 그 흡수율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용지는 이 적지 같은 거는 우리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그 용지를 영지 포자분을 주요 성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걸 흡수할 수 있게끔 제약 기술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상에서 천년 영지란 말입니다. 청지나 적지나 황지, 백지, 흑지. 우리 중의에서는 이 오색을 제일 중요 여깁니다. 오색, 오미. 오미란 건 다섯 가지 맛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방. 오방이라는 게 사방이 아닙니다. 중심 거증 합해서 오방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오색영지가 작용이 제일 좋습니다. 예.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색영지, 그 다음에 중기에서의 오장, 이것이 맞먹습니다. 오장, 오관. 예, 중기에서는 이 도리에 근거해서 우리 청지 같은 거는 식후 맛을 내면서 주로 간에 특별히 좋고, 간에 좋다 할 때 눈이 좋아지면서 사실 청지가 좀 구하기 힘들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 언니가 예 간경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 병원에서 출원한 다음에 이 영지 입간구복에 그 우선은 다섯 달 잡쌌습니다.
0: 네.
5: 그랬는데 그냥 맥이 없고 누워서 일어나기 싫고 거기에 식사도 못하고 며칠 걷고 주원했다 나왔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 입간구복에 그 우선은 다섯 달 잡쌌습니다. 근데 잡사서 한 달 좀 지나니까 며칠 걷던 등살이 조금 나사지니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잘하고 며칠 걷지도 않고 옆구리 자꾸 쑤시고 아프던 것도 어서는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병기 왔다 설사 했다 하던 것도 어서는 많이 좋아져서 우리 언니 야 어서는 죽겠는가 한게 살아났다고 영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이 영지 입간구복에 예, 다른데 중약을 쓰기보다 몇 배 효과 좋습니다. 다섯 가지 영지래 그러는지 흡수가 잘 되고 이래서 이런 이야기 있기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강경화에 왔다 간 다음부터는 좀 오래 쓰자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이 마지막 활동이니까 12각 배달 받다부터는 한 개입니다.
0: 일곱 삼에 열두 각에 스물두 각이 나간다. 이미 그 간 경화에 들어섰다 할 때는 회복이는 씁니다. 예, 좀 장기적인 치료가 수여되는 병입니다. 우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5: 예, 오래 수다한다. 그래야 좀 생존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받으려 한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 위에 적지도 들어가

0: 좋죠. 적지는 주로 우리 심장에 좋습니다. 좀 이런 자주색이 나거나 빨간색이 나거나 이게 다 우리 심장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맛으로 따진다 할 때는 쓴맛이가 심장에 특별히 좋습니다. 이 적지가 제일 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1: 네.
2: 네,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예, 난 이 렘지 입단 900을 쓰는 환자입니다. 난 이 당뇨가 좀 20년 넘으니까 이 종합병이 와서 쪼아내가 올라와서 야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0: 네.
2: 병원에 가서 이번에도 내리더라고요. 그 내리 나와서도 그 병원이라고 그렇게 먹어도 그냥 내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 그 강연 입간 구백 먹고 예,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0: 네.
2: 지금이 박수치도 손상도라고 내 오라피 쇠탄검사가 시켰거든 발전 탈입니다. 예.
0: 네.
2: 예, 그리고 혈압이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그래도 다나씩 이렇게 먹고 예, 밥을 잘 먹습니다. 지금 밥 맛있지.
0: 네.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 이야기 정말 타오니까 예, 값이 온다고 하니까 또 사려고 합니다. 예.
0: 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러니까 청지는 그 맛을 따신다 할 때는 약간 새콤스러운 맛이 나고 적지가 쓴맛이 강하고 황지는 조금 좀 달달한 맛이 나옵니다. 청지는 평하고 이 황지가 주로 비위에 좋습니다. 그리고 안신 신경을 안정시키는 게 황지입니다. 누르스러한 용지를 말한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색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백지도 들어갔습니다. 백지는 저래 폐에 좋습니다. 백지는 조금 좀 매운 맛이 납니다.
1: 네. 백지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저는 영지 이깔 구박에 그 어제는 야도딸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을 입이 쓰겁고 내겼고 간이 아무래 허약했거든지 그리고 손발이 시리고 소흡이 낯소배나 발소배 그렇고 소화가 이렇게 둘이 나면 식은물이 자꾸 올라오고 밤잠 자지 못하고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돼 가슴 보통 닿게 꼬았습니다. 약은 많이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 누워 굽었던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영지 이깔 굽어게 썼는데 야 지금은 말이죠 우선먼저 얼음증이 나던 게 예, 많이 도와주고 혈압도 돌이 잘 되었거나 얼음증이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0: 네.
3: 그리고 혈이 나던 게 예, 식은물이 자꾸만 올라오고 소화가 아이 되던 게 혈이 예, 없어질까 예, 소화가 잘 됐고 밤잠 잘 잡니다.
0: 네.
3: 그리고 손발이 지리던 게 따뜻해지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활동 끝이 난다는데 그 열값 사면 열두가 주는 것 같은데 그 활동에 참석해서 좀 더 싸서 먹을까 하네 그런다.
0: 네 들어보시니까 이 영지 효능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 번호는 근본적으로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간경락이 막히면 원리 자꾸 밉니다. 그러면 흐름도 올라오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머리도 어지럽고 머리가 터지는 듯이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고 목이 골동골이 찬 것 같고 이렇죠. 그 증상이 다 같이 나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관지휘입니다. 간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배출하자면 간경락이 열려야 되죠. 영지를 써서 그런 효과를 본다 할 땐 제대로 효과 보는 겁니다. 치료 잘하십시오. 계속 쓰면 합니다.
3: 예, 그래 새 생명을 찾은 것 같더란다. 야, 난 구불던 게
0: 그거 별난 약을 써도 아이 됩니다. 그러다가
3: 인지
0: 쓰고 그런 증상들이 단꺼번에 다 해결되죠.
3: 예? 그래, 이 약이 제일 좋은 게입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한나은아 작사, 유동래 작곡의 그리우라 나의 고향을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인한 정신 노래한곡을 준비했습니다.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소나무인데요. 푸른과 절개를 노래하는 이 곡을 김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고향을 만나볼까요? 리성비 작사 김여한 작곡의 고향산천입니다. 고향의 산과 들이 그리워지는 이 곡을 장호 고문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엔 좀 더 경쾌하고 희망찬 바람을 담아보겠습니다. 김학성 작사, 리경드 작곡의 봄바람 그대여인데요.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방준 작사 황영아 작곡의 선생님의 향기는 삶의 길을 비춰주신 스승님의 향기로운 기억을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은 우리 모두의 라운 같은 공간을 그린 노래입니다. 최화관 석작사 최학산 작곡의 우리네 라운을 준비했는데요.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병철 작사 리하 소작곡의 해랑강 고양이 강의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깊은 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 3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하철, 제작의 전화무시였습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북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우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우리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전해주고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어깨를 펴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행복으로 충만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전해주는 여행의 발걸음. 오늘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관광정보입니다. 용정시 해란 대조선 민족 리조트 대상 운영 측에 따르면 이 대상은 오는 8월 4일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중국 조선족 문화와 자연 경관을 특점으로 내세워 극장, 상업거리, 민박 등 기능구역을 운영하게 됩니다. 용정시 룡산 산맥에 위치한 해란 대조선 조선족 민속 리조트는 모아산에 기대어 해란강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연길시내에서 12km 떨어져 있고 333 국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모두 3기에 나누어 건설되었는데요. 1기는 41채의 민박을 건설했고 2기는 장금궁, 육도시장, 대통거리 등 상업구역을 건설하며 3기는 야행삼림, 고촌락 등을 조성합니다. 이번에 운영을 앞둔 것은 1기와 2기이고 3기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궁궐 모양으로 지은 장금궁은 해란 대조선족 미란 민속 리조트의 핵심 건축으로 개업 후 해란강의 아들딸 삼생의 연분 등 역사극이 상시적으로 공연이 됩니다. 상업구역에는 도하 104개의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며 음식, 문화창의, 촬영, 레저, 소매 등 업태를 아우르게 됩니다. 현재 상가 입주율은 98%에 달했고요. 그중 육도시장에서는 연변 8개 현지의 특색 음식, 음료수, 꼬치튀김, 김치, 과일, 조선 러시아 수입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통거리에는 연변 특산물, 문화장의 제품 매장과 편의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데요. 41채 민박은 산세를 따라 한 채 한 채 지어졌고 검정 기와와 하얀 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 사이의 높낮이 차이 때문에 탁 트인 시야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문화체험형 코스를 마련했는데요. 장금궁의 해치조각, 오복광장의 비천정 등이 있습니다. 해당 코스들은 조선족의 이조, 개척 역사, 민속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하는데 해설과 체험, 문화창의 등 특색 문화 내용을 형성하게 됩니다.

해런대 조선족 민속 리조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저녁 8시 30분이면 검표를 멈춥니다. 반값 무료 등 입장권 할인 혜택이 있으며 노인, 학생, 군인, 장애인 등 군체를 아우릅니다. 또 고객 열선 전화를 개설하여 입장권 구매, 민박, 투자 유치, 고객 불만 처리 등 자문 봉사를 제공합니다.

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녹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해줍니다.

유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것은요. 연변의 맛이죠. 명태입니다. 얼마 전 동북 슈퍼리그에서 연변대학 명태 응원단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연변 명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산품인 명태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태는 대고가에 속하는 차가운 바다의 어류로 예로부터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해온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조선족에게 있어 명태는 가장 친숙한 생선 중 하나로 단순한 반찬을 넘어 삶과 문화를 담은 특별한 존재인 거죠.

명태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각별한 위상을 지녀왔습니다. 옛날에는 부부가 명절이나 혼례, 상례 때 오가는 가장 흔한 선물 중에 하나였으며 값이 싸면서도 귀하게 쓸 수 있었기에 가난한 집에서도 제사상에 올리는 중요한 재수로 사용됐습니다. 명태는 모든 계층이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조선족의 공동의 식량이자 여러 의례 속에 깊이 자리한 생선이었습니다.

박명태는 가공 방식에 따라 그 이름과 맛 그리고 식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갓 잡은 신선한 명태는 생태라 부르며 얼려서 보관한 것은 동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태의 진가는 건조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완전히 말린 것은 북어, 반쯤 말려 꾸들꾸들한 식감을 가진 것은 코다리, 그리고 겨울철 혹한의 날씨 속에서 얼고 녹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서서히 건조된 최고급 품종은 황태라 부릅니다. 황태는 이 고된 과정을 겪으면서 영양소가 농축될 뿐만 아니라 특유의 고소하고 진한 풍미를 품게 되어 명태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명태의 새끼는 노가리라 따로 부르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물고기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과 형태

영양학적 측면에서 명태는 그야말로 건강식품의 보고입니다. 특히 건조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해서 근육 성장과 세포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줍니다. 명태의 흰살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명태 간에는 비타민 A와 D가 농축되어 있어 간 기능 개선과 눈 건강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실제로 북어국은 해장국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명태가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변색이 없으며 두뇌 발육을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험생이나 정신활동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상적인 식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명태를 활용한 요리는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여 하나의 식재료가 이렇게 많은 요리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황태를 양념에 재워 노릇하게 구운 황태구이는 술안주로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이며 북어를 뜯어넣고 시원하게 끓인 북어국은 간을 맑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해장 요리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얼린 명태로 끓이는 얼큰한 명태찌개는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데요. 명태시키는 명태살을 발라 조금의 소금에 절인 뒤 초밥과 무채, 고춧가루 등을 버무려 발효시킨 독특한 발효 음식입니다. 명태순대는 명태의 배를 가르지 않고 내장을 빼낸 뒤 두부와 녹두나물, 고기 등을 채워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익혀내는 고급 요리이며 마른 명태를 불려 새콤 달콤 매콤하게 무친 명태는 밥 반찬으로 제격입니다. 명태의 알로 담근 명란젓은 조선족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젓갈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변의 특산품인 명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명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구이와 튀김류로는 황태구이, 명태구이, 명태강정이 있으며 국과 찌개류로는 북엇국, 동태찌개, 명태매운탕, 명란젓찌개가 있습니다. 무침과 회류로는 진미명태나 북어채 무침, 명태회무침이 있고 발효와 젓갈류로는 명태식혜와 명란젓이 있습니다. 또한 명태순대, 명태백숙, 명태회냉면, 명태머리순대 등 별미와 기타 요리들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는 몇 가지 조리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의 끝판왕이죠. 덩태찌개에 대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얼린 명태로 끓이는 이 얼큰한 찌개는 속이 시원해지는 국물이 일품인데요. 덩태는 먼저 해동한 후 지느러미와 꼬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뱃속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합니다. 무는 얇게 썰고 두부와 애호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며 대파와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냄비에 물을 깔고 그 위에 손질한 동태를 올린 후 물을 부어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풀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두부와 애호박을 넣고 다진 마늘과 간장, 소금으로 간을 맞춘 뒤 대파와 청양고추, 쑥갓을 올려 한 소끔 더 끓이면 맛있는 동태찌개가 완성됩니다.

네, 다음으로 해장의 교과서라 불리는 시원한 북어국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린 명태인 북어를 풀어 끓인 이 국은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요. 북어채는 물에 살짝 적셔 불린 후 물기를 꼭 짜주는데 너무 오래 불리면 명태 특유의 감칠맛이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냄비에 들기름을 붓고 북어채를 살짝 볶아 기름을 흡수시키면 비린내가 제거되고 고소한 풍미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물을 넣고 함께 볶다가 다시마 육수를 부어 끓인 후 국간장과

소금, 다진 마늘로 간을 맞추고 무가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풀어놓은 달걀과 대파까지 올리면 그야말로 속이 편안해지는 북어국 한 그릇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최고급 명태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황태구이 조리법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겨울철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고급 건어물인 황태는 그 자체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황태의 껍질을 벗기고 가위로 지느러미를 잘라내어 다듬은 후 고추장, 맛술, 설탕, 올리고당, 다진 마늘, 후추 등을 섞어 만든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주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재워둡니다. 그런 다음 숯불이나 팬에 중약불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고소한 향과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진 최고의 황태구이가 탄생하죠. 숯불의 화력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해도 명태식혜는 반건조 명태살을 소금에 절인 후 조밥, 무채, 고춧가루 등과 버무려 실온에서 2, 3일 발효시켜 만든 음식이며 명태회 냉면은 새콤달콤하게 무친 명태회를 시원한 냉면 위에 듬뿍 얹어 먹는 음식입니다. 이처럼 명태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를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명태 요리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 특산품인 명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외지 여행객들께서 연변에 놀러 오시면 꼭 연변의 특산품인 명태를 꼭 맛보시어서 그 깊은 향기와 맛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것은 연변의 맛이죠. 도라지 무침입니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도라지 무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라지 무침은 아주 전통적인 조선족 반찬이죠. 집집마다 해먹을 정도로 흔한 반찬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음식이죠.

먼저 도라지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의학에서는 도라지를 맛이 쓰고 약간 맵지만 성질은 평하며 폐경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재로도 널리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기침과 가래가 많을 때 인후 종창과 통증 등의 증상에 효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도라지를 적당히 섭취하면 열을 내리고 화를 가라앉히며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사귀는 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말린 도라지는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매우 쓰기가 일쑤인데요. 도라지의 쓴맛을 확실히 제거하려면 결코 결리해서는 안 됩니다. 도라지 무침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도라지의 쓴맛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쓴맛을 빼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면 도라지에 굵은 소금과 설탕을 넣고 5분간 힘껏 주무른 뒤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구면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도라지를 가늘게 찢어 찬물에 하룻밤 불린 후 중간에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방법 모두 처리한 뒤에는 찬물에 20분 정도 더 담가두었다가 물기를 꼭 짜내야 합니다. 둘째, 양념장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잘 섞은 뒤 10분 내지 15분 정도 그대로 두어 고춧가루가 충분히 불도록 해야 양념이 더욱 깊고 맛있어집니다.

셋째, 무칠 때는 손으로 조물조물 정성스럽게 버무려 양념이 도라지 골고루 배어들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 마무리하면 도라지 무침이 완성됩니다.

도라지 무침은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숙성시키면 양념이 더욱 깊이 스며들어 훨씬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라지 무침과 소세지와 함께 만나면 또 다른 반찬이 완성이 되는데요. 식초와 설탕을 살짝 곁들이면 아주 맛있는 소세지 도라지 무침이 완성됩니다. 아주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는 도라지 무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겨운 인심은 바로 연변의 맛 이야기 속에 생생하게 재현이 됩니다. 음식으로 떠나는 맛여행 그리고 가벼운 들놀이 하나로 우리에게는 소소하지만 든든한 삶의 쉼터가 되어주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돌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 행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6: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을 어귀에 늘어선 수양버들 아닐까 싶은데요. 바람에 살랑이는 그 가지 끝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걸려 있습니다. 김영택 작사, 최룡훈 작곡의 전혜선 가수가 부른 고향의 수양버들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큰 선물보다는 따뜻한 한 끼로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김병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최영 가수가 부른 사랑은 이런 거야를 전해드립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노래,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세가 여러분을 자연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차이고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푸시킨이 7년에 거쳐서 내려간 시와 소설이 만난 독특한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 문학 하면 왠지 어렵고 무거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은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감동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시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책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브게니 오네기는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부슈킨이 1823년부터 1830년까지 무려 7년에 걸쳐 쓴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책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부슈킨 자신이 말했듯이 운문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운문 소설이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시의 형식으로 쓴 소설인데요. 마치 동시 같은 리듬감 있는 글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겁니다. 부식기는 이 작품을 통해 오내긴 연이라는 독특한 시 형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14행으로 이루어진 이 연은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어서 읽으면 마치 음악처럼 흘러가는데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배우던 동시처럼 리듬감 있게 읽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줄거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인생의 깊은 울림이 숨어 있어요. 주인공은 예브게니 오네킨, 젊고 잘생긴 귀족 청년입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사교계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는 전형적인 멋쟁이였어요. 무도회, 연회, 여자들, 모든 게 지겨운 겁니다. 마치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 상태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골에 사는 삼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지루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젊은 시인 브라지미르 렌스키를 만납니다. 렌스키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친구가 됩니다.

여기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파도와 바위처럼, 시와 산문처럼, 얼음과 불꽃처럼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부시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할 일이 없어 친구가 되는 법이다.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이죠. 렌스키는 근처 지주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곳에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동생 올가는 렌스키의 약혼녀였고 언니 따차나라는 수줍음 많고 조용한 처녀였어요.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따치아나는 오네기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오네기는 따치아나의 고백을 정중하지만 또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빠처럼 당신을 사랑할게요 라는 말을 덧붙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순수한 마음으로 용기 내어 고백했는데 차인 따치아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게다가 그 상대가 오빠처럼 사랑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가요?

상처받은 따치아나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오나긴과 렌스키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겨 결국 결투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비극적으로 렌스키는 오나긴의 손에 죽고 맙니다. 충격을 받은 오나긴은 시골을 떠나 방랑길에 오릅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오네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한 귀부인을 만나요. 화려하고 우아한 사교계의 여왕으로 변신한 그녀는 바로 예전 자신을 사랑했던 그 따차냐였습니다. 이번 오네기니 따차나에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따차나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영원히 그에게 성실할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네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고 우리는 그의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이 결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속 시원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네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각자가 참 흥미로운 캐릭터들이에요. 먼저 오네긴. 그는 속은 비어있지만 겉은 화려한 멋쟁이입니다.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고 아무것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아요. 일부 학자들은 그를 잉여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 그가 따차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중에 자신이 사랑에 빠지는 아이러니,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오메기는 뿌시킨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뿌시킨도 젊은 시절 방탕한 사교계 생활을 했고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뿌시킨은 오메기과 달리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죠.

마음은 따티아나. 이 작품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시골 처녀였지만 사랑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네긴에게 고백하는 용기도 있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의무를 선택하는 강단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치아나를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 중 하나로 꼽습니다. 여러분, 따치아나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소설책 속 주인공처럼 순진하게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요?

젠스키는 순수한 내성주의자입니다. 칸토와 실러의 책을 읽으며 자란 낭만적인 시인이었죠. 사랑을 맹신하고 친구를 믿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 죽음은 순수한 리상이 현실의 냉혹함 앞에 무너지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가 젊은 시절 품었던 순수한 꿈들이 현실 앞에서 조금씩 바래져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울그는 따티아나의 동생으로 평범하지만 사랑스러운 소녀입니다. 렌스키가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과 결혼해요. 현실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이 단순한 연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부시키는 이 이야기를 통해 19세기 초 러시아 귀족 사회의 생생한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격의 화려함과 그 이면의 권태, 시골 지주들의 단순한 삶, 젊은 귀족들의 방탕함과 고민까지. 이 모든 것이 시적인 언어로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무엇보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화자의 존재 때문인데요. 이 소설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가 등장하는데, 이 나란 때로는 오네긴의 친구이고 때로는 부시킨 자신이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꾼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독자와 대화하죠. 이렇게 작품 중간중간에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오네긴이 아니라 바로 이 화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예브게니 오네긴. 이 작품에는 정말 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따차나의 편지입니다. 수줍음이 많던 시골 처녀가 용기내 쓴 사랑의 고백 편지예요. 이렇게 편지 드립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 편지는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애 편지로 꼽힙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네긴의 거절 장면입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소. 결혼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거요. 냉철하지만 냉정한 이 거절이 훗날 그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 생각하면 씁쓸하죠.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따치아나의 고백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몸, 영원히 그이에게 성실할 겁니다. 이 한마디에 오네긴의 모든 희망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몇 년 전 오네긴이 했던 그 냉정한 거절이 이제 따차나를 통해 그에게 되돌아온 거죠.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오늘 함께한 책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서 인생의 권태와 열정, 이성과 감성, 의무와 자유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네긴은 모든 걸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놓쳤고, 따차나는 순수한 사랑을 포기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에 대해서 푸시킨은 우리보다 200년을 앞서간 작가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고민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

0: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네. 라디오 문화 상책.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상책의 신금철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문학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류정나무 수필 어미 거미처럼 살다 간 울엄마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난한 편에 속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주정뱅이였고 우리 집은 하루 건너 가정싸움이 벌어졌다. 그 때문에 엄마는 여러 번 죽고 사는 소리를 하였고 내 기억에도 이혼 이야기가 몇 번이나 오갔던 것 같다. 점차 우리 다섯 형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었고 명절이 돌아오는 것조차 큰 걱정거리가 되어왔다. 명절이면 술이 따라오고 술만 마시면 아버지는 엄마와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뒷벽이 기울어져 가는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낯다른 처마 밑과 크지 않은 우란을 빙 둘러막은 허술한 울바자에는 유독 거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부지런한 어미 거미들은 매일 극성스레 거미줄을 치며 벌레를 잡아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듯했다. 그 때문에 우리 집 주위에는 여기저기에 둥그런 거미줄망이 디롱디롱 보기 흉하게 걸려있었다. 괜스레 심술통이 작동해 나는 긴 막대기를 찾아들고 거추장스러운 거미줄을 활활 걷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딸려나와 땅에 떨어지는 어미 거미들을 발로 밟아 죽이기도 했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내 발바닥에서 툭툭 이상한 감각이 전해지면서 어미 거미들은 배가 터져나가며 그대로 죽어버렸다. 불쌍한 거미들을 죽이지 말거라. 엄마가 나를 타일러왔다. 저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저절로 말라 죽은 거예요. 속이 텅 빈 채로. 말라 죽은 게 아니란다. 어떤 새끼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어미 속을 파먹어버린단다.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던 말이었다. 그때는 그 말을 곧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불쌍한 어미 거미들을 밟아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중학교에 다닐 때쯤 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여 년 전 엄마가 첫 자식으로 태어난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다. 아기가 한 살 되던 해에 심한 탈수에 걸렸는데 병원은 멀고 돈도 없어서 민간요법으로 요행을 바라다가 결국 아들을 잃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후 술주정을 자주 했고 엄마는 몇십 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가끔 그때 큰 병원에 데려가서 링거 한 병만 맞춰도 살렸을 텐데 하며 가슴 아픈 자책을 하곤 했다. 어미 거미의 가슴 속은 그때부터 조금씩 파묵히며 말라들어갔는지 모른다. 어미 거미의 일생을 닮은 듯 엄마는 우리 다섯 남매를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집단 농사를 하던 시절에는 해마다 로동 모범으로 뽑혀 산발절이면 상품으로 작은 수건 하나씩 받아오곤 했고 양식이 다 떨어진 가을이면 논밭에 나가 가위로 돌피 이삭을 잘라다가 가마에 찧어낸 뒤 말려 그것으로 온 식구의 식량을 해결하기도 했다. 그 자식들은 다 큰 어른이 된 후에도 가마에서 찧어내던 고약한 돌핀 냄새와 먹기 싫었던 피낫밥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훗날 현성의 자유시장이 열리면서부터 엄마는 또 작은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매일 채소시장에 짠지 상사를 다녔다. 중학교를 다니던 나이에 가만히 그 손수레를 밀어보니 그토록 무거웠다. 엄마를 아껴줄 줄도 모르고 거기다 손재간조차 없었던 아버지는 낡은 손수레를 수리해 주지도 않았고 가볍게 기름칠을 해줄 줄도 몰랐다. 당시 외할머니까지 포함해 여덟 식구였던 우리 집은 극심한 돈 고생과 식량 고생을 겪었다. 엄마는 평생토록 비싼 새우 한 벌 해 입은 적 없었고 밥 먹을 때도 언제나 흰 쌀밥은 우리에게 밀어주고 자신은 맛없는 피낫밥이나 누런 감자가 섞인 조밥만을 뜨곤 했다. 해마다 구워 쓴 리자돈까지 갚아야 하다 보니 외아들인 나의 결혼식 전날까지도 빚쟁이 아랑네가 찾아와 야단법석을 피우는 바람에 엄마는 물론 여동생들까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이처럼 엄마는 가장 아까운 시절 반평생 넘는 긴 세월을 주정뱅인 남편과 자식들의 손발톱에 가슴속을 핥히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어미 거미처럼 묵묵히 살아왔다. 엄마에게는 평생 원수 같은 남편이었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미운 존재였던 아버지는 69세 되던 해 뜻밖의 자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우리는 많이 울었고 엄마도 애절한 곡성을 내며 울었다. 외아들인 나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이제부터 내가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순간 울컥하며 이름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나도 고생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불쌍한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맹세했던 내가 결국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 셈이다. 세 식구가 연변 땅으로 와 여러 해 동안 분투하며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하나뿐인 아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늘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엄마를 연변으로 모셔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을 계산해보니 겨우 열흘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내 가슴속에 아픈 상처로 새겨진 참회가 있다면 여든을 바라보는 엄마를 불효하게도 양로원에 모신 일이다. 아니,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어미 거미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엄마가 그때 기어이 양로원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 이유는 이러했다. 며느리가 장기 환자인데 아들 며느리 모두 정상 출근하는 것만도 벅찬 상황에서 언제 집에 북박혀 아무 일 없이 밤만 축내는 늙은이를 돌볼 여유가 있겠느냐.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에서 살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고 집에서는 자주 목욕할 조건도 안 된다. 또 딸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손주마저 먼 남방 도시에서 사업하니 너희들은 명절에조차 자식 보러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데. 엄마가 결사적으로 양로원에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이에 해외에 있는 딸들도 모두 엄마를 가까운 양로원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조건 좋은 양로원에서는 민족 음식이 입에 맞을 테고 널찍한 앞마당에서 매일 운동도 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이면 목욕을 시켜준다고 했다.

방은 매일 청소해주고 옷과 이불도 정기적으로 세탁해준다며 명절이 되면 시 예술단이 찾아와 위문 공연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곁에 말동무가 있어 외로움을 느낄 사이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양로원에 모신 후 처음 몇 달 엄마는 해외에 있는 딸들과 통화할 때마다 양로원 생활이 좋다고 했고 양로원에 온 것이 잘된 선택이었다는 말도 거듭했다. 나 역시 현 시대의 효자 노릇이나 해볼 양으로 나름 정성을 다했다. 거의 매주 운전해 양로원에 찾아가 엄마를 시내로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원에서 산책도 시켰으며 여러 운동기구도 체험하게 했다. 때로는 줄지어 걷는 양글 대렬에 엄마를 끼워 춤추게 하기도 했다. 한 번은 공원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작은 도구로 잣을 까며 엄마 입에 한 알씩 넣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참으로 세상 효자구만 하고 칭찬을 건넸다. 그때 엄마는 얼굴을 펴 환하게 웃었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양로원으로 돌아갈 때도 엄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이 바쁘겠지 데리러 오지 말아라 하며 내 걱정을 덜어주려 애썼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마당에 나와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는 그런 늙은 엄마였다. 그 후로도 나는 엄마를 양로원에 모신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온갖 궁리를 다했다. 갖가지 간식과 음료, 영양제까지 일일이 챙겨두고 복용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표도 만들어 붙여주었다. 음악 비디오 플레이어와 소형 라디오 녹음기도 준비했고 집에서 즐기던 화투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쓰지 않은 동전들을 주머니에 가득 담아 드리기도 했다. 로인용 두뇌활동 장난감도 여러 종류 사다 차근차근 익히도록 도와주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옮기는 도구도 정성스레 마련해 주었고 채색 필기구와 질 좋은 백지도 넉넉히 준비하며 매일 노래 가사를 옮겨 쓰거나 가족과 자식들의 이름을 반복해 써보라고 권했다. 가장 마음 깊이 새겨진 일은 시장에서 새끼 거북 세 마리를 사 유리 용기에 담아 엄마께 드렸던 일이었다. 한 마리는 큰 거북이었고 나머지 두 마리는 작은 거북이었다. 먹이를 너무 많이 줄까봐 이 먹이는 아주 비싼 거라 며칠에 한 번씩 아주 조그만 주셔야 해요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남방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와 보니 작은 거북이 두 마리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따로 가다 두었던 큰 거북이는 꼼짝 않고 죽어있었다. 엄마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작은 붓으로 물을 찍어 죽은 거북이 등을 씻어주었다. 엄마의 반응이 전보다 훨씬 굼떠진 것보다도 비싼 먹이라서 작은 새끼들만 먹겠지라는 뜻밖의 대답이 내 가슴을 더욱 무겁게 내리눌렀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어미거미의 가슴 속에는 또 하나의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로원이 더 편하고 좋다고는 했지만 엄마는 나날이 정신이 흐려지는 듯했다. 하루 세끼 식사도 입에 맞지 않은 모양이었고 간식이나 과일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하루 종일 TV 한번 켜보지 않았고 음악도 전혀 듣지 않았다. 갖가지 로인용 두뇌활동 장난감도 손대지 않아 구석에 쌓여있었고 다른 노인들과 정겹게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양로원 마당에서 자주 눈에 띄는 풍경이라면 한자에 굳어버린 듯 생기를 잃은 두 눈으로 먼 담장 너머를 응시하는 가냘픈 노인의 모습이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양로원에서 엄마는 날마다 이런 말씀을 반복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위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안 아픈지. 막내는 아직도 남편과 자주 다투면서 힘들게 사는지. 걔들 모두 외국에 돈 벌러 갔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엄마는 시시각각 타지에 흩어져 사는 딸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0: 이번엔 엄마를 양로원에 맡길 수 없었다. 엄마가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한술 한술 입에 떠 넣으며 비로소 내가 진짜 아들 노릇을 하고 있구나 싶었다. 주변의 평가와 달리 나라는 사람은 사실 어미 거미처럼 헌신한 엄마 앞에서는 옛 사람들이 꾸짖을 만큼 모질은 도리깨 아들에 불과했다. 뒤늦게나마 응당이 엄마를 모셔했던 외아들 노릇을 흉내내면서 나는 늙은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가슴 저리게 깨달았다. 그때는 특수한 사태로 몇 해 동안 딸들과 외손주들을 만나지 못했다. 어쩌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내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어눌한 입술 움직임으로 지금 아들 며느리 곁에서 아주 편안하다고 하면서도 맥이 좀 나면 다시 양로원으로 돌아가야지라며 가슴을 찢는 말씀을 내뱉었다. 하나뿐인 며느리를 마주할 때면 이 늙은이가 이렇게 와있어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손님으로 여기며 전맥을 키운 자식들에게조차 미안해하였다. 엄마는 예순이 다 된 아들이라도 곁에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나란히 누워있으면 그토록 좋아했다. 가끔은 아이처럼 엄마 손을 잡아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 곱다 한마디를 떼면 엄마는 쉴 새 없이 우리 아기 곱다를 따라했다. 그럴 때면 웃음을 머금던 내 눈가에서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다. 어머니를 양로원으로 보낸 그 결정에 대한 후회와 자책에 가슴을 조여오는 것이었다. 엄마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아 보일 때면 나는 일부러 오래전 세상을 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아버지가 심한 주정뱅이가 아니었나고 물으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술 주정을 부린 적 없다고 부부싸움도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멋진 군인이었는지 어린 아내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했는지 살아생전 듣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그제야 나는 엄마가 이미 오래전부터 평생 원수라 여겼던 아버지를 깨끗하게 용서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엄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딸들의 이름조차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한 살 때 잃은 첫 아이를 떠올리며 그때 그 아이를 큰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라는 말을 홀로 중얼거리곤 했다. 이처럼 엄마의 마음속에는 평생 자식들만이 가득했던 것 같다. 자식들에 대한 엄마의 그리움과 사랑은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갔을 테고 다섯 자식을 전맥을 키우며 내어준 엄마의 가슴은 끝내 빈 껍데기로만 남았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미 거미가 왜 속이 비어 말라 죽었냐고 했던 거 지금도 기억하세요? 나는 자리에 힘없이 누워있는 엄마에게 살며시 물었다. 글쎄 늙어서 그랬겠지.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법이지. 엄마는 어미 거미가 새끼들에게 속을 파먹혀 죽었다는 그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양로원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모신 엄마는 그렇게 3년을 더 보내다가 86세를 일기로 어느 날 조용히 잠든 듯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한 거짓말대로 어린 아내를 많이 아껴주었다는 그 주정뱅이 아버지 곁으로 찾아간 것이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가슴 아픈 후회를 자주 한다. 엄마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면 그 전에 양로원에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흔 아니 100세까지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평생을 어미 거미처럼 살다간 불쌍한 엄마였다. 가슴을 저미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어머니를 추억한 류정남 작가의 글로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시간으로 0시를 알려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1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돈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야 잃으면 또 벌면 되지만 건강은 한 번 해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먼저 류서연의 글 한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의 시간입니다. 몇 해 전 장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왜 그렇게 길어 보이고 기차로 2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하기만 하던지 고통의 순간에는 시간도 더디 흐르는 걸까 마음이 괴로우니 시간도 마냥 거북이 걸음을 하는가 보고 생각이 들었다. 차에 앉았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려 참느라 무진했으며 스스로를 달래야 했다. 유선암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내 귓속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쓱 닦으며 너무 민망해 주위를 둘러보니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행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늘 씩씩하고 활기 넘치고 모든 일이 해피엔딩이었다. 직장에서도 나이에 맞지 않게 후배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열정적이었고 패기가 넘쳤으며 활기차였었다. 그래서 아마도 50이 넘도록 제일 간관 교육의 제일선에서 담임 사업을 하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있는 건강한 내가 시샘이나 이젠 그만 쉬라고 암이 나를 찾아온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라고 내 생명의 연장선의 신호를 보내온 것이리라. 하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을 마주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대책이 서지 않았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 겁이 덜컥 났다. 내 생이 갑자기 고무줄처럼 쫙 줄어든 것 같은 생각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고 한순간에 내 인생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다. 햇빛 찬란한 지대에서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참담한 기분이 들어 억장이 무너졌다.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생명에 대해 그 어떤 위협을 느껴보지 않았는데 말이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따뜻한 문 안에 위로됐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나는 또다시 무인 고도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끝없는 고독과 슬픔의 나락에 빠져들었다. 사람이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가장 취약해짐을 온몸으로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나는 절반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앉아있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스스로도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암이라니 말도 안 돼. 밥도 하루 세 끼 꼭꼭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왜 암이지? 남편과 아들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그리고 학생들이 당장 고중 입학 시험을 치겠는데 어떡하지? 마음 여린 아이들 정서 파동 생기겠는데. 하지만 학생들보다 가족들이 받을 타격이 더 걱정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퀭한 눈으로 어둠의 장막이 슬금슬금 창문으로 기어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다시 눈물이 두 벌을 타고 줄 끊어진 구슬 마냥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이렇게 많이 운 것 같지 않았다. 덩그런 집안의 고독과 슬픔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하필이면 왜 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을까?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람. 이미 비켜갈 수 없는 암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그저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집안은 조용하도 못해 괴괴했다. 유일한 친구인 컴퓨터도 작동을 멈췄고 즐겨보던 텔레비전도 꺼진 상태였다. 달림도 창문 너머로 힐끗 들여다보고는 총망이 자리를 떴다. 아마 망연자실에서 넉넉히 앉아있는 여주인의 모습이 청승맞아 보인 모양이었다. 고즈넉한 이 밤 쏘아하고 우찌편개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한밤의 고요를 깨뜨렸다. 내가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 처음으로 생명의 소중함이 눈물겹게 느껴지면서 살아있다는 자체에 경이로운 생각마저 갈마들었다. 생존을 위해 지르란 삶의 현장에서 다람쥐 채

바퀴 돌듯 늘 팽이처럼 바삐 돌아치면서 살다 보니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도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나였다. 곰곰이 지난 인생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살지만 삶의 정답을 찾아본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니 30여 년을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똑같은 하나의 일직선을 되풀이하면서 살았던 기억밖에 없었다. 느긋하게 가끔은 이름난 관광지를 찾아 여행도 다니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산을 찾아 등산도 하고 다채로운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작작하게 살아야 했었는데 나는 오로지 앞만 보고 허위허위 숨 가쁘게 달려왔다. 30년 교육 현장에서 27년을 줄기차게 담임 사업을 하다 보니 나중에 언젠가는 나에게도 여유 시간이 있겠지. 그때 가서 실컷 즐겨도 늦지 않을 거야 라고 수없이 자아위로하면서 살다 보니 내 삶은 똑같은 삶의 연속이 되었고 삶의 여백이 조금도 없었다. 게다가 오랫동안의 담임 사업에서 저마다 개성이 강한 학생을 교육할라니 학부모와 소통할라니 과임과 교류할라니 담임 사업을 그야말로 그 끝이 어디고 그 깊이가 어딘지 알 수 없는 하나의 학문이었고 번잡한 사업이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인간 공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로지 담임 사업을 내 삶의 전부로 간직하고 미래를 위한 초소에서 오직 아이들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었다. 인생의 황금 시계를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저당 잡혔다. 27년 동안 담임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남들이 감수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아이들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소중한 추억들을 새록새록 만들어가면서 내가 감수한 인생의 희로애락을 어찌 이 지면에 다 담을 수 있을까? 드라마 10편을 만들어도 다 만들지 못할 만큼 내 인생은 너무 알차고 충실했으며 풍요로웠고 매일매일 사는 보람이 있었다. 그러니 내 인생도 어찌 보면 미치는 인생은 아니었다. 연 며칠 슬픔과 고통에 못 이기면서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왔다 간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이라는 답안을 찾아냈다. 전국 각지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고 명절이나 스승의 날이면 문안 편지가 눈꽃처럼 날아왔으며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학부모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좋아 찾아온 불청객을 두 손 들고 기꺼이 환영하고 영접하기로 했다. 반갑지는 않지만 내키지는 않지만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내 몸의 일부분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로 했다. 며칠 동안 원망도 많이 하고 내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아 울어도 보았지만 사람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오히려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니 그동안 바위산처럼 내 마음을 지지리도 억누르던 천근짐이 부려진 듯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요즘 나는 바닥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 절망의 시간들이 생명의 새로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몸도 낮추고 마음도 낮추고 나의 전부를 한없이 낮춘 상태에서 침잠하듯 깊은 어둠 속에 침묵하고 있어 보니 바닥에 누워있던 생각도 일어나고 마음도 일어나고 몸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신호는 높이 솟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바닥에서 더 잘 들린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없이 고마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내일의 태양은 더 찬란할 것이고 내일의 시간은 더 아름다울 것이리라.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들매를 조이고 암과의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겠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물로 다가오겠지. 다음 소필입니다. 최화숙의 소필, 나의 귀여운 웅석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가 지난 이른 봄부터 목줄기가 뻐근내 나고 오른쪽 팔뚝이 아프기 시작했다. 미장원 일을 하는 나

함께 서서 오른팔은 빛과 가위는 물론 무거운 드라이기를 늘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며 미루어 보았지만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며 옷을 벗고 입기조차 상당히 불편했다. 하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 엑스레이를 찍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평소에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나이보다 훨씬 일찍 노화가 왔느냐며 혀를 쯧쯧 차는 것이었다. 남의 말로만 듣던 갱년기에 50견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도 예전에 다친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주 까마득히 먼 기억 속에 추운 겨울날 친구들이랑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깜짝 놀래워 그만 뒤로 벌렁 자빠지면서 엉덩 방아를 찍고 발목이 삐걱했던 기억이 난다. 참 신기하기도 하다. 그때 엄마가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고 술을 발라줘 이튿날 아침에 감쪽같이 붓기가 빠지고 멀쩡했는데 이제 와서 그 발목이 아프다니. 기계도 오래 써먹으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삶의 보찜들을 올망졸망 메고 다니며 한 번도 내려놓는 법을 모르고 모으기만 했으니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내 몸이 지칠 법도 하다. 그동안 미장원에 오는 어머님들이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하던 모습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언제나 괜찮다고만 믿어왔던 내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이야. 게다가 이젠 머리마저 더 이상 부지런히 작동을 하지 않으려 든다. 하는 수 없이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안마도 받기 시작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입술을 앙다물어 보았지만 연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50평생 나를 위해 혼신을 다해왔던 몸이 그동안 참았던 불편들을 다 뿜어내는 듯 싶었다. 이제야 어머님들이 등이며 무릎에 보항을 붙이고 뜸을 떠서 깎지가 않고 피고름이 새어나오는 고통을 알 것 같았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란 책 속에서 잠깐 멈추면서 힘든 자신을 사랑하라던 글귀가 생각난다. 옛말에 재물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틀린 데 하나 없었다. 이런 신체적 변화는 나로 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함정의 나락으로 한없이 끌고 간다. 내가 학교에 가고 나면 어지러워진 집안 청소며 설거지들까지 미루어 놓은 채 죄 없는 침대만 괴롭히기가 일수다. 창 밖에서 7월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지 나는 더욱더 무기력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듯하다. 지난 50년 세월을 돌이켜보니 회한도 참 많았다. 그동안 지속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겪었던 아픔도 슬픔도 다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모자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인내가 부족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고 보니 내게 다가왔던 모든 아픔과 슬픔은 공부 아닌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조물주가 우리에게 신체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숙성시키라는 커다란 은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밤이면 어둠 속에 은신했던 모든 사물이 고개를 들고 아침 태양을 바라보듯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생각보다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요즘 나는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우리 집과 멀지 않은 광장으로 간다. 거기에서 한족 사람들과 함께 건강물을 춘다. 워낙 노래와 춤에 소질이 없는 나이지만 소일고 외양간 짚기보다 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춤을 춘다. 춤을 추다 보면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힘겹게 발자국을 내디디는 모습을 심심찮게 본다. 그 중에서도 참 다정해 보이는 부부를 보게 된다. 40대 초반의 부부인데 인물도 달덩이처럼 환한 여인이 글쎄 휠체어에 앉은 채 남편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을 보면서 나는 저 여인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는 생각을 해본다. 그녀는 아마도 명품 차보다 궁궐 같은 아파트보다 식구들을 위해 평범한 아침상을 차려주고 출근하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염려주며 학교 가는 아이를 배웅하고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수다 떠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갈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내 몸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불평을 호소하는 아픔들이 귀엽기만 하다. 그러니 이만큼이라도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나이 50에 찾아온 나의 이 귀여운 응석바지들이 고맙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누구의 편견이나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못다한 수많은 여한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무더운 여름 폭염을 견디고 곧 다가올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찬란한 가을을 마중하려고 이 순간에도 나는 음정박자 맞지 않지만 씩씩하게 건강물을 주고 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8일 건군절입니다. 모든 군인들의 러거에 감사의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인민해방군 장병들과 무장경찰 및 제대 군인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8일 건군절을 축하합니다. 첫 곡으로 박상룡 작사, 리종산 작곡의 변방전사 금빛 메달 달고 왔네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김동호 작사 김독균 작곡의 전사의 미헌처 노래 부르네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군인에게 시집가는 것이 처녀들의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970년대 중반에 군인들이 가두에 내려와 무료 봉사 사업을 하였는데요. 가두 주민들은 군인들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였고 군복도 씻어주곤 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빨래춤을 창작하기로 하였는데요. 빨래춤의 주제곡 리만금 작사 김봉관 작곡의 군민은 한마음을 통하여 군민의 따스한 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창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웅준 작사, 동희철 작곡의 나는 조국 변강 지켜섰다 보내드립니다. 류석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는 조국 변강 지켜섰다이어서 나는 참군한다네 들으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너나 없이 전선 지원에 나선 그때의 전경을 노래한 가요죠. 홍성도 작사 김수록 작곡의 전선 지원가 보내드립니다.

변방 처서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고향에서 날아온 무난 편지 한 통은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향 생각에 집 생각에 편지를 읽어보면서 힘을 얻어 저국 변방을 아마 더 굳게 지켰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박상걸 작사, 박찬일 작곡의 초소를 찾아온 까치, 한선녀 박성금의 인창으로

이어서 1950년대에 창작된 김동호 작사 김덕균 작곡의 아내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뙤약빛이 쪼이면 그늘이 되어주고 싶고 눈보라가 치면은 바람을 막아주고 싶은 아내의 애틋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의 처소로 날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목은 바로 뇌 속 택배센터입니다.
0: 택배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익숙하죠? 휴대폰으로 물건을 사면 택배 아저씨가 정성껏 집 앞까지 가져다줘요. 책, 장난감, 생활용품, 맛있는 간식까지. 택배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정말 편리하게 구할 수 있어요.
1: 그렇다면 뇌 속 택배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0: 뇌 속 택배센터. 오늘은 주인공인 마리에게 있어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오전에는 엄마 아빠랑 동물원에 다녀왔고 오후에는 미술학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도 그렸어요. 또 저녁에는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딸기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어요.
1: 그런데 자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가 가장 사랑하는 곰 인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장난감 상자 속에도 베개 밑에도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곰 인형은 끝내 보이지 않았어요.
0: 마리는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사실 마리는 자신의 머릿속에 특별한 탑이 있고 그곳에 의식 요정이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작은 요정은 마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1: 마리가 무엇을 하든 이 요정은 늘 곁에서 따라다녀요. 지금 이 요정은 망원경을 들고 사방을 살피며 마리 대신 곰 인형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생체 시계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요정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0: 그 순간 마리는 잠들었어요. 마리 머릿속에 탑은 어둠에 잠겼지만 산기슭에 있는 작은 집만 환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마리가 하루 동안 겪은 모든 경험이 작은 소포에 담겨 이곳으로 배달됐어요. 이곳이 바로 해마체 택배센터로 하루의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1: 여기에는 두 명의 부지런한 직원이 있어요. 이름은 하이디와 마티예요. 지금은 그들이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하이디는 하늘에서 풍선에 매달려 날아온 편지와 소포들을 받아내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티는 연못에서 기억이 담긴 기억 유리병을 하나씩 건져내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유리병까지 꼭 건져낸 뒤에야 일을 멈추곤 했어요.
0: 오늘 하루의 소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마티와 하이디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의 오늘 하루가 정말 알차고 풍부했거든요.
1: 마리가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해본 일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었어요. 하이디와 마티는 오늘 밤새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0: 하이디는 예쁜 나비 그림을 꺼냈어요. 마리가 오늘 정문에서 본 나비였어요. 아이디는 이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0: 배웠어요. 그래야 마리가 나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1: 마티는 첫 번째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병에서는 맛있는 향기가 솔솔 피어올랐어요. 이건 오늘 저녁에 먹은 딸기 케이크의 기억이었어요. 생딸기랑 딸기잼이 듬뿍 들어있는 달콤한 맛이었어요.
0: 마티는 이 유리병을 보물함에 넣었어요. 이 보물함에는 마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마티는 서둘려야 했어요. 마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얼른 그의 하루 경험을 분류하고 정리해야 했거든요.
1: 유용한 새 기억들은 보물함에 넣어 오래 간직하게 하고 새로운 지식은 지식나무에 걸어두어야 했어요. 이 과정은 마치 보물찾기처럼 정말 재미있었어요.
0: 그때 아이디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신나서 외쳤어요. 하하, 보세요. 마리가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보는 사진이에요. 오늘 엄마 아빠랑 정말 즐거웠네요.
1: 마티도 함께 기뻐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추억은 당연히 보물함에 저장해야 했어요. 마리의 평생 간직할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거든요.
0: 하이디는 또 다른 종이를 펼쳤어요. 이건 마리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마리가 자기 이름을 쓰며 알파벳 M을 계속 쓰고 그리기를 반복했어요.
1: 마티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리는 예전에 항상 알파벳 M을 잘못 썼는데 오늘은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웠나 봐요. 지식나무에 걸려있던 옛날에 잘못된 방법은 떼내고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줘야겠어요.
0: 하이디와 마티는 신나서 지식나무로 올라갔어요. 지식나무에는 마리가 배운 알파벳과 숫자들이 걸려있었어요. 아직 채워야 할 빈자리도 많았어요.
1: 이 빈자리들은 마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어요. 새로운 지식이 걸릴 때마다 그 자리에서 새 가지와 새 잎이 자라나요. 그들은 마리의 흩어진 지식을 분류해 나무에 걸어주고 새 지식과 옛 지식이 잘 어우러지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면 지식나무도 점점 더 푸르싱싱하고 무성해지거든요.
0: 마리의 오늘 하루는 정말 알차고 할 일이 많았나 봐요. 아이디와 마티 앞에 쌓인 소포는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그들은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래야 내일 새로운 하루의 기억들을 받아들일 자리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1: 이 일은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다행히 마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직원에게 충분한 작업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일이 절반쯤 끝났을 때 하이디와 마티는 잠시 숨을 돌렸어요.
0: 어? 이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지? 하이디가 물었어요.
1: 마리가 오늘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던 기억이 자전거 모양으로 왔어요. 마티는 마리는 내일 분명 힘을 내 다시 도전할 거라고 말했고 하이디는 일단 보관함에 넣어두자고 했어요.
0: 하이디와 마티는 마리에게 쓸모있을 소포만 골라 저장했어요. 쓸모없거나 반복되는 기억은 정리해서 버렸어요. 늘 똑같은 일만 반복되면 마리도 지루해할 테니까요. 그때 하이디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저게 뭐예요? 중요한 사진 하나가 버려질 뻔했어요.
1: 사진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곰 인형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이디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0: 우리 이 사진을 기억탑에 있는 의식요정에게 보내줍시다. 그러면 마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곰 인형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기억해낼 수 있을 거예요.
1: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티와 하이디는 자전거를 타고 기억탑으로 사진을 전달하러 갔어요. 탑 아래 도착했을 때 마티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물었어요.
0: 이 사진을 어떻게 저 우로 보내죠?
1: 하이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0: 당연히 날려보내야죠. 마침 저기 나무에 풍선이 달린 소포상자가 있네요.
1: 좋아요. 그럼 빨리 올라갑시다. 마티가 말하며 풍선

0: 손줄을 하이디의 손목에 묶었어요.
1: 바로 그때 생체 시계가 새 하루의 시작을 알렸어요. 기억탑의 의식 요정이 발을 쭉 뻗으며 창문을 열었어요. 그 요정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이디가 하늘에 떠올라 사진을 건네주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마리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0: 그는 침대 옆에 매달려 있던 분홍색 풍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곰 인형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리는 속삭였어요.
1: 엄마가 항상 제 시간에 자라고 하셨는데 일찍 자면 정말 기억력이 좋은 모양이구나.
0: 마리는 화장실로 달려가 곰 인형을 찾아 기쁘게 꽉 껴안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어요.

0: 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머릿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 속 하이디와 마티는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체를 의미해요. 해마체는 우리의 기억, 학습, 공간 감각, 감정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1: 그래서 친구들 꼭 정해진 시간에 침대에 누워 잠을 자야 해요. 그래야 우리 머릿속 해마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 줄 수 있어요.
0: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낮잠도 잊지 말고 꼭 자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작은 뇌 속 택배센터도 힘을 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잠이 안 오는 아기 코끼리입니다.
1: 잠이 안 오는 아기 코끼리. 어느 날 동물 유치원의 얼룩말 선생님께서 동물 친구들을 데리고 대초원으로 소풍을 왔어요. 모두 처음으로 엄마 아빠 없이 밖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라 아주 신이 났어요.
0: 대초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났고 얼룩말 선생님은 아기 코끼리, 작은 원숭이, 작은 사슴, 작은 양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여러 가지 꽃과 풀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1: 즐거운 하루가 지나 해가 지고 달이 떴을 때 얼룩말 선생님은 푸른 호수 옆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 많이 걸었으니 이제 목욕하고 일찍 자야 해. 내일도 또 많이 걸어야 하니까.
2: 선생님, 제가 친구들이 목욕하는 걸 도와줄게요.
0: 아기 코끼리가 차원했어요. 아기 코끼리는 긴 코로 호수물을 빨아들여 마치 샤워기처럼 동물 친구들에게 부드럽게 뿌려주었어요. 얼룩말 선생님은 친구들 한 명씩 몸을 깨끗이 닦아주었어요.
1: 목욕을 마치고 모두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웠어요. 얼룩말 선생님이 이야기를 읽어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원숭이, 작은 사슴, 작은 양의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벌써 모두 깊은 잠에 빠졌어요.
0: 그런데 얼룩말 선생님은 다리에 무언가 닿는 것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아기 코끼리가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3: 선생님,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저는 아직 졸리지 않아요.
0: 얼룩말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었지만 아기 코끼리의 눈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1: 선생님은 코끼리는 사실 수면 시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텐트 밖으로 나가 잠시 산책을 했어요.
0: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하품을 했고 아기 코끼리는 혼자 책을 읽겠다며 선생님께 먼저 주무시라고 말했어요. 텐트로 돌아온 얼룩말 선생님은 작은 목소리로 살며시 속삭였어요.
3: 아유, 너무 졸리구나. 곧 좋은 친구가 와서.

0: 더 너랑 함께 해줄 거야.
1: 그는 머리 우를 맴도는 반딧불에게 조용히 무언가 말을 건넸고 곧 잠이 들었어요. 반딧불은 작은 등불처럼 반짝이며 아기 코끼리 곁에 앉아 부드럽게 빛을 밝혀주었어요. 아기 코끼리는 선생님이 가져온 이야기책 10권을 꺼내 읽고 또 읽으며 5번이나 읽은 뒤에야 조용히 잠들었어요.
0: 다음 날 아침 얼룩말 선생님이 일어나 보니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자고 있는데 아기 코끼리만 보이지 않았어요.
1: 얼룩말 선생님이 급히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아기 코끼리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0: 아기 코끼리야, 너 밤새 한숨도 안 잔 거야? 아니요, 잤어요. 그런데 자다가 배가 고파서 일어났어요, 선생님.
1: 아기 코끼리가 입안에 가득 물고 있는 풀을 씹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말똥말똥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0: 오늘 돌아가는 길에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책 내용을 전부 머릿속에 담았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큰 머리를 가리켰어요.

0: 네, 오늘은 뇌 속 택배센터 이야기와 잠이 안 오는 아기 코끼리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1: 오늘부터는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해주는 우리 뇌 속 부지런한 요정 하이디와 마티를 위해서 꼭 일찍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경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성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 형님 참군하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정수, 조의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중이 문진부의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은 박윤덕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1970년대 말기에 당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대학에는 동문시 중요원하고 연길시 중요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2014년도에 연길시 중요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45년이라는 중의서의에 조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특히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맥진을 잘합니다.
0: 네.
1: 그리고 설진을 잘하는데 맥진이 날 경우에는 진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떤 부위에 무슨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죠. 파악합니다.
0: 네.
1: 파악한 뒤끝에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념의식을 채용해오는데 처방을 낸 그 효과를 보게 되면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0: 써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그리고 관심병,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에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이러한 위험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결장염, 변비, 설사에 만성간염, 담낭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선장내과란데 신장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에 당뇨병, 신병, 그리고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에 방광염, 요도염,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박윤덕 주임이 신장내과 질병치료에서 특장이 있다는데 오늘은 신장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우리 중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생리해부에 말이죠. 요즈라 하는데 그 말이죠.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학에는 신장의 공능에 대해서 우리 말이죠. 이야기를 하는데 신장을 갖다서 중의학에서는 센텐즈번의 선천지번이라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죠? 중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신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전기를 말죠. 보관하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이 전기라 할 때에는 말이죠. 인체 내부에서 생명활동을 유지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고 또 말이죠. 하늘로 능량이라 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알기 쉽다기는 에너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전기가 어째서 선천지번이라 하는가 하게 되면 부모에게서 옵니다. 쌍부모에게서 온단 말입니다. 이 전기는 말이죠. 생명활동을 진행하는 가장 원시적인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장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게 이런 말이가 있어요. 요나이선즈부. 예?
1: 네.
0: 그러니까 이 신장이가 말이죠. 허리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힌트를 받겠죠. 그러면 신장이 허약한 모습을 보일 때이 되면 항상 허리에 말이죠. 이런저런 말이죠.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장이 허약한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늘상 볼 수 있는 증상을 우리 알아봅시다. 보통 보게 되면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딱 아프다기보다는 시큼시큼하면서 맥이 떨어져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예. 예.
2: 어느 정도 간판 탈출에 이 협착까지 와가지고 소리. 머리 아픔이 다리 내리 자꾸 불을 뻗침에 걸기 바빠가지고.
0: 예.
2: 거의 강균 이거 침도 맞고 지금 약도 먹고 이런 게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그런 걸도 좀 많이 좀 편해졌습니다.
0: 예예예. 예.
2: 오늘 또 가다 예약하자고 한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2: 예예예.
0: 연결됐습니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우리 남편이 요즘에 들어서서 소변이 작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붓고, 그래서 저기 그런, 수건사 약 좀 썼습니다.
0: 예. 예.
3: 그러니까 예.

0: 그러니까 지금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소변이 좁고 저리고 아프고 이래 번전했는데 원자약을 여러 번 갖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밤에 잘 때 이렇게 소변이 저려서 잘 자지도 못하고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을 몇 번 갖다 먹은 게 소변이 저리고 아프던 게 지금 많이 나았고 다리도 저리고 붓게서 그것도 많이 불편했는데 약 갖다 먹은 게 좀 나았습니다.
1: 그래서
0: 오늘 또 가서 다시 약도 짓고 가 보이려고 저기 뭡니까 예약해 주세요.
1: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0: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서재님.
1: 예.
3: 장춘현에서 오신 그 서재미.
1: 예, 오늘까지 문제 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3: 아, 네, 약 먹는 환자인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약 잡습니까?
3: 아, 이런 노란바람.
1: 예, 예, 예.
2: 네.
1: 그냥 네. 오십시오, 오늘은.
3: 예. 그래, 먹을까, 많이 효과 있어서. 예. 오늘 가보자겠네.
1: 예.
3: 알겠습니다.
1: 예, 일찍 오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아침에 깨나고 나면 얼굴이 빙빙 붓게요.
1: 예.
4: 머리도 아프고, 밥맛이 없고.
1: 예.
4: 이 물음표 있지 않고 뭐 이래요.
1: 예.
4: 바람이 너무 들어가요. 한 동서남북 바람이 다 이 물음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1: 예, 예.
4: 환자를 덮고 있어도 안 되고 해서 그 기태병원에 그 박윤덕 의사, 그 의사를 가서 배워서 투명하고 좀 재다 먹었더니 이 물음표 바람 들어가는 것도 우선 쓰라고 해.
1: 예.
4: 밥맛이 돌아서고. 얼굴이 우선 안 볼게요.
1: 좋은 네. 일입니다. 예.
4: 예.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저리 좀 오늘도 또 예약해서
1: 예.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4: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신장이 허한 분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머리나 귀에서 말죠. 소리 나는 이런 증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몹시 떨어지고, 성공능 장애가 오고, 이러한 말죠. 증세들을 보이는데, 여기에 또 구체적인 말이죠. 모습이 있습니다. 신장이 허약하단 거는, 통체적인 말이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장의 기가 허약한 증세에, 기가 허약해서 오는 증세들을 보게 되면, 신장의 기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특히 하늘로 구서 능력이라 하는데 고섭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신장의 기가 약하게 되면 이 말이죠. 구서하는 능력이 하강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요즘에 좀 들어서 날씨도 덥고 그런지 머리가 저기 어지럽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좀 원래부터 좀 고혈압이 돼서 약을 오래 먹어 그런지 콩팥이도 좀 나쁜다 그래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어떨지 자고 나면 아래 다리도 좀 붓고 무릎이도 아프고 특히 저기 밤이라면 소변이 작아가지고 밤에도 잠 잘 못 잤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연변병원에 가서 그 검사도 했댔습니다. 그런 게 그 소변에 저기 단백이 두 개 나간다며 합니다.
1: 아 그래요.
5: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서약을 좀 주고 이랬대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장기적으로 이거 약 먹기도 바쁘지 이래서 좀 효과도 많이 빨리 보자고 그래. 예누기 소개하는 게 그 길태중이 박윤덕 선생님이 이 병을 잘 치료한다 해서 거기 가서 그 진맥도 하고 약을 두 번 더 다 먹었습니다. 그런 게 허리 아픈 게 많이 났고 전번에는 그런 뭔가 그 병원에 가서 그 검사한 게 단백이 두 개 나가던 게 그게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영 정말 그 소리 들을까 영 기분이 좋았을 때다.
1: 그렇죠.
5: 그래가지고 그 저는 그 아픈 게 정말 왕을 싹 나사진 같은 게 그래서 좀 든든히 이번에는 예 병 그거 치료하자고 소리 오늘이 지금 가서 예약을 짓자고 그래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그 장천에서 온 그 서준 부탁드립니다.
3: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아, 일례에서 네, 한 세 번 갔다 왔습니다.
3: 예,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계됐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예.
1: 맞아요. 네, 예. 그래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4: 예, 지금 강철수 지금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3: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저희 남편이 허리를 내서 오래 고생했습니다.
3: 예.
4: 그런 허리 아파서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오래 서 있거나 그럴 때는 예, 무거운 짐이 허리를 누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
3: 예.
4: 그런 감각이 있어서 예, 허리가 무거워서 오래 걸지도 못했습니다.
3: 예.
4: 예, 그는 불체중에 강철수 쌤한테서 침도 맞고 서약도 쓰고 한 게 요즘은 허리가 많이 가벼워지고 감각이 좋답니다.
3: 예, 예.
4: 그래서 오늘도 강철수 쌤을 예약합시다.
3: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3: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5: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예.
5: 저희 남편이 그 전염성염으로 그 기태종의 박윤덕 주임 이사에 약을 썼습니다.
3: 예.
5: 예. 그 섭외 듣고 자꾸에
3: 맞습니다.
5: 다시 여섯 번씩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제가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심들고 예. 계속 자꾸 허리도 아프고 이도 내기 없고 이래가지고 소리 그게 박윤덕 주임 이사 약을 두 번 썼는데 예, 지금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밤에도 지금 무서 한 5번씩 일어나는 게 2번 일어나고 예, 저는 자수도 쪼고 깨고 거리 아픈 것도 많이 났단다.
3: 예.
5: 그래서 약을 또 쓰겠다고 소리 어머니 예약해달라 해가지고 예.
3: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만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6: 네, 김태준이 박상호 선생님한테서 저번에 약했는데 효과 좋아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3: 예, 네,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아, 예, 저는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서 바구니 때 먹지 못해서 위 많이 아팠단 말입니다.
3: 예.
6: 예, 위 많이 아파가지고 뭐 자꾸 설사도 하고 해가지고 전화고 한번 먹었는데 효과 용도 없을 때다.
3: 예, 예, 예.
6: 위도 안 아프고 뭐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 해갖고 한번 먹었는데
3: 예.
6: 뭐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몇 번까지 먹으면 좋은가 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1: 네.
3: 오시겠습니까?
6: 예, 예, 한두 번 먹으면 되니까 아니면 몇 번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을까?
1: 정황에 따라서 네 선생님을 보이시고
3: 내가 치료하는 네. 것이 아니니까 그 장호선생 찾으세요.
6: 예, 알았습니다. 장호선생 제가 보겠습니다. 네. 나성선생님한테 한 번 더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3: 네, 오전에 오세요. 오늘 오시겠습니다.
6: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얘기하십시오.
7: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나는 이전까지 허약 체질입니다. 그냥 몸도 매서하고 예, 항상 맥이 없고 예, 병원에 가보면은 콩팥이 이렇게 나쁘다 한단 말입니다.
3: 예. 예.
7: 그래서 너무 요즘엔 또 여름이 되고 힘드니까 나 밥도 못 먹고 저녁에 소변이 잡게 소변 보고 시원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잠도 자지 못한다. 그래서 예. 밥도 맛이 없고 예맥이 없어서 요즘에 대중이 그 연변이 소문난 박윤덕 주임 선생님이 이렇게 병 잘 본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어제는 부모님하고 먹었습니다. 효과 좋을까나 자꾸 가게 되고 예 이게
3: 예.
7: 지금 요즘에는 예, 저녁에 소변도 예, 한 구도 두 번 나보고 예, 그다음에는 잠도 깊은 잠은 잡니다. 그러니까 맥이 나서 예, 아침에 예. 밥도 맛있고 예, 다리 조금씩 붓기 던게 그것도 어서는 증세 없어지고 하니까 나에 예, 더 가자고 더 야구 제목자 그랬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만 쓰

0: 어서 내 가도 될까?
1: 완전히 됩니다. 예. 11시 전에 오셔. 예?
0: 예, 보니까 박윤대 선생님이 예약이 많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지금 오늘 어서 내 가겠습니다. 예. 박윤대 선생님 전해주셔.
1: 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2: 예. 예. 수고하세요. 그래요.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3: 저는 올해 한 80 되는데 늙어 그런지 소변이 잦습니다. 하루 전에 제일 최고를 일구야도 보는 화장실 가고 예. 다리가 부서서 이래 누르면 안에 쑥쑥 들어갑니다.
1: 예.
3: 그래서 어디 가나 먼저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부터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 소변이 웃어도 나가고 재채기라도 나가고 이래 참지 못하고 이래서 원장 선생님 가서 보이고서 두 번 약을 더다 먹을까 하루 전에 그 세네 번 갑니다. 약 번 가든지 마 효과 있으니까 한번 더가 먹어보자 하고 그래서 예약하다고.
1: 예. 그냥 오세요. 예약이 됐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첼레센 그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소변이 자수 나가고 하니까 저녁에 잘 자지 못하고 소변 별 때는 심지어 저는 그막 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가 맥이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1: 그렇죠.
4: 예, 박윤덕 주인 이사인데서 점약을 두어 쭉 썼지만은 소변도 슬 잡고 슬 저리고
1: 예.
4: 다리에 맥이 좀 오르고 해서 약을 쓸 때 좀 더 쓰자고 박윤덕 주임 이사를 이제 갈까 합니다 지금.
1: 예, 얻어내 오십시오. 예, 이분은 얻어만 문진합니다. 예.
4: 아,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오라니병 환자입니다. 위가 아프면 심지어 밥도 잘 못 먹습니다.
1: 예.
5: 밥 좀 먹으면 식은물이 올라오고 배도 붓고 설사도 나가고 해서 진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 예.
5: 그러던지 이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인 선생님한테 가서 청약을 세 번 제다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속도 편안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5: 그래서 오늘도 박창호 주인 선생님한테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1: 예. 말씀하세요.
6: 예, 저는 볼 때는,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 자꾸 줄이 뻗쳐가지고.
1: 예.
6: 그래서 보이려고 하는데, 내가 알건데, 아마 원장님이 이 골과에 대해서 치료 잘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 한 번.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6: 예.
1: 연계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박성진님. 저번에 심장이 내 손에 좀 갔댔습니다. 가슴 답답하고 좀 어지럽고, 이렇게 숨이 자꾸 차고 해가지고. 저번에 약 한번 깼다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 어느 분은 보였습니까?
7: 박성호 주인님 보였습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7: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7: 수고하세요.
1: 예.
7: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박상호 선생님 약으로서 전번에 썼는데, 난 신장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식은 땀이 자꾸 나가지고 땀이 자꾸 나서 식을 때도 지금 맥이 없으면 땀이 많이 나옵니다.
1: 예.
8: 그래서 저기 박성호 선생님 용화단 소리를 듣고서는 좀 약을 쓸까 안 해서 그랬다.
1: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8: 예.
1: 오전에 오십시오. 예.
8: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8: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예.
9: 저는 거의 아파 일어도 못 나고 지금 아, 누구보다 여당이 참.

0: 네, 힘든다.
1: 예.
0: 앞서서 장철수 씨한테 좀 가볼까 하는가.
1: 예, 그냥 하세요.
0: 다리도 내겠고, 다리도 좀 아프지.
1: 예. 어수면 됩니다, 예?
0: 예?
1: 그냥 오세요.
0: 아, 수고하세요.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신가.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는 어떤 상황인가에 소품이 서변이 거품 계속 나가고, 예, 그리고 맹이 너무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있다니까 담백이 3개 나갔대다. 예.
1: 심하구만요. 예.
4: 네, 그래서 이렇게 서약을 쓰다가 좀 너무 걱정도 되고 약이 쓰지 않나. 그리고 효과도 잘 모르겠고 해서 소개로 박윤덕 부인한테서 전약을 한 3번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한 게 단백이 한두 개 줄어들었다 갔더라.
1: 효과 좋습니다.
4: 그래, 예. 예, 그래서 맥이 없던 것도 좀 많이 좀 나사진 것 같아서 예. 오늘도 가서 그 치료도 또 받으려고 하는데 박윤덕 부인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약이 됐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오늘이 뭡니까 선생님 그 길태종이 박윤덕 선생님 좀 예, 초청해 달라고 말하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1: 예, 무슨 일입니까?
5: 다름 아니고 예, 우리 아저씨의 곰팥이 나빠가지고 예, 지갈이 500까지 올라갔습니다.
1: 아, 심하구만.
5: 예, 예, 대단히 심하지만 그 옆에 병원 가면 이 사람들 꼭 그 수치면 벌써 두서하라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5: 옛날에도 우리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1: 예.
5: 그래서 나도 이 방송용 잘 듣습니다. 그래서 내 어느 한 잡을 한번 내 이거 말하는 것도 없고 아 이번에는 이거 길태종이 찾아가야 되겠다고 내 그 박윤덕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1: 예.
5: 그래 우리의 청량 한다 했은 게 야 지갈이에 500에서 혹시 300으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1: 예, 그건 효과 좋습니다.
5: 효과
1: 예.
5: 대단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지금 너무 기쁜 마음에 예, 선생님 꼭 좀 그 박 선생님이
1: 예.
5: 우리 너무 감사해서 내 오늘 말씀드립니다.
1: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칭찬하겠습니다. 예,
5: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2: 네, 그래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저입니까?
2: 네, 예. 맞습니다.
6: 이제 걸리겠구나. 나도 예, 그는 박윤덕 선생에서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1: 예, 예.
6: 이게 좀 여지간이 와서 조금 제 몸이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약해서 약을 진짜 그랬잖아.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나는 예, 그는 그 전화를 이렇게 쳐서, 진찰을.
2: 네.
1: 예, 됩니다. 예. 예.
6: 수고하시오.
1: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나도 그런 김태종 거기면서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7: 내가 심장도 좀 조금 나쁘고 그리고 소변 좀 자주 나갑니다.
1: 예.
7: 그리고 잠이 좀 자지 못합니다.
1: 예.
7: 그러면 어느 의사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1: 예, 차라리 잘 됐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7: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가면 됩니까?
1: 예, 오전에 꼭 와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예. 지납니다. 예.
7: 예, 알겠습니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복적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경 총수인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초를 찾아 고찰을 하면서 변강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돼지는 물론 전국의 향촌진흥 노종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3: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왕정은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을 하여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병 총서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고찰하면서 논두렁에서 수확 정황을 묻고 농가에 들어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습금경 종석이 간곡한 당부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고 변강 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서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돼지는 물론 전국 향촌진흥 노종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일전 화룡시에서는 가문 분쟁 11년 홍은 변강 벽꽃향 11주년 계를 주제 활동을 펼쳐 광동촌이 지난 10여 년간 특색 농업을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융합을 추진하며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조화 향촌을 건설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농업 현대화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서 새농촌 건설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화장실 혁명을 일으켜 농촌 대중들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습금병 총석의 간곡한 당부는 지난 12여 년간 광동촌이 질 높은 발전을 이룩하는 행동 지침으로 됐습니다. 현재 광동촌의 전반 면모는 일신되었습니다. 전촌 200여 가구 촌민 가정이 모두 무해화 위생 화장실 개조를 완수하였고 전역의 오수 도관망을 부술했으며 촌내 주요 간선도로를 전면 경화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내 부대봉사시설도 지속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대형 관광객 봉사중심, 생태주차장, 견학체험기지 등이 구전하게 갖춰졌고 전반 봉사질도 일정 향상이 됐습니다.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기지 길림 만화 영화학원 브랜드 활동 책임자 주남입니다. 이전 식품들은 모두 우리 학원에서 창작 내용을 깊이 개발하고 자체 IP를 부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한 실천 성과입니다. 향후 길림만화영화학원에서는 산업과 교육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본토 특색 문화를 깊이 발굴하며 전국 우세로 지방 문화산업질 향상과 승객의 힘을 보태 지역 문화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하렵니다. 초은입구 향촌 장터에서는 현지 유기입살의 향기가 풍기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독특한 맛을 자랑을 합니다.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당시 습금병 총서기가 한 간곡한 당부는 광동촌 산업발전의 앞길을 밝혀줬습니다. 지난 11년간 광동촌에서는 해란강반 한냉지 흑토지 생태자원

곳에 입각하여 입살 특색 주도 산업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해남 중재룡성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 전조제 벼육종팀 책임자 설천입니다. 이 디지털 농장은 여러분 인상 속에 일반적인 논과 다른 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이곳에 농장을 건설한 이래 우리는 우수한 표품종 18가지를 선별했습니다. 디지털 농장 구역은 산무남짓한데 정밀한 계획을 거쳐 한 해 최고 4천여 종 재료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자연환경이 좋고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갖춘 이 양질 벼산지에서 적합한 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맛있다, 나량 등 브랜드가 이끄는 연변입산은 사면팔방으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5만 톤이 넘는 양질 중고급 입살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면입살의 1kg당 판매 가격은 10년 전에 5원 내지 10원에서 현재 12원 내지 25원으로 뛰어올라 진정 좋은 쌀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광동촌은 벼산업 사슬에 의탁을 하여 단일한 재배 모식을 타파하고 사계절 관광 전원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논 사이로 분홍색 관광 소형 궤도차가 달리고 연도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볕집 조형원에서는 볕집을 이용하여 민속화 농경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만들고 집단 의자와 창의 사진틀 등을 설치해 볕집을 순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명예 문화관광 집단위원회사 이사장 조리 김형우입니다.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올해 식사, 숙박, 유람, 우락 전반 종목이 돼서 재승격을 했지요. 지난해 내놓은 138원 세트표를 토대로 올해에는 298원 자유이용카드를 내놓았습니다. 7월 상순부터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견학단체들이 광동촌을 찾아 참관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이미 10여 차례 견학단체 를 접대했으며 접대 인수는 연 2만 명 내지 3만 명에 이릅니다. 산업 역량 강화, 문화 관광 흥업, 민생질 향상에 힘입어 광동촌의 발전 동력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촌의 관광객 접대수는 연 45만 명을 돌파했고 촌 집체 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했으며 촌민들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고유하고 외진 변각의 작은 마을은 전역 산업을 연결하고 대중의 공동 부위를 떠받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로 탈바꿈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고 광동촌 당지부석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향후 우리는 습금경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지속적으로 명기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 융합 발전 모식을 통해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촌민 소득을 누리며 촌 면모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렵니다. 아래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라는 제목으로 있는 연변일보 논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소비는 경제 상승을 이끄는 기초 동력이자 시장 활력과 민생, 온도, 도시 매력을 반영하는 청호계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 소유품 소매 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상승을 했는데 상승률이 전성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도액 이상 사회소유품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상승을 했으며 상승률은 전성 평균보다 5%포인트 높아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매액이 1억 원을 돌파한 10대 중점 품목 가운데 담배와 주류, 석탄 및 제품류, 일용품류, 자동차류, 통신기기류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치는 시장 열기를 증명을 하고 장성은 발전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소비 안정 확대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지역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소비의 내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상반기 전주적으로 소비권과 보상 판매 자금 총 1억 1,500만 원이 사용되어 16억 원에 달하는 소비를 이끌어냈으며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

0: 제품 소매액을 20%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소비 상승에 강력한 동력은 시나리오의 혁신과 경영 모식 승격이 결부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도시 매력과 브랜드 활력이 서로 조화를 이룬 결실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조에서는 온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경영 모식과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혜택 등 활동으로 인하여 한도액 이상 음식점들의 고객수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는 소비 열기를 낳고 소비 동력은 발전을 이끕니다. 우리조는 변강 특색에 발을 붙이고 시나리오 혁신을 깊이 파고들어 명절의 반짝 인기를 도시의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정책적 혜택을 눈에 보이는 발전 성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나리오가 구동하고 경영 모식이 동력을 부여하는 연맹 특색 소비 승격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연변은 상업관광문화 체육의 유기적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내수 잠재력을 자극시켜 변강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고 상업 분위기를 더 짙게 활력이 더 넘치게 함으로써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확장을 추진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축적할 것입니다.
1: 지난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왕청현의 일부 촌툰이 홍수재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청진 춘하촌 촌내 도로와 골목에는 아직도 감탕이 남아있어 촌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줬습니다. 왕청진 당구에서는 신속히 인원과 기계 설비를 동원하고 감탕 제거 전담반을 모어 전역에서 재개 후 환경 정비를 전개했습니다. 대형 장비를 출동시켜 간선도로에 두텁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실어내는 한편 당원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삽을 들고 골목길과 집 앞 뒤에 들어가 세밀하게 감탕을 제거해 촌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왕청현 왕청진 진장 최설화입니다. 현재 춘하촌 상주 가구는 60가구이고 인구는 98명입니다. 지금 47명이 집중 대피소로 대피했는데 빈틈없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진의 기관 간부들과 재해를 입지 않은 기타 촌툰의 촌민들을 동원해 함께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진 당류와 정부에서는 춘하촌 환경복구에 힘써 촌민들이 하루빨리 터전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관향 관련 부문에서는 대형 기계 설비를 제때 조달해 긴급 구조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또 관할 구역 내 파선 도로, 교량, 하천 연안 제방 등 관건 기초시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와 장애물 제거, 보강 및 긴급 보수를 전개해 하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왕청현 개관향 인대조석 왕상봉입니다. 개관향에 수재가 발생한 후 향정부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와 각 촌의 간부들을 조직해 여러 촌툰의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대형 기계 설비를 동원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도로, 교량과 제방을 제때 긴급 보수하고 재해 지역 대중도 제때 대피시켰습니다. 감탕 제거 작업이 질서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피한 대중의 배치 정황도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됐습니다. 왕청현 현성의 대피소는 방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식당에는 입살과 밀가루, 식용유, 과일의 냄새가 충분히 비축돼 있었고 사업일꾼들은 점심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로인들이 많은데 비추어 배치된 간호인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로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폈습니다. 왕청현 민정국 부국장 류가기입니다.
2: 왕청현 민정국
1: 왕청현 민정국에서는 대중 12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봉리원 대피소에 있는 로인들을 위해 차량 보장, 인원 보장과 의료 보장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인들은 이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재해에서 사전에

0: 조기 경보를 한 덕분에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고 대중의 물품 손실도 없었습니다. 왕청 택인 의료 양로 건강 양생 중심 총경리 양강입니다. 매일 로인들의 하루세끼 식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피해온 로인들에게는 식당에서 과일을 비롯한 음식도 더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왕정현 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맞받아 나아가면서 전사회가 손잡고 이번 홍수방지 재해 구조의 전면 승리를 힘써 쟁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의 즈음에 연변박물관에서는 홍색 유전자 전승 파란 만장한 세월의 경리를 주제 교양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몰입식 관람, 로병 강연, 과학보급 수업과 수공 체검을 결부하는 형식을 통해 로소 두 세대의 홍색 전승 교량을 구축하고 변강 대중의 애국 옹군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7월 30일 오전 연변 박물관은 장엄하고 열렬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활동에서는 퇴역 로병, 연변 로간부대학 학원과 소학생들을 초청해 로인과 어린이가 짝을 모아 서로 돕는 새로운 형식으로 몰입식 홍색 견학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소선 대원들은 앞으로 나가 퇴역 로병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드리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로병 대표와 소선 대원들은 함께 고전 홍색 가요를 불렀습니다. 격앙된 선율이 박물관 대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현장 관광객들도 오성 붉은 길을 흔들며 합창해 옹군 애국 정회를 표달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피어린 분투 공동항전 전시청에 들어가 해설원을 따라 연변의 혁명투쟁사를 되새겼습니다. 한 폭 한 폭의 진귀한 사료와 한 점 한 점의 혁명 문물은 연변 군민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며 용감히 분투한 파란 만장한 려성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병 전문 전시구역에서 퇴역 로병들은 자신들의 군인 경력과 결부해 변강 건설, 변강 수비와 난관 돌파에 관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홍색 과학보급 교실에서는 사암일꾼들이 건군절 유래와 해방군 전사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묵묵히 변강을 지켜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에서 퇴역 로병과 소학생들은 함께 목재, 오각별 장식품을 만들며 세대 간 거리를 좁히고 홍색 역량을 전했습니다. 연길시 소학생 하금동입니다. 할아버지들의 군인 경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고향과 조국을 건설하고 합격된 공산주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활동은 참관, 경청, 학습과 체험을 하나로 융합해 퇴역 로병들이 지난 나날을 되새기고 분투 려정을 추억하게 했으며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홍색 역사와 군인의 담당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연변박물관은 연변의 중요한 홍색문화 전파 진지입니다.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이번 주제 교양 활동을 기획한 것은 연변박물관의 애국주의 교양기지 직능을 발휘하고 로병과 청소년들의 대면 교류를 통해 두 세대가 초심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동에서는 실경 수업으로 로소 전승의 교량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군인 정신을 배우고 대대로 이어지는 분진 역량을 응집하게 했습니다.
1: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8월 1일 저녁 6시에 홈장에서 남경 도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반에 왕청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연변 축구연맹전 왕청 훈촌 경기가 날씨 원인으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반으로 경기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건군절입니다. 1927년 8월 1일 새벽 남창에서 울린 총소리는 중국 공산당이 독립적으로 령도한 무장투쟁을 시작했음을 알린 신호였습니다. 그날부터 진정한 인민군대가 탄생했습니다. 정강산의 강구한 투쟁, 만리장정의 눈보라, 항일전쟁의 포화, 항미원조전쟁의 헌신, 군인들은 생명으로 평화와 승리를 쏘내려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국경 초소에는 눈보라를 뚫고 서 있는 전사들이 있고 수해 현장에는 몸으로 제방을 막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방은 군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방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잊지 않고 국가 안보를 경계하며 세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것이 바로 애국의 시작입니다. 조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현역 장병들과 한때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켰던 퇴역 군인 그리고 평화로운 오늘을 지켜낸 모든 군인들에게 가장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인삼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씨 되는 해이고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해이며 전통 홍색하고 붉은의 병강비춘회가 창작된 지 60돌씨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발맞춰 우리 조는 민족단결진보와 향촌진흥에 참신한 화폭을 전시했습니다. 북경시에 위치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 향촌진흥 성과전시관에 장백산 자락의 향촌진흥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연변주 붉은해 병강 비추고 연변의 좋은 물건 전국으로 판매 향촌진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연일 전시관은 인파로 붐비고 A, B 두 기능 구역은 서로 어우러져 더 돋보였는데요. 한켠은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선보이고 한켠은 향촌산업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선전소개 활동 첫날 현장 매출액은 2.64만 원에 달했는데요. 그중 김치, 명태 등은 매진됐으며 냉면, 연변 잎살, 인삼, 오일 비누 등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농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는 실시 방안을 인수해 발부하고 건설 표준, 건설 임무, 건설 내용, 건설 관리 및 운영 관리 등 제반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방안은 2032년 말까지 조건이 구비된 영구순 기본 농지를 전부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고 2035년 말까지 조건이 부합되는 영구순 기본 농지 외에 일반 경작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방안은 30개의 양곡 생산 능력 향상, 중점현, 22개 흑토지 보호 전형 지역 및 중서부 평원 지역, 수리 관계 조건을 구비한 지역, 특히 대중형 관계 지역에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전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관리 통제료의 경작지, 생태 보호 경계선 내 퇴경 환림, 환초 환호, 환목 지역과 하천 호수 관리 구역에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전체 구역에 고표준 농지 건설 시범을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2026년 국제미래건강산업생태브랜드박람회가 일전 사천성 성도 세기성신국제전시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6개 기업이 참가해 장백산 특색농산물을 선보이고 전시회에 이탁해 서남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연자오 특색산업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밀한 경로 접목을 수단으로 삼아 참가 기업들을 위해 고농률적인 상금무역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주의 참가 기업들은 기회를 잡고 산업우세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송 중점 홍보기업인 도나윤록 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는 신제품인 홍삼대추시정제액을 출시하고 길림상황버섯 생물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는 상황버섯음료, 상황버섯 인삼환 등 시리즈 제품을 내놓아 연변 특색농산물 정밀가공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우리 주의 참가 기업들은 각각 높은 협력 이양을 가진 대상과 접목했는데요. 그중 도나윤록 농업은 50만 원에 달하는 주문 이행서를 체결했고 기타 기업의 협력 상담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리 조는 대형 전시회의 고객 방문량 우세에 이탁해 길림과 사천 간의 농업 생산 판매 장기 협력 교량을 구축하고 량지 농업 자원의 상호 보완과 산업 협동 발전을 추동하며 연변 특색 농산물이 서남시장에 뿌리 내리고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데 조력해 장백산 특색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떠밀었습니다. 네, 안도현 인민법원에서는 최근 안도현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과 함께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 연합수호 사업기재를 혁신적으로 내놓고 량강진 백화촌 인삼재배 합작사를 찾아 법치로 인삼산업수호 법률보급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법관과 산업 전문가는 인삼 농가들이 관심을 갖는 토지 도급, 농업 물자 구입, 인삼 재배 및 판매, 정밀, 심층 가공 등 문제에 중점을 두고 법률 법규와 현행 정책을 결부시켜 해설하고 의문을 풀어줬습니다. 인삼은 안도현의 특색 부민 산업이자 장백산의 금빛 간판입니다. 이번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연합수호기재의 착지는 법률봉사를 인삼기업과 인삼농가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향후 안도인민법원은 부문간 연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인삼 관련 사건 처리에 녹색 통로를 건설하며 법률보급과 밤머리 자문을 상시화로 전개해 인삼산업이 규범화, 브랜드화 발전이 길로 나아가도록 조력할 계획입니다.

0: 농업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차.

0: 절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0: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0: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과학이...

0: 네,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전통적인 특유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근래에는 독특한 자연 자원 우세에 입탁해 재배 구조 산업 기업 창업 성격을 최적화해 인삼 산업의 집약화, 첨단화, 브랜드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재배 기술 면에서도 농토, 무토 재배를 실현해 인삼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대학 농학원 농학학과 리상구 박사님과 함께 인삼 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 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변 인삼, 우리조 인삼이죠. 이 인삼 산업은 우리조의 기둥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조 인삼 산업 현황 어떠합니까?
1: 네. 우리조는 기후, 토양 조건이 인삼 재배에 매우 적합해 전국 유명한 인삼 생산 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1: 수십 년간 인삼 재배 전통을 이어오며 네. 재배 면적을 꾸준히 확대했고 네. 단순 원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이 결합한 전 산업 사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해를 보게 되면 우리조 인삼 산업은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0: 네.
1: 전조 인삼 산업 총 생산액은 160억 원에 달해 전해 동기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조 인삼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첫째로 재배 기반이 탄탄합니다.
0: 네.
1: 산간지 부드러운 약산성 토양과 네. 냉대한 기후가 인삼의 유효 성분 축적에 유리해 네. 각 현시에서 표준화된 인삼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0: 네.
1: 농가 단위 소규모 재배 외에도 전문 인삼 재배 합작사 네. 그리고 농업기업이 대규모 시험지를 운영하면서 네. 유기농 인삼, 무농약 인삼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로 가공품 종류가 다양화됐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생삼, 건삼 위주로 판매했다면
0: 네.
1: 지금은 인삼차, 인삼죽, 인삼환, 인삼액, 화장품 원료 등 심층 가공 제품을 개발해 네.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0: 네.
1: 조내 농산물 가공 공장들이 인삼 특산품 생산 라인을 갖추고
0: 네.
1: 온라인 생방송,
0: 네.
1: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인삼 재배 단지를 연계한 농촌 관광,

0: 양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네. 관광객 유치와 농가 수입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동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인삼 재배 기술 강습반을 열어 농가들이 재배 수준을 높이고
1: 네.
0: 병해충 예방, 양질의 인삼묘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와 반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보면
1: 네.
0: 일부 산간에 위치한 뒤기식 포선은
1: 네.
0: 관리가 어렵고
1: 네.
0: 또 소규모 농가에는 가공, 판매 능력이 부족하며
1: 그렇네요.
0: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소 인삼 현황 기반이 탄탄하고 가공품 종류가 다양하고 산업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죠. 네, 우리 주가 인삼 산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면서 주요 핵심 산지로 되고 있는데요. 주요 핵심 산지로 될 수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우리 주는 장백산 핵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1: 네.
0: 기후가 서늘하고
1: 네.
0: 습도가 적합하며
1: 네.
0: 부식토가 풍부해 인삼 사포닌 함량이 우수한 천연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우리 주는 조선족 100년 인삼 재배 및 홍삼 가공 전통을 이어온 고향으로
1: 네.
0: 전국 인삼 보호구역 핵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현재 우리 주 인삼 산업 발전에 존재하는 어려운 점 무엇일까요?
0: 소규모 농가들이 분산 재배로
1: 네.
0: 표준화 수준이 고르지 않고
1: 네.
0: 제품 품질 차이가 존재합니다.
1: 네.
0: 원료 판매 의존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이 부족하며
1: 네.
0: 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또한 산림 보호와 인삼 재배 간의 균형 유지,
1: 네.
0: 산업 사이 연계성 강화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표준화 재배 우리 필수라고 봅니다. 인삼 재배를 하려면 우선은 인삼에 대한 료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삼 생물학적 특점 어떠합니까?
0: 네, 인삼의 형태는 품종, 년생 그리고 재배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데
1: 네.
0: 전체적으로 지상부와 지하부로 구분합니다.
1: 네.
0: 지하부는 뿌리와 뇌두 그리고 지상부는 줄기, 잎, 잎사루, 꽃, 과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1: 네.
0: 인삼이 지하부인 뿌리는 외형상으로 뇌두, 주근, 지근, 채근, 수근, 근모 등으로 구성되며 뿌리의 맨 윗부분을 뇌두, 뇌두서부터 지근까지 부분을 동체,
1: 네.
0: 동체의 아래쪽에 발생된 굵은 다리를 지근,
1: 네.
0: 지근이나 동체 부분에서 발생된 가는 뿌리를 채근 또는 측근,
1: 네.
0: 채근에서 발생된 미세한 뿌리를 수근 또는 근모라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생리적 특수성으로 볼 때
1: 네.
0: 인삼은 단인생 식물이고
1: 네.
0: 반음지성 식물이며 내병성이 약하고 생장 속도가 느리며 내비성이 약하고 고온에 약하며
1: 네.
0: 강한 광에 약하고 토양 수분 과다에 약합니다.
1: 네.
0: 기후와 인삼 생육의 관계를 볼 때 인삼은 생육기간 중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1: 네.
0: 기상 환경 요인 중 생육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온입니다.
1: 네.
0: 인삼이 발아 및 출하의 최적 온도는 10에서 15도이며
1: 네.
0: 전엽 후의 최적 온도는 21도에서 25도
1: 네.
0: 30도 이상이 고온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호흡이 증가하여
1: 네.
0: 물질 생산이 감소됩니다.
1: 네.
0: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로서 해가림 밑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1: 네.
0: 다른 작물에 비하여 수분 증산량이 적고 내한성이 강한 편입니다.
1: 네.
0: 또한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이라 햇빛을 적게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고 하지만
1: 네.
0: 햇빛은 인삼이 광합성 작용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1: 네.
0: 인삼 생육이 최적 광도는 만에서 만 오천 룩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에서 보급되고 있는 그 인삼 재배 방식 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요?
0: 네. 우리 주에는 크게 이마삼 재배, 비산림 농경지 인삼 재배,
1: 네.
0: 산림 내 복합 재배 모델,
1: 네.
0: 기질 재배 신기술 등 네 가지 주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1: 네.
0: 생태 보호, 고수익, 토지 이용 효율 등 각 방식이 특징이 다릅니다.
1: 그렇네요. 지금은 이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밭을 이용한 농토재배 그리고 또 무토재배를 지청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농토, 무토 어떻게 다릅니까?
0: 국가의 산림 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네. 산림 벌목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인삼이 수요량에 근거하여 네. 현재는 농토재배와 무토재배를 지청하고 있습니다.
1: 네.
0: 농토재배는 일반적인 밭 토양을 위주로 네. 토양 개량을 거쳐 농지에서 재배하는 방식이고
1: 네.
0: 무토재배는 시설 하우스 내에서 피트모스, 벌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네. 등 배지를 상토로 하고
1: 네.
0: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1: 네.
0: 적은 공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1: 네.
0: 무병묘의 생산 그리고 노동력의 절감 네.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즉, 인삼이 시설 재배는 시설 하우스 안으로 빗물이 유입을 막아
1: 네.
0: 병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1: 네.
0: 폭풍우, 저온, 폭설 등이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인삼 무토 재배 시설은
1: 네.
0: 연작 피해
1: 네.
0: 및 농약 잔류 해결과 함께
1: 네.
0: 예정지 관리, 농약 살포 및 제초작업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리마 삼 재배 그렇다면 이 생태 조건과 핵심 기술 조건 무엇인지요?
0: 네, 장백산 활엽수림 내에서 재배하며
1: 네.
0: 나무를 베지 않고 인위적인 비료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1: 네.
0: 음지 쪽이 경사진 곳을 선택하며
1: 네.
0: 적합한 수목 피봉률을 유지하고
1: 네.
0: 자연 환경에서 장기간 생육시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합니다.
1: 그렇네요. 이 농경지 비산림 인삼 재배 시 토양 개량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네, 토양 개량 시 토양이 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유해 미생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1: 네.
0: 처리하며
1: 네.
0: 유기실 개량제 보충을 진행합니다.
1: 네.
0: 고랑을 만들어 물에 고이는 형상을 방지하고
1: 네.
0: 적합한 차광 조건을 만들어 연작 장애를 해결하며 산림 이손도를 낮춥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래에는 그 인삼 재배할 때 육모, 파종, 이식 기술 좀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인삼 종자 발아 처리부터 실수하고
1: 네.
0: 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1: 네.
0: 이식을 진행하며
1: 네.
0: 합리적인 재식 밀도를 준수합니다.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생육 관리 기준에 따라
1: 네.
0: 온도, 수분, 차광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1: 네.
0: 인삼 종자는 수확 시 배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1: 네.
0: 인위적으로 배를 성숙시켜
1: 네.
0: 종피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 시기는 8월 상중순에
1: 네.
0: 시작해야 하고
1: 네.
0: 8월 중순에서부터 11월 하순까지
1: 네.
0: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네.
0: 개갑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갑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1: 네.
0: 주의해야 하고
1: 그렇네요.
0: 개갑 처리 장소로는 개갑에 적당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이므로
1: 네.
0: 개갑 용기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넣으며
1: 네.
0: 물 주기가 편리한 곳을 택하고
1: 네.
0: 노시에 개갑장을 설치할 경우 용기를 1m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1: 네.
0: 용기 내의 온도 상승과 시야 시 건조 또는 강우 시 빗물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1: 네.
0: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나
1: 네.
0: 고무통, 시멘트통 등으로 준비하거나
1: 네.
0: 시야 시 양을 고려하여 시야 시 양이 8배에서 10배 정도의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였다면
1: 네.
0: 플라스틱 용기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1: 네.
0: 용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시뿌림, 시뿌림 관리는
1: 네.
0: 씨앗이 처리, 시뿌림 시기,
1: 네.
0: 시뿌림 양,
1: 네.
0: 시뿌림 방법,
1: 네.
0: 시뿌림 소요 면적,
1: 네.
0: 시뿌림 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씨앗이 처리는 씨뿌리기 2, 3일 전에 신운 티운 용기에서
1: 네.
0: 씨앗을 꺼내어 씨앗과 모래를 채로 분리시키고
1: 네.
0: 씨앗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1: 네.
0: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1: 네.
0: 보관한 씨앗을 병해 방제용 등록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준하여
1: 네.
0: 소독한 후 뿌리도록 합니다.
1: 네.
0: 씨뿌림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네. 가을 뿌림을 권장하고 네. 씨뿌림 양은 길이 90cm, 넓이 180cm 기준으로 네. 1740알을

0: 뿌리도록 권장합니다.
1: 그렇네요.
0: 모종 3 옮겨 심기는 두둑 고르기, 옮겨 심는 시기, 소독, 재식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0: 두둑 고르기는 옮겨 심기 전에 흙덩이는 잘게 부셔서 네. 규격에 따라 두둑을 고릅니다.
1: 네.
0: 삭판 정지기를 이용하면 네.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및 양 측면 고르기 등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두둑 형성기를 활용하면
1: 네.
0: 두둑 형성부터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네. 및 양 측면 고르기 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옮겨 심는 시기는 봄에는 4월 중하순,
1: 네.
0: 가을에는 10월 중하순에 합니다.
1: 네.
0: 모종 3 소독은 모종 3 채굴 직후 옮겨 심을 때는 소독을 생략하고
1: 네.
0: 채굴 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모종 3은
1: 네.
0: 병해충 방제 기준에 의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1: 네.
0: 모종 3을 옮겨 심을 때는 전 후행이 모종 3은 두둑이 양 측면에서
1: 네.
0: 안쪽으로 6cm 부위에 넣도록 합니다.
1: 네.
0: 주행 간격은 8에서 15cm
1: 네.
0: 곱하기 18에서 30cm로 권장합니다.
1: 네.
0: 심은 뒤에 관리 내용은
1: 네.
0: 다음으로 첫 번째로 출묘 정기 관리.
1: 네.
0: 매년 4월은 인삼 파종 전 준비 단계로
1: 네.
0: 주로 상면과 배수로 정리,
1: 네.
0: 상면 소독, 흙 뒤집기, 봄 파종 및 이식, 비료 시비, 멀칭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1: 네.
0: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병해 전염원을 제거하여
1: 네.
0: 극한 기상으로 인한 서리,
1: 네.
0: 강풍 등의 기후 재배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인삼이 나이, 포장 상태 및 생산 여부에 따라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포장이 식물 줄기와 잎 잔해를 신속히 철거하고
1: 네.
0: 집중적으로 폐기한 후
1: 네.
0: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여
1: 네.
0: 상면과 작업로를 전면적으로 소독합니다.
1: 그렇네요.
0: 사용하는 약제는 인삼에 등록된 농약을 선택해야 하며
1: 네.
0: 병해 방제는 깨끗하고 엄격하며
1: 네.
0: 완전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출묘 및 전압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4월에서 5월 중순은
1: 네.
0: 인삼이 출묘 및 전압기로
1: 네.
0: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를 적시에 관찰하고
1: 네.
0: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적시에 잡초를 제거하며 병해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씨앗을 남기지 않는 땅은
1: 네.
0: 꽃봉오리 제거 처리를 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기에 적합한 조도에 따라
1: 네.
0: 광 조절을 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 바튼
1: 네.
0: 필름과 자광망을 설치하여 투광률이 30% 정도 되도록 네. 하고 다른 연령이 묘밭은 필름만 설치하여 투광률이 40%에서 50%가 되도록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개화 결실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1: 네.
0: 인삼이 개화 및 결실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1: 네.
0: 병해 발생을 예방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합한 조도에 따라 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밭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 정도로 유지하고
1: 네.
0: 다른 연령 묘밭에는 1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30%에서 40%로 유지하며
1: 네.
0: 개화기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해야 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에서 25%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뿌리 비대기 및 수확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인삼이 뿌리 비대기와 수확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와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수비를 시비하고 병해 발생을 예방하며
1: 네.
0: 인삼을 수확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정한 조도에 따라
1: 네.
0: 조도와 물 공급을 조절하고
1: 네.
0: 두 번째 차광망을 제거하며
1: 네.
0: 적절히 조도를 증가시키어
1: 네.
0: 투광률은 40%에서 50%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우기에는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집중되므로
1: 네.
0: 배수로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1: 네.
0: 인삼 재배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1: 네.
0: 토양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인삼 뿌리에 병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당해 연도에 수확할 땅이 경우

0: 경우 적절히 물 측막을 제거하여 네. 비를 허용하고 네. 토양 습도를 높이며 네. 가뭄이 심한 경우 2회에서 3회 적절히 관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금방 박사님께서 인삼 재배에서 육모 파종 이식 기술 또 개화기 결실 또 비대기 수확 관리에 대해 자상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금방 병충해 예방 퇴치에도 중시도를 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예방 퇴치 지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혹 무공해 방지 기술이 있는지요?
0: 네. 주로 출묘 초기에는 네. 주로 인삼뿌리 병해가 발생하며 네. 예를 들어 균약병, 금부병 등이 있습니다.
1: 네.
0: 적절한 토양 습도와 온도는 뿌리 병해 예방이 핵심입니다.
1: 네.
0: 줄기 병해인 줄기 전문이병, 네. 잿빛 곰팡이병, 네. 역병 네. 등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출묘 및 전염기에는 특히 줄기병해인 줄기전문이병, 입꽃병, 역병 등을 네. 예방해야 하고
1: 네.
0: 개화결실기에는 네. 전문이병과 잿빛곰팡이병 네. 등이 병해 발생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인삼 입병해의 발병성기는 네. 일반적으로 전문이병과 잿빛곰팡이병을 주를 이루며 네. 이 또한 역병이 주요 발병 시기입니다.
1: 그렇네요.
0: 지속적인 햇빛과 더위가 이어지면 네. 전문이병이 쉽게 유행하며
1: 네.
0: 지속적인 강우와 저온이 이어지면 네. 잿빛 곰팡이병이 쉽게 유행하고 지속적인 고온과 고습이 이어지면 네. 역병이 쉽게 유행합니다.
1: 네.
0: 위 병해 방제 원칙은 네. 예방을 중심으로 네. 화학 방제, 토양 경작 방제,
1: 네.
0: 생물 방제,
1: 네.
0: 물리적 방제,
1: 네.
0: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 네. 등이 있는데
1: 네.
0: 보다 안전한 인삼 생산을 위하여
1: 네.
0: 생물 방제 네. 혹은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를 권장합니다.
1: 네.
0: 생물 방제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활성 생물이나 그 대사 산물을 이용하여
1: 네.
0: 자연 조건에서 분해될 수 있어 화학 농약처럼 수체, 대기 및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1: 네.
0: 또한 식물과 인간에게 위협이나
1: 네.
0: 피해를 주지 않으며
1: 네.
0: 화학 농약이 식품 사슬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1: 네.
0: 농산물의 품질과 네.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네. 천적이나 병원체는 특정 해충을 대상으로 네. 하여 비목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1: 네.
0: 생태계에 대한 오염을 줄이고
1: 네.
0: 생물 다양성을 보호합니다.
1: 네.
0: 총적으로 네. 병해 방제 시 거농약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1: 그렇죠.
0: 무산류 친환경 재배 기준을 준수하여
1: 네.
0: 장백산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인삼 몇 년생을 수확하는 것이 효과성이 좋습니까?
0: 인삼이 지표 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 함량은
1: 네.
0: 재배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재배 4년 이후에는 큰 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수삼 재배를 위주로 할 경우에는
1: 네.
0: 4년에서 5년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
1: 네.
0: 진일보로 홍삼 가공 시에는
1: 네.
0: 조직 침밀도가 중요하므로
1: 네.
0: 최소한 5년에서 6년 재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홍삼에 5년근, 6년근 있네요. 네, 인삼 재배호들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인삼 재배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개괄해 본다면
1: 네.
0: 예성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1: 네.
0: 예성지 관리 방법,
1: 네.
0: 파종 관리, 해가림 설치, 수문 관리, 제초 및 배수로 관리, 병해충 방제
1: 네.
0: 등 전 생육 기간 동안 철저히 인삼 표준 경작 방법을 준수해야만 좋은 수확을 기대해 볼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인삼 재배에서 현대 스마트 농업 및 추적 시스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0: 네. 온도, 습도, 토양 데이터, 사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적용하고
1: 네.
0: 개체별 추적 코드를 부여하여
1: 네.
0: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주 인삼 산업 발전에서 어떤 문제들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박사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0: 네. 우선 고품질 토종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1: 네.
0: 표준화 재배 규정을 전면 보급해야 합니다.
1: 네.

0: 심층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네. 부가가치를 높이고 네. 연변 고유 홍삼 공동 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1: 네.
0: 산업단지 직접 직접 발전을 추진하며 네. 산업 연쇄를 완성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조 이 인삼 산업 발전에 뭐 좋은 건의도 좋고 제안이 있다면요?
0: 네. 장백산이 생태우세 조선족 오랜 전통 문화에 현대 과학 기술이 어우러진 연변 인삼 산업은 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고품질 인삼 생산의 근본은 네. 바로 과학적인 재배 기술이며
1: 네.
0: 산업 연쇄 고도화만이 농가의 지속적인 부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인삼 농가에서 우량 품종을 선택하고
1: 네.
0: 표준 재배 기술을 준수하며
1: 네.
0: 친환경 재배를 함으로써
1: 네.
0: 무분별한 약재 사용을 피하며
1: 네.
0: 합작사를 통한 통일 판매로
1: 네.
0: 시장 위험을 줄여
1: 네.
0: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인삼 재배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리 주 인삼 재배를 보게 되면 금방 위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요. 떼기밭들이 있고 소규모 농가들에서는 표준화 재배를 지금 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방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인삼 재배 시에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예정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그리고 우리 파종 관리, 예정지 관리 방법, 해가림 설치, 수분 관리, 제초 및 배수 관리, 병충해 방제 등 전 생육 기간 동안에 철저히 인삼 표준 경작 방법을 그 준수해야만이 우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먼저 우리 위에서 언급됐지만요. 우리 주 인삼 산업 총액이 16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5% 해마다 이렇게 큰 상승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주 인삼 산업은 우리 주 그 발전의 경제 발전의 기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인삼 계열 제품이 규범화 우리 심층화 그 가공을 걸친다면 꼭 좋은 효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리상국 박사님을 모시고 인삼산업 현황 및 인삼재배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인삼재배에 관심을 가진 농가들의 좋은 정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